대인난 대인난하니 개 사모하고 야 오경이라. 출문망 출문망하니 청사는 만중이요 녹수는 천회로다. 이윽고 개 짖는 소리에 백마 유야랑이 넌지시 돌아드니 반가운 마음이 무궁탐탐하여 오늘 밤 서로 즐거움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여창가고 개면조 편수대업 대인난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인난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를 쓰고요. 사람인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죠. 떠나간 사람을 기다리기 어렵다, 참기 어렵다 이런 말로.

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가 돌아왔음에도 노래 속 주인공은 그를 반가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38도였고요. 오늘도 비슷하다고 하죠. 그런데 경남 양산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면 시원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더위 이야기가 나오면 늘 조선시대 사람들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조선시대 사람들 여름나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한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일이 아주 큰 역사였고요. 그 얼음은 동빙고, 서빙고에 잘 보관을 했고요. 왕실에서 쓸 얼음은 내빙고에 특별히 보관을 했다가 여름에 꺼냈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동빙고, 서빙고는 지금 동네 이름으로 남아있어서 어느 곳에 있는지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빙고는 창덕궁의 요금문 안에 있었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특별한 장치를 해서 얼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여름 무더위 때에 열어서 여러 용도를 썼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얼음 이야기를 하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조선시대 얼음 그 쓰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에는 크게 힘이 드는 일은 자제하고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럴 때 듣기 좋은 화평한 음악 이번에 골랐습니다.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세 곡을 이어서 연주하는 음악 천년만세 준비했는데요. 시원하게 피리와 가야금 두 대 악기 연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계면가락 도들이, 양청 도들이, 우조 가락 도들이 이렇게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이었죠. 아명으로 천년 만세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혜성님 오늘도 부지런히 출석해 주셨고요. 봄봄님께서 날씨가 많이 덥지만 시원한 음악을 들으니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산책길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지초실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도로 노면 온도 열 화상 사진 보내주셨어요. 어제 오전 11시 군포 도로 노면 온도 열 화상 사진입니다. 60도입니다. 오후 2시쯤은 70여도 되겠지요. 저녁에 목, 얼굴, 코, 구멍 가렵네요. 뜨거운 열기예요. 그래도 대추는 연걸어 갑니다. 불볕에도요. 국악산책 애청자 여러분, 폭염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진을 보니까 실감이 나는데요. 도로 노면이 60도에서 70도까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제가 얼마나 더웠는지 여실하네요. 저도 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차를 두고 나갔다 왔거든요. 저 미칠 뻔했어요. 표현이 좀 심하죠? 정말 더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더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진회상의 첫 곡 상령산 준비했습니다. 이 상령산을 연주할 때의 첫 시작 부분은 검은고 독주로 하는데요. 검은고 독주 부분이 특별히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독주에 이어서 나머지 악기들, 가야금, 대금, 해금, 피리, 단소, 양금 이런 악기가 합류하면서 줄풍류 합주의 묘미를 더해주는데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고 급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스무박 한 장단이라는 긴 사이클을 이루는 그런 느린 속도에 몸을 맡기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 아니시라면 지그시 눈을 감고 기의 흐름을 느끼면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겠죠. 가진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려드립니다. 정로학회의 연주입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맥박의 횟수가 더욱 안정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진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습니다. 정로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그 오프닝 때에 동빙고 서빙고 말씀드렸는데요. 동빙고에서 한강 얼음을 보관할 만큼 옛날 한강은 얼음이 두껍게 얼었는데 요즘은 한강이 잘 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지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뜨거워져서 그런 거겠죠. 기상 관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최근 연평균 기온이 상승했고요. 최근에 30년 대비 최고, 최저 기온도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열대 기후 경계가 더 위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21세기 후반 무렵이 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 지역까지 이 아열대 기후 지역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한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과잉의 시대, 이 지구 온도도 그런 과잉의 시대로 진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944님께서 악기마다 다른 여유와 호흡으로 연주하니 더욱 느린 정감을 일으키네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고요. 또 마들제님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란 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21kg입니다. 더워서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건강합시다. 더워서 물을 많이 먹어서 영혼도 무거워졌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요즘 정말 어찌할 수가 없죠. 그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몸무게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물로 늘어난 몸무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의 음악 골랐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도 넉넉한 속도를 즐길 수 있는 곡이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느린 속도의 음악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게다가 한여름이지만 온도 적당한 봄 풍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곡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강권순의 노래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려드립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녹색의 버들 노란빛에 꾀꼬리가 있는 풍경만으로도 봄의 서정이 물씬 전해지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합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1007님 언제나 반갑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노래 부르기와 관련된 글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 노래를 부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저 듣기만 하는 편인가요? 물론 노래를 듣는 것이 듣지 않는 편보다 훨씬 좋고요.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르기까지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혼자 부르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 부른다면 더욱더 좋다 하는 이야기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됐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리스토프 로이더라는 작곡가가 쓴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라는 책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 쓴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 맞는 이야기를 써서 분위기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를 때 신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내용은 동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또 무엇보다 쉽고 재밌게 써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아도 좋을 듯 해서 오늘 그 중에서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라는 제목의 글 부제가 외로운 영혼에게 좋다라고 쓴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다. 오늘 당신은 노래를 불렀나? 아니라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르자.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우리는 기뻐서 노래하고 슬퍼서 노래하고 아무 일 없어도 그냥 노래한다. 교회에서 행사장에서 샤워하며 사랑을 고백할 때 아기를 재우기 위해 노래한다. 과학을 사랑하는 진화론자는 어쩌면 회의적으로 물으리라. 노래를 부르면 뭐가 좋은데? 노래의 장점은 아주 많다. 우선 사람들을 많이 사귄다. 원하든 원치 않든 외로울 시간이 없다.

그 어떤 심리 치료도 즐거운 합창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 함께 노래하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하고 콘서트를 즐기고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서로를 알아나간다. 노래는 사람들을 결속시킨다. 둘째,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 뮤지션이라면 음악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잘 안다. 몇 년 전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한 연구 결과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노래할 때 세심하게 조절되는 들숨과 날숨이 요가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장에 따르면 노래는 신체 대부분의 근육 움직임을 동기화하기 때문에 합창단 활동은 심장 근육에도 좋다. 이런 연구 발표를 만날 때마다 나는 궁금하다. 이런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피실험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을까? 나는 노래가 요가와 같은 효력을 낸다고 발표한 스웨덴의 이 연구를 조사해 보았다. 놀라지 마시라. 이 실험은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5명이 80억 명을 대표한다고? 위대한 통계를 위해 건배. 젊은 피험자들은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허밍하고 느린 기도문을 읊어야 했다. 그때 과학자들이 심장박동을 측정했고 노래 박자가 심장박동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아무도 조깅 때 발라드를 듣지 않는 것이다. 빠른 음악, 빠른 심장박동, 느린 음악, 느린 심장박동. 굳이 실험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리라. 연구팀은 또한 맥박이 집단으로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결론, 길고 느린 노래는 요가 호흡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합창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오래전에 잘 알려졌으므로 이 연구의 진짜 목적은 노래를 어떻게 재활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아마도 언젠가는 심장 전문의가 합창을 처방할 날이 오고 우리는 노래로 심장 질환을 치료할 것이다. 피실험자 15명이 치료법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때까지는 처방전 없이 그냥 노래하자. 노래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산다. 화이팅!

경기민요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전숙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합창으로 여럿이 다 같이 부르면 행복감이 두 배로 늘어나겠죠.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책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라는 제목의 글 부제로 외로운 영혼에게 좋다라는 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어느 과학 저널에 게재가 돼서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그 논문을 읽고 쓴 글인데요.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젊은 피험자들이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허밍하고 느린 기도문을 읊기도 하는 그런 느린 음악도 노래하도록 하면서 함께 심장 박동을 측정했고요. 노래 박자가 심장 박동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빠른 음악은 빠른 심장 박동, 느린 음악은 느린 심장 박동, 또 길고 느린 노래는 요가 호흡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그런 결론을 냈다고 하죠. 이런 결론을 본다면 우리 가곡 중에 가장 느린 이수대엽과 같은 노래는 요가 호흡을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죠. 빠른 음악은 빠른 대로 또 다 같이 합창을 한다면 맥박이 집단으로 동기화되는 그런 현상 실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래를 자주 부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부들말님께서 송지호님이 들려주시는 여창 남창 가곡이 아침 요가에 효과를 주는군요. 박자가 느린 가곡들을 자주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글 동무님께서 잠깐 이게 화면 가렸는데요. 글 동무님께서 국악방송 듣기 시작하면서 타령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국악 노래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셨습니다. 네. 좋겠네요. 국악 노래방. 이어서 불교 음악 한 곡 준비했는데요. 도량을 정화하기 위해 하는 염불 천수바라입니다. 천수바라는 바라춤인 천수바라무를 출 때 부릅니다. 바라무는 양손에 바라를 들고 추는 춤인데요. 이때 천수경 가운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부릅니다. 음악을 듣기 전에 잠시 공지사항, 안내사항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2026년 8월 4일 12일 11시 강원 평창 평지, 인제 평지, 인제 산지 지역, 경기 시흥 동두천, 수원 성남 안양 군포, 파주 동북부, 세종 북부, 인천 영종, 인천 남부, 전남 목포, 제주시 중산간 서귀포시 서부, 충남 금산 예산, 충북 보은 단양 증평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야외활동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 안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더위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이 좀 이런 더위에도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부른다 하는 그런 그 듣겠다는 소개해드렸죠. 제가 산스크리트어는 잘 몰라서 발음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부분의 사설 나모라 다나 다라야야 나막 아려 바로기제 세바

라야까지 부르면 태평소 연주가 시작이 되면서 음악이 펼쳐집니다. 앞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삼복께 귀의합니다. 크나큰 자비의 성 관자재 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아, 모든 두려움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그에게 귀의합니다. 바라춤 반주음악으로 쓰이는 천수바라 듣겠습니다. 상진 스님의 태진과 연불, 위재영의 태평소, 효음 스님의 북, 효원 스님의 목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주가 참 매력적이죠. 연불 소리와 호적 소리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요. 서로 무심한 듯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때 발아춤을 함께 추기도 합니다. 천수경 가운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부르는 음악 천수발아 들으셨는데요. 상진 스님의 징과 연불, 위재영의 태평소, 상진 스님의 태징, 효원 스님의 목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어젯밤에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으면서 잠을 잤어요. 오늘 밤에는 시원한 국악을 들으며 자려고요. 뭐가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저는 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하고 아주 대조되는 음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을 검은고 독주로 들어보시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아마도 알파파가 활성화돼서 수면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듣겠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는 김창조, 한성기, 최옥삼의 계보를 지닌 음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락은 제자 함동정월이 보유하고 있다가 명고 김명환과 함께 정리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함동정월은 스승의 가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 가락을 제대로 구현했다 하는 구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듣겠습니다. 김영섭의 가야금, 김정섭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형섭의 가야금, 김정섭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진몰이 장단에 아주 섬세한 표현들이 집중돼 있었죠. 가랑비 오는 가락, 말 뛰는 가락, 말이 흩어져 돌아가는 가락, 이런 여러 가락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그런 표현도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자진몰이의 특징이자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남도민요 흥타령 듣겠습니다.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꿈 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꾸미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는 꿈 꿈은 꾸어서 무엇을 할 거나 아이고 데이고 허허 성화가 났네 해. 참 삶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노랫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소리와 아쟁이 마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듯 펼쳐나가는 연주 들을 수 있습니다. 남도 흥타령 듣겠습니다. 윤진철의 소리, 서정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느린 중머리 장단이지만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중정한 속도로 부르는 남도 흥타령. 이 소리와 아쟁의 어울림이 참 좋았죠. 이 노랫말로 보면 약간의 감정 과잉이 있지만 속도는 오히려 자제하면서 불러서 특별한 묘미가 있는 곡이죠.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 서정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 흥타령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태평양

태평무 반주 음악 골랐습니다. 태평무는 일제강점기 때에 서울 경기 지역의 예인들에 의해서 집대성이 된 춤입니다. 김인호와 한성준 계열의 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왕과 왕비, 문무백관의 배역을 정해서 격조 있는 춤 동작으로 추는 춤입니다. 춤을 통해 액을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음악적으로는 경기 무학의 다양한 타악 장단이 일품이고요. 춤을 함께 보신다면 그 장단에 맞추는 발디딤새가 볼만합니다. 태평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경기도당 꽃의 다양한 장단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죠. 태평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끝부분을 신하위로 마무리했네요.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가야금 병창 녹음방초 듣겠습니다.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 김동준의 장구장단입니다. 녹음방초 성화시

장장한 숲속은 백경을 찾으구야 때때마다 성용 앞에 사냥 찾

대가이겨 난 오시어버린 줄 모르는 누나 그 다리 그

뚝딱뚝딱 저거패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잡고 흙어 시로 지게 메고 부부부부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 녹음방초, 김동준의 장구장단으로 들으셨습니다. 3453님께서 벌써 끝날 시간이라 아쉽지만 이런 일상이 행복하고 감사하단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조선시대에 얼음을 보관하던 동빙고, 서빙고, 내빙고 이야기 해드렸고요. 또 음악으로 좀 시원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상령산이나 이수대업 같은 여유 있는 속도의 음악도 들려드렸습니다. 속도가 느린 음악을 들으면 마치 인견과 같이 시원한 소재로 품이 넓게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듯 시원해져서 오늘 느린 속도의 음악들도 함께 나눠보셨고요. 가야금의 청망한 가락도 시원했죠. 당분간 날이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 면역이 되면 좀 나아지긴 하겠죠.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엽입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 여러분 무덥지만 그래도 시원한 시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햇빛 물속에 함께 있다. 수면에 부서지는 햇빛, 사람의 마음, 사랑, 미움, 애상, 괴로움, 우울. 눈을 감으면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박상영 작가의 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잠시 머물러 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가야금 앙상블 아우라의 연주로 순간 일악장 봄을 기다리는 시냇물 듣고 왔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굉장히 시원하게 들리네요. 오늘 마치 서늘한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 감정이 정말 나를 지배할 때가 있죠. 사랑이든 미움이든 섭섭함이든 순간에 매몰돼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잠깐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정이 한결 정리가 될 때가 있는데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만납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아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경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또 인문학적 가치를 담고 계신 분인데요. 조경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수님의 이야기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

3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자,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그리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솔솔의 노래입니다. 나무로다.

솔솔의 노래로 나무로다 함께 들었습니다. 9832번 쓰시는 분께서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날씨는 덥지만 마음은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마치 문화시대 덕에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것처럼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려고요.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잘 가꿔진 나무와 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와, 정말 멋지다. 어쩜 이렇게 예쁘지? 이런 감탄 이외에 저는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해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모실 분은 조경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또 사회적 다양성을 표현하고 계신 분입니다. 조경에 어떻게 이런 가치가 담길 수 있을지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아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진짜 굉장히 더울 때 지금 나와주셨어요.
1: 많이 덥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조경학과에 교수님으로 계시고 많은 작품 활동을 또 하고 계시니까 식물을 다루는 분, 그 생태학적인 그 한 공간에 계신 분에게 여름이란 계절은 어떤가요? 뭐 특별할 게 있을까요?
1: 그 아마 10여 년 전에 저한테 같은 질문 하셨으면 조금은 낭만적으로 대답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두 가지 버전 계절이고. 말씀해 주세요. 10년 전에 나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1: 뭐, 녹음도 있고 뭐 물의 계절이기도 하고 네. 뭐 바캉스의 계절이기도 하고 뭐 저는 식물도 다루지만 여가도 다루니까요. 근데 이 지금의 여름은 저희가 기후 변화라고 했다가 기후 위기라고 했다가 네. 지금은 기후 재난 시대잖아요. 네, 네. 그만큼 전문가로서도 아니면 자연인으로서도 여름은 굉장히 혹독한 계절입니다. 아. 생태계도 굉장히 악영향이 많고요.
0: 네, 네. 뭐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심각한 뭐 폭염과 사실은 산불 네. 재난 이런 소식들이 막 들려와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그만큼 이게 그냥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바캉스의 시즌 그 이상의 개념을 또 늘 생각하시겠습니다.
1: 네네, 위기의식을 네.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계절이기도 해요.
0: 네. 지금 교수님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조경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테라 대표도 맡고 계신데 조경 설계 전문가로서 그럼 현재는 뭐 정확히 뭐 어떤 활동에 주력을 하고 계신가요?
1: 정확히 얘기하기 힘든데
0: 그럼 느슨하게
1: 네네 저 느슨하다는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뭐 일단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설계 관련 연구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설계해가지고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놀이터도 있고 공원도 있고 정원도 있고 가로도 있고 광장도 있고 요즘에 하는 거는 뭐 임대주택 안에 들어가는 조경 공간도 하고 있고 네. 학교 숲도 하고 있고
0: 그냥 정말 다양하네요.
1: 이게 일단은 시키면 다 하는 편이에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경이라는 영역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조경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그 저처럼 네 그런 분들에게는 조경은 어떤 디자인이나 설계 같은 그런 이미지로만 떠올렸다면 그것을 넘어선 개념일 것 같은데 만약에 교수님에게 조경이 무엇이냐라고 개념을 한번 여쭙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1: 글쎄 그 조경이 일단은 한자어인데 만들 조자의 경치경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관을 만든다는 의미인데 저는 그걸 직역하는 게 사실 조경의 본질에 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인데 그러니까 경관을 만든다. 근데 그 경관 안에는 도시도 들어가고 계곡도 들어가고 산도 들어가고 바다도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사람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을 나가는 순간 조경이 시작돼서 그걸 총체적으로 다룬다. 너무 멋있게 얘기하나요?
0: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설명은 약간의 도시계획? 같은
1: 네, 도시계획 차원도 좋아요.
0: 도시계획 네. 차원이 지금 이제 서울이라는

0: 공간에서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건물 밖에서의 그 모든 내 앞에 보이는 경관을 다 만든다.
1: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그 도시 공간 환경이나 건설 분야랑 다르게 저희가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유일하게 생명 소재를 가지고 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뭐 생태계라든지 자연, 식물, 뭐 하천, 곤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자연이나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에 비로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그 시스템을 다루는 게 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회적, 환경적, 학문적 예,
1: 그런 잘 모르시죠, 근데.
0: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게 좀 1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1: 좋아요.
0: 예를 들면 자연 상태의 수풀이나 산 뭐 이런 것과 조경 이게 차이가 무엇일까? 기본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원이 그 도심에 뭐 중간중간 인위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심어진 그런 나무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조경을 생각하시는 그 조경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연일까 조경일까?
1: 아, 그게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일단 조경이 근대적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도시가 만들어지면 원래 있었던 자연을 없애면서 만들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도시가 막 폭발적으로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이 자연의 결핍이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죠.
0: 네.
1: 그래서 도시 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자연이 필요하다라고
0: 네.
1: 해서 만든 게 공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뉴욕의 센트럴파크
0: 그렇죠.
1: 같은 거죠.
0: 예, 예.
1: 그래서 그 만약에 공원에 갔는데 정말 다 잡초밭이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목이 드글드글하고 그러면 저희가 갈까요?
0: 안 가겠죠.
1: 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화된 자연 혹은 이제 문화시대에 나왔으니까 문화화된 자연 이거를 만드는 게 조경의 기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근데 뭐 조경에서 다루는 거는 뭐 야생 어떤 복원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어떤 중간 형태의 무언가를 만든다기보다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돌보는 과정 중에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의사결정으로 자연을 좀 총체적으로 돌보고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
0: 네.
1: 말이 좀 길어지죠?
0: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특히 도심에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 인간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인위적인 것들 때문에 역으로 자연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혹은 이미 없어져 버렸지만 다시 그 생태를 조성하면서 그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1: 맞아요.
0: 그게 조경.
1: 정확하게.
0: 으로 정의를 역시. 내리겠습니다. 아, 방금 공부했어요. 아, 그런 거군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생각했던 조경이 굉장히 층위가 다양하다는 걸 이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다양한 영역의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맘껏 하우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전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게
1: 네.
0: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1: 그 프로젝트에 여성의 사회 참여가 바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소시적에
0: 네.
1: 20대 때 한참 조경 공부할 때 여성들한테 과연 필요한 공간이 뭐가 있지? 이제 그런 단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만약에 제가 건축을 공부하는 친구였으면 뭐 여자 화장실 개수를 늘려야 되나 주방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0: 네.
1: 여성의 어떤 오피스 공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조경이니까 외부 공간에서 그런 젠더 이슈가 없는 것 같았어요.
0: 네, 네.
1: 근데 조금 고민해 보니까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생활을 할때 어딘가에

0: 바뀌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 아이가 되게 좋은 바깥 놀이터에서 놀면 그 삶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이게 하긴 점프에 점프에 점프기는 한데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그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슉 20여 년이 지나서 어떤 계기가 돼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랑 그 맘껏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공간 만드는 거를 이제 한 3개 정도를 하면서
1: 그야말로 마음껏
0: 그러니까요.
1: 한다의 그런 의미인가요?
0: 네. 근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너무 쉽지 않은 단어.

0: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너무 쉽지 않은 단어라는 거를 역으로 많이 느꼈던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0: 요즘 막 몇세 곳이 있는 것처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막 사교육 현장이나 막 그런 규율 같은 거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놀이할 때만큼 좀 마음껏 해라 이런 게 담겨져 있죠.
1: 아, 그래서 맘껏 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놀이터를 조성하신 거네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고.
0: 같은 거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놀이할 때만큼 좀 마음껏 해라 이런 게 담겨져 있죠.
1: 아, 그래서 맘껏 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놀이터를 조성하신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고, 인공적인 것이 아닌 자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놀수 있는 그런 놀이터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이제 뭐 놀이터가 우리 주변에 워낙 많지만 그 우리가 조합놀이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딱 규격화돼서 이렇게 제품화된 것들 이제 그게 아이들의 상상력과 자기주도성을 많이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자연 소재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네들이 놀이를 창조해라. 그냥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각각 나 저거 갖고 뭐 갖고 놀지? 저기다 뭘 만들지? 이제 그러면서 놀이가 좀 자기가 만드는 공간이길 바랬어요.
1: 사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는 그런 식의 놀이가
0: 그쵸.
1: 있었잖아요.
0: 네네네.
1: 놀이터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0: 맞아요.
1: 돌멩이와 뭐그 나뭇가지 이런 거 가지고 밥도 해 먹고 예를 들면
0: 맞아요.
1: 그런 건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딱 아주 깔끔하게 조성된 놀이터에서만 그네와 뭐 시소 정도 안에서만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보니 상상력도 파괴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0: 그쵸.
1: 프로젝트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 교수님이 했던 프로젝트 쭉 나올 거예요.
0: 저런.
1: 작년에는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그림자 아카이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뭘까요?
0: 이 한국 조경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그 선유도 공원이 있어요. 양화대교에 있는데 그 거기에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그 컴피티션에 이제 초대가 돼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경하는 사람으로서 이 공간의 힘, 공간을 만든 분에 대한 오마주, 뭐 굉장히 좀 복합적인 감정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제가 좋아했던 공간에서 그동안 관찰했었던 걸 토대로, 정수장이었던 그 공간, 물을 담는 공간을 바라보는 긴 정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미술이지만 아주 긴 정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 그 어찌 보면은 좀 현대미술과도
0: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1: 가까워
0: 감사하고.
1: 보이기까지 하는데 아까 처음에 그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게 조경 예술에 있어서 선유도라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측면에 그런가요?
0: 우리나라 조경이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거나 도입됐거나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전쟁 이후에 완전히 근대화 과제 막 경부고속도로 뚫고 새마을운동하고 그런 시절인데 어쨌든 황폐화된 국토를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에 있었던 조경학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주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국가 주도로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좋은 점도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의 장소성, 시간성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기능과 용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더 압도하던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정수장이었던 데를 허물고 만들지 않고 그 오랜 어떤 기억 토대에서 아주 섬세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 되게 선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이죠.
1: 그렇습니다. 선유도는 원래 정수장이었는데, 그 물이 풍부한 공원이 지금 되었고, 그래서 그런 가치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셨다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과

0: 가장 오랫동안 한 일이 이 선유도라는 공간을 계속 걷는 일이라고 들었어요.
1: 네, 맞아요.
0: 네, 그거는 왜일까요? 그때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았을까요?
1: 뭐 물론 철학자들이 걸으면서 사유한다고는 하지만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0: 네.
1: 그 제가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들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 쓰시는 곳이어서 저는 작업 시작할 때 전문가 이런 거 다 소용없고
0: 네.
1: 그냥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저분들은 왜 오셨을까 왜 저기 앉으셨을까 무슨 생각하실까 슬퍼서 왔을까 기뻐서 왔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냥 시민의 한 명으로서 즐기면서 관찰하는
0: 네.
1: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역사성이나 서사가 있는데
1: 아, 네.
0: 그거를 좀 알고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시군요.
1: 네.
0: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영화의 한 장면 장면들이 여러 겹으로 쌓인 것들이 어떻게 실체를 갖추어서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벤치까지 나오겠지만
1: 아,
0: 네, 어떻게 실체를 갖추어서 나오게 될까요?
1: 그 다음에는 이제 조경이 순수 예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또 같이 풀어야 됩니다.
0: 네.
1: 그러면 아, 여기에 벤치가 후지다.
0: 네.
1: 여기 고쳐야겠다. 물을 등지고 앉는다. 물 바라보게 만들어야겠다.
0: 아.
1: 그늘이 없다. 그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능적인 thinking이 한쪽에 있고
0: 네.
1: 나머지는 그냥 시설물이나 벤치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 소녀도라는 공간에 무엇을 표현해야 될까 뭐 그런 어떤 영감으로부터 시작한 좀 예술적인 상상도 같이 하게 되죠.
0: 네.
1: 그러다 보면 뭐 검색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레퍼런스도 보게 되고 근데 현장에서 관찰하고 느낀 게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0: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진으로 일단 감상한 그곳의 모습은 그 이제 그림자 아카이브라는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림자를 기록하는 어떤 예술적인 의미를 담고 네.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림자는 당연히 햇빛과 가장 연관이 있고
1: 네,
0: 햇빛이
1: 네.
0: 가장 강할 때 길고 깊은 그림자가 생기니까 햇빛을 또 많이 염두에 두시면서 무언가를 조경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 너무 훌륭하시네요.
0: 아, 상상을 지금 돌려봤습니다.
1: 네, 네.
0: 맞나요?
1: 네. 그러니까 선유도의 어떤 장소성이라 그러면 일단 정수장이었으니까 물이고
0: 그렇죠. 물이 많고
1: 섬이니까 햇빛이 너무 좋고
0: 네.
1: 그다음에 거기서 정수 과정에서 몸에 해롭지 않은 화학약품을 쓰거든요.
0: 아.
1: 이제 뭐 침전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0: 네. 네.
1: 그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재생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0: 네.
1: 그러다가 그 19세기의 에나이킨스라는 식물학자가 썼던 시아노타입이 그냥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0: 시아노타입?
1: 네.
0: 네. 이건 뭐죠?
1: 청사신인데
0: 아.
1: 그렇게 화학약품 처리를 한 종이나 천을 햇볕에 딱 갖다 대는데 어떤 물체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햇빛을 못 받은 거, 그러니까 제가 그림자라고 그런 그 부르는 부분이 하얗게 돼요.
0: 아, 햇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그림자의 부분은?
1: 햇빛을 못 받은 부분이 하얗게 되고
0: 네네.
1: 햇빛을 받은 부분은 파랗게 돼요.
0: 아.
1: 그거를 그 이미지를 만들려면 또 한 번 물을 거쳐야 돼요. 빨아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리고 또 햇빛을 비추나요?
1: 그런
0: 과정을?
1: 그다음에는 이제 그냥 그 전시해가지고
0: 아, 그렇군요.
1: 24시간 바깥에 노출돼 있죠.
0: 그러면 그 색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역시나 또 다른 햇빛을 받으면서 약간 변색의 과정을?
1: 변색이 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개념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또 공공미술이라 심의도 받고 막 그러거든요.
0: 네네. 아, 변색이 되면 안 되는 거군요.
1: 막 안 된다고 뭐 그 빨리 변색되면 어떡할 거냐 하도 겁을 주셔가지고
0: 네. 이게 많은 또 예산이 또 투입돼.
1: 자외선 코팅을 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지 색깔이 많이는 안 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뭐 늘 그 공간을 찾는 분이라면 그 변화의 아름다움을 또 느낄 수도 있지만 처음 선유도를 가시는 분이라면 아 저런 또 청빛의 아름다움과 하얀 그 네. 그림자의 조화가 저렇구나라는
1: 네,
0: 걸 또
1: 네.
0: 선사할 수 있으니까.

하니까 그거는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와, 흥미롭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트가슨의 연주로 플랜타자.

0: 식물이 가득한 굉장히 환상적인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었습니다. 모트가슨의 연주로 플랜타지아 함께 들었습니다. 3453번 쓰시는 분께서 조경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주변만 걸어도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라고 해주셨고, 4921번 쓰시는 분은 더운 여름날에도 골목에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조경이라면 식물도 많이 알아야겠지요? 그런가요? 라고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근데 너무 많아서 저도
0: 아,
1: 계속 공부해야 돼요.
0: 그렇군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고 뭔가 모던한 것을 다 선호하고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그 가운데 그 날것의 자연 그대로의 것들을 굉장히 추구한다. 네, 사실은 그걸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아연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자, 조경을 통해서 교수님의 철학, 그리고

0: 어떤 가치를 담으려고 노력하시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조경을 위한 고민도 오랫동안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경이라는 것의 그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 자연 그대로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속 가능한 조경을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나? 그대로 두면 될 것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대로 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방치하는 건데,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은 사실 돌봄의 대상이기도 해요. 이제 조금 더 기계적인 얘기로 하면 유지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돌봄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막 예쁜 꽃 많은 카페도 좋아하고, 뭐 아파트 분양할 때도 조경 상품이 중요하고, 이제 조경이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상품이나 소비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쁜 상태가 지난 것들에 대한 생각이나 성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면 식물들은 다시 내년 이맘때가 오면은 또 꽃을 피기도 하고, 근데 어떤 뭐 병충해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을 갈수록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일회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어떤 그 세계나 질서나 얘네들이 잘살수 있는 거를 이해해서, 그거를 계속 성장하고, 계속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은 지금하고는 다른 시각이나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조경, 뭔가 생태, 식물에 대한 관심이 는 것은 확실한 것 같지만, 그것의 소비가 예를 들면 전시성이거나 일회성이거나 그냥 지금 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그 생태의 원래 그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조경이 문화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되게 순간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얘네들을 하나의 살아있는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
0: 그냥, 아니, 근데
1: 어렵죠?
0: 뭔지 알것 같은 게요. 그냥 작게는 아마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작은 식물을 들여와서 키워보신 경험들이 한
1: 아,
0: 번씩은
1: 그럼요.
0: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누구는 정말 손을 막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식물을 저렇게 잘 키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라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아우, 저 집에 가면 모든 식물이 저렇게 푸릇푸릇 사계절을 어쩜 저렇게 잘 견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그 잎이 말라가고 얘는 정말 이제 회생 불가인가 보다 하고,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처리하지 하며 봄을 맞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새잎이 돋아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전 감동을 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구나. 예.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고 좀 봐주는 그런 일, 마치 사람을 돌볼 때도
1: 맞아요.
0: 똑같은 그런 일들이 역시나 생태계에도, 네,
1: 그쵸.
0: 조경을
1: 그쵸.
0: 문화로 받아들이는 일에도 필요한 것이란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감탄하게 되는 그런 조경을 보면, 이제 이게 아까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자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와, 멋있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정말 열을 맞춰서 딱 정렬이
1: 네.
0: 되어 있고, 막 빽빽하고 뭔가 많고, 그런 걸볼 때, 아, 역시 조경 잘해놨어, 이런 생각을

0: 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이게 사실 이게 조경이 오랜 뭐 조경이나 정원사에서는 그 예술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0: 예.
1: 사실 뭐 열 맞춰서 신고 이런 거 자체에 대한 뭐 불호가 있는 건 아니고
0: 아.
1: 가끔 저도 그렇게 많이 심어요.
0: 네. 네.
1: 예, 왜냐면은 뭐 어떤 복원 프로젝트가 아니라 굉장히 도심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 조경일 수도 있으니까.
0: 네, 네.
1: 근데 이제 그 제가 많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 개장 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0: 아.
1: 그러니까 짠 공간 오픈했을 때에
0: 그때만
1: 마치 10년 된 것 같은 정원을
0: 아.
1: 만들려면
0: 네.
1: 얘네들을 굉장히 빽빽하게 심어야 되거든요.
0: 아.
1: 근데 왜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팍팍팍 자라야 되니까
0: 네.
1: 공간이 필요한데
0: 맞아요.
1: 처음에 그렇게 풍성하게 보이려면 얘네들이 이렇게 못 움직이게
0: 아.
1: 팍팍하게 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조경이 만든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자연의 시간성하고 엇박자 나는 것 같은 생각.
0: 아.
1: 그런 게 이제 불편하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그런 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0: 상황에까지.
1: 그렇죠.
0: 예, 그럼 조경을 없애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절대 가면 안 되니까요.
1: 처음에 좀 듬성듬성 심는데 저희가 만드는데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 하다 말았냐. 왜 흙이 저렇게 많이 노출돼 있냐. 그래서 조그맣게 팻말 달 때가 많아요.
0: 네.
1: 어린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곧 풍성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0: 네.
1: 근데 또 그거를 이해하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0: 네.
1: 감사하죠. 그럴 때.
0: 근데 그 설명을 해주시니까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냥 딱 먼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상상해서 뭐 이렇게 듬성듬성 있으면 뭐 이게 조경이야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숨구멍, 그 틈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해하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예.
1: 그 저는 그 시민들한테 상상의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1년 후에 여기가
0: 어떻게 변할지.
1: 네. 맞아요. 저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좋은 조경, 뭐 조경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에 필요한 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평생 풀어야 되는 질문.
0: 그걸 막 몇 분 안에
1: 그러니까
0: 대답을
1: 어떡하지?
0: 막 요구하고
1: AI한테 물어보고 올 걸. 근데 아마 뭐 그 조경 전문가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혹은 그 정의를 찾는 과정 중에서 자기만의 어떤 작업이나 그런 어떤 그 철학 같은 거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0: 네.
1: 그 저도 이제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뭐 그 시기시기마다 제가 뭐 꽂혔던 거 내지는 더 중요시 여겼던 게 계속 변하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지금 시점에 좋은 조경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잠정적으로는 그 일단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0: 네.
1: 많이 물어봐 주신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회적 배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 요즘은 아이들 중에서도 좀 불편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동등하게 놀이 기회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좀 많이 아프신 분들
0: 네.
1: 이분들한테 많이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조경이나 정원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0: 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경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거는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성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좋은
1: 맞습니다.
0: 조경일 테니까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이 조경에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질문들을 담아서 늘 변화하고 발전시켜 가는데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에 대한 또 안타까움도 느끼시고 또 그걸 복원하기 위한 영혼을 담아서 또 하셨던 프로젝트를 살펴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2021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0: 이 한국관에서 선보였던 블랙 매도 프로젝트이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프로젝트였을까요?
1: 그때가 한참 코로나 시기였었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그 재난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건축가들 조경 뭐 전 분야의 사람들이 어쨌든 힘을 합쳐서 좀 많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였었는데 네.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저도 좀 생각이 되게 세계말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거를 인류가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식물이 다 사라진다면
0: 네.
1: 이제 그 질문으로 시작한 게 블랙, 그러니까 거기서의 블랙은 생명이 없어진 걸 의미하기는
0: 네.
1: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 제가 그 충남 서천에 그 갈대밭, 그러니까 이제 금강변에 갈대밭이 있는데 그 갈대를 가지고 빗자루를 만드는 마을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예.
1: 그러면서 이제 또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빗자루를 만들 수 있는 식물이 수백 가지인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좀 우리만 해도 뭐 사리비도 있고
0: 그러네요.
1: 갈대비도 예. 있고. 그 갑자기 또
0: 흥미롭네요. 예.
1: 근데 그 갈대를 가지고 빗자루를 만드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장인이 필요한데
0: 네.
1: 더 이상 갈대 빗자루를 사람들이 안 쓰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사라지는.
0: 네.
1: 그리고 금강 하구둥 막히면서 약간 갈대밭도
0: 뭐
1: 약간 그런 사라지는 생태계, 그 생태계 기반에서 만들었었던 지역적인 문화, 그것의 동시적인 소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0: 네.
1: 실제로 빗자루 갖고 만든 거예요.
0: 빗자루요?
1: 네.
0: 그 갈대로 만든 빗자루로?
1: 갈대로 만든 빗자루로 너무 만들고 싶었는데
0: 예.
1: 너무 비싼 거예요. 하나에 한 5-6만 원 정도 하고.
0: 그런가요?
1: 왜냐하면 장인이 만드니까.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사탕수수로 만든 빗자루 수백 개를 가지고
0: 네.
1: 만들었습니다.
0: 그 전시 공간에 사탕수수로 만든 빗자루를 마치
1: 네네.
0: 카페처럼
1: 네네.
0: 깔아두는
1: 네네.
0: 방식인가요?
1: 중간에 갈대를 섞기는 했는데.
0: 와. 그래서
1: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앉기도 하고 눕기도 네. 하고 뭐 강아지도 오고 고양이도 오고 그랬죠.
0: 그러니까 블랙 매도라는 걸 해석해 보면 뭐 검은 초원, 어두운 목초지 뭐 이런 건데 아까 블랙은 이제 생태계가 완전히 없어 사라진다면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그 전통
1: 네,
0: 그것의 하나가 이제 갈대로 보았고 그 갈대를 또 형상화할 수 있는
1: 빗자루.
0: 빗자루를 이용한 그런 작품인 거네요.
1: 이상한 짓 많이 하죠.
0: 아니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하진 않잖아요. 조경학자에게 일단 우리 여기에 굉장히 멋지고 좋은 조경을 하고 싶은데 한번 구상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제안이 올 건데 그럴 때 네. 아이디어와 이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1: 어려워요.
0: 이거는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또사님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1: 그렇죠.
0: 예.
1: 그 학생들도 질문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같은 대답을 할 텐데 좀 실망해요. 근데 그냥 널려 있어요. 그냥 일상 주변에
0: 영감이.
1: 예.
0: 네.
1: 그게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적인 챌린지나 질문이 있으면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조금 더 깊이 관찰하는 습관은 생긴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 그게 풀릴 때까지 약간 좀 편집증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뭐 빨래하다가 이거 괜찮네? 뭐 이럴 때도 있고
0: 네.
1: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서 영감 받을 때도 있고
0: 네.
1: 약간 그렇게 이 주변에 많은 것들이 그 스위치 온 오프하는 것처럼
0: 그렇게 켜져요.
1: 네, 영감을 왜냐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긴박하면 네. 뭐라도 잡아야 돼서 그냥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냥 무심코 넘기던 시집에서 갑자기 영감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예민하게 주변을 보다 보면 무언가 너한테 말을 걸 거고 거기서부터 창작이 시작된다.
0: 네.

0: 이렇게 얘기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1: 그런데 그게 모든 창작의 시작인 것 같긴 하네요.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도 늘 일상의 그 작은 디테일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글감을 얻듯이 조경의 영역도 그렇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교수님이 만들었던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궁금해지셔서 너무 가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소개해드릴 만한 게 또 지금 때마침 있더라고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작품이 있죠.
0: 아, 네. 그게 막 그 제가 가장 최근에 한 거고 가장 최근에 관심 있게 들여다본 거여서
1: 네.
0: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막 엄청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1: 지금 알리시면 됩니다.
0: 아이고
1: 코스모 아시아 피플
0: 네, 코스모 아시아 피플이라는 전시고 네. 정말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좀 행성적인 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저도 이게 좀 전시 주제가 어려워서 설명하다가 늘 버벅거리는데
1: 네.
0: 그 새로운 어떤 인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큰 질문인 것 같고
1: 네.
0: 저는 여기서는 뿌리를 엄청 들이팠습니다.
1: 뿌리요?
0: 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땅 엄청 팠어요.
1: 그 뿌리를 구하기 위해서?
0: 네네.
1: 이 작품의 재료로서?
0: 그러니까 폐목재 버려져 있는데 가서도 그 쓰레기도 많이 뒤지고
1: 네.
0: 그 산불 많이 났었잖아요. 그냥 산불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뿌리 같은 거 구해주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개간할 때 그 포크레인 같은 거 가서 이렇게 막 파서 그 버려지는 것들도 많이 가지고 오고
1: 그래서 그 작품 제목이 뿌리별이네요.
0: 네. 네.
1: 그 뿌리를 가지고 별을 형상화한 건가요? 이 작품
0: 네,
1: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어떤 행성, 가상의 행성인데 그러니까 뿌리라는 게 되게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식물도 뿌리가 있으니까 고주 설 수 있고 사람도 뿌리가 있어야지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뿌리가 뭐 우리 같은 도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하는데
1: 그렇죠.
0: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뿌리 가지고만 그 있고 그 거기서 자라나는 것들은 또 상상의 영역에 있는 거죠.
1: 저는 이 작품을 사진으로 지금 감상하고 있는데 엄청난 뿌리의 조합이 약간 구 형태의 별로 지금 묘사가 되어 상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은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 뿌리로 인해서 무엇이 이제 새롭게 탄생할 것인가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뿌리별이라는 작품이네요. 자, 8월 23일 일요일까지 이 전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가시면 코스모 아시아 피플이라는 큰 주제의 기획전에 우리 교수님도 참여를 하셔서
0: 네.
1: 뿌리별 이 작품을 네,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 하반기에 또 근데
0: 너무 프로젝트 하는 거
1: 프로젝트 또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의미 있는 행사 10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이 될 2026 수성 국제 비엔날레 공동 예술 감독이자 또 조경 감독으로
0: 네,
1: 이번에
0: 네.
1: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수성 국제 비엔날레 올해 아마 2회
0: 네, 2회로
1: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대구 수성구에서 열리는 비엔날레고요.
1: 네.
0: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그 건축 조경 동시에 다루는 비엔날레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게 그냥 실내 전시가 아니라 실제로 비엔날레 결과물로 도시를 바꾸는 실제 지어가는 비엔날레라서
1: 네.
0: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1: 네, 와, 할 일이 많으십니다.
0: 네.
1: 응원을 드리겠고요. 앞으로의 또 어떤 연구와 프로젝트를 또 기획하고 계신지 마지막 질문으로 여쭐게요.
0: 일단은 뭐 주어지고 시키는 일 열심히 할 거고요.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리빙 그라운드가 이번 수성 비엔날레 주제인

있는데 네. 그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키워드에서 뭐 동식물 생태계와 같이 살아가는 것도 있고 우리 주변에 타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 네. 여기에 조경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0: 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7426번 쓰시는 분, 우리 동네 1층 정원에 제가 가위손이라고 별명 붙인 할아버지는 꽃을 참 잘 가꿔요 해주셨고요. 3453번 쓰시는 분, 지금 맘껏 놀이터와 그림자 아카이브 찾아보니까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는 교수님의 철학이 보인다고도 해주셨습니다. 9077번, 자연의 필요성, 자연 복원 이야기 공감 많이 됩니다. 천일홍님, 오늘은 잘 몰랐던 조경에 대해 들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조경은 단순히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넘어 도시의 삶과 문화를 짓는 작업이기도 하다. 김하영 교수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오혜영의 숲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찬물 끼얹는 등목에 대서가 별거드냐. 시원타. 아이고 시원하다. 에어컨 냉방기는 멀리 가더라고. 보리밥 한 그릇, 된장에 풋고추 찍어 오이 냉채 한 사발로 얼른 뚝딱에 치우니 천하의 일미가 따로 없구려. 양태문 시인의 시 여름의 일부분이에요. 여름날의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하죠. 어떻게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셨나요?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 속 에어컨 차가운 바람에만 의지하다 보면 몸도 금방 지치고요. 또

냉방병에 걸리기 쉽죠?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슬기롭고 정갈하게 여름을 이겨냈어요. 땀에 옷이 살갗에 붙지 않도록 등나무 줄기로 얼기설기 엮어 입던 등등거리부터 끼고 자면 바람이 솔솔 통하는 죽부인, 그리고 팔에 차는 등토시까지. 여기에 시원하게 등목 한번 하고 풋고추에 오이냉채 한 사발 뚝딱 비워내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피서 그 자체였죠. 어쩌면요, 진정한 피서는 자연을 느끼면서 마음의 온도를 가만히 낮춰보는 그 소소한 여유에 있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낮잠 자는 당나귀 전해드렸어요. 이명훈의 소금, 강효선의 피리, 노은아의 해금, 권정구의 기타 연주였어요. 아, 요즘 같은 더위에는 뭐 사람도 동물도 다 지쳐서 이 시간쯤 되면 정말 낮잠 한숨 자고 싶죠. 평화로운 낮잠을 즐기는 그 모습 상상하면서 첫 곡 전해드렸고요. 제가 조금 전에 연음말에서 선조들의 피서법 중에 하나로 등나무 조끼, 등등거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몇 해 전에 여기 전주 한옥마을 지나다가 어떤 어르신께서요. 등등거리 입고 모시 한복 걸치신 모습 봤어요. 어우, 시원해 보이던데요. 바람이 막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작가는요. 얼마 전에 한 국악팀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젊은 남자 멤버가 이 등등거리를 한복 밑에 진짜로 입고 있더래요. 근데 등 쪽으로 삐죽이 대나무가 나와 있어서 너무 신기해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여름 공연 때마다 실제로 자주 입는다고요. 한복 안에 등등거리를 받쳐 입으면 옷이 몸에 착 붙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기가 아무래도 통하다 보니까 시원하겠죠? 그래서 공연 다닐 때 꼭 챙겨가지고 다니는 필수템이라고 합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먼 옛날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네요. 오늘날 이렇게 무대 뒤에서도 생생하게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무더위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승을 부리는데요. 오늘 하루는 과한 냉방 대신에 문 열고 환기도 좀 시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요즘에도 감기 환자가 많더라고요. 냉방 너무 하다 보니까 또 건조함에 감기 걸리기도 하는데 자연 바람과 또 은은한 우리 음악에 이 시간 몸과 마음을 한번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좋은 바람을 맞으며 걷는 듯한 기분을 그린 연주곡 감상해 볼게요. 국악밴드 나리새 연주로 령바람 전해드려요.

국악밴드 나리새 연주로 령바람 전해드렸어요.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대단하셔요. 국악으로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하시면서 하트 3개 보내주셨는데 아유 다행입니다. 음악으로나마 또 이 더위 살짝 물리치고 시원함 느끼셨다니 어우, 저희는 이 시기에 이 말보다 더 기쁜 말은 없다 싶네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렇게 마루에 앉으셔서 좋은 음악, 선선한 음악으로 좀 더위 좀 식혀 가셨으면 좋겠어요. 6642님께서 오늘 조금은 낯선 단어 폭염 중대경보. 아우 정말 그냥 그 단어 자체에서도 대단히 겁난다, 무섭다라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날씨죠. 오늘 음악마루 여는 말 중에 입맛 따셔지고 가장 아름다운 식탁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유롭게 느껴지는 낮잠 자는 당나귀 그 첫 곡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짝 늘어져서 지쳐서 이렇게 잠드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좀 이 더위 식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당나귀가 편하게 여유롭게 낮잠 자는 풍경이 좀 그려지셨죠. 김인설님께서도 음악이 흐르는 말을 출석합니다. 오늘도 더위 이기면서 함께 할게요. 라고 보내주시고요. 8312님께서 새싹 문자 주셨는데요. 와 저는 이게 그 실제 사진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너무 예뻐서. 송광사 못 위에 핀 꽃이라고 송광사 가서 찍으신 것 같은데 연꽃 사진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연꽃 사진 저는 분홍색 연꽃 사진 많이 봤거든요. 아 실제로 볼 때도 저희 동네에도 연꽃이 분홍색이 거의 흰색을 못 봤거든요. 다 분홍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피어있는 연꽃은 더 왠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순백의 그 아름다움, 기품이 있음 이런 것들 느껴지네요.

0: 연꽃 아직도 이렇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아, 이 뜨거운 여름이지만 또 각각의 색깔을 다들 이렇게 뽐내고 품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애쓴다. 이 더위에 이렇게 피어내느라 감사하게 봐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지나다닙니다. 자, 여러분도요. 오늘 정말 덥죠. 보니까 기온이 38도, 39도. 전주는 39도까지 오르고요. 서울 38도, 또 여수 38도 그렇습니다. 포항 32도, 울산 34도, 뭐 울릉도 쪽은 30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 이거 더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지치시죠. 물 진짜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 자주자주 챙겨서 드시면 좋겠어요. 한낮 시간은 또 그늘에서 쉬어가시는 것도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편안한 친구가 되어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시우숨의 어프어프 라이프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화가인 작가가 수영을 배우면서 느낀 점을 통해 마음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요. 아, 이 여름 필수품이죠.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사철가 들으실 텐데요. 서희철의 피처링 오뉴월의 연주예요.
1: 이보게 젊은이, 나도 젊은이 같은 때가 있었지. 평온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라고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뜨겁게 사랑을 하기도 했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와 내 가족을 지켜내기도 하였고 그러다 정신 차리니 이젠 흰머리만 성성한 늙은이가 되었네. 사람 인생이라는 게 꼭 사계절 같지 않은가?

0: 봄꽃을 본 것처럼 설레고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가끔 가을바람처럼 외롭기도 하였네. 결국엔 늙어 가지만 남았지만 또다시 따스한 봄이 오지 않겠는가.
1: 서희철의 피처링 오뉴월의 연주로 사철가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태어나면서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더운 듯해요 라고 하시고 3900님께서 제 심정을 대신해서 고백하는군요.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여러분과 피드백하면서 문자 나누면서 음악 듣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자, 언제든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다면 샵 0302번으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천년만세를 축제처럼 신명나고 화려하게 재해석한 곡이에요. 가야금 앙상블 청해 연주로 천년만세 주제에 의한 축제 전해드립니다.

읽고 한옥 찻집.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의 경우는 불안이 시작이었다. 신체적으로 제일 건강한 시기에 이렇게 힘들다면 앞으로는 쭉 내리막길밖에 없는 미래가 그려졌기 때문이다.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렇게 싫어하던 운동일지라도 분명 나중에는 지금 이 시간을 아쉬워하는 날이 올 것이다.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면 잘하려는 마음보다 흥미를 붙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말이다. 수영장에서 마음 맞는 친구를 사귀는 것, 영법을 배워나가는 재미를 느끼는 것, 예쁜 수영복을 입어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 다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나는 수영장에서만큼은 계속 다음을 만들 수 있었다. 수영은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운동이지만 강습은 조금 다르다. 같은 반 사람들과 줄지어 수영하기 때문에 앞사람과 거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열심히 따라가야 하고 하기 싫은 영법이 있어도 해야 한다. 개인 운동이지만 단체 운동의 성질을 띈다. 그런데 자유수영은 그 모든 게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영법을 내 페이스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수영할 수 있다. 평소에 즐기지 못했던 여유로운 수영이 가능하다. 팔은 어떻게 저어야 할지, 발차기 세기의 적당함과 발끝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의식하며 나에게 편안한 자세를 찾는다. 온전히 내 페이스대로 마음껏 수영을 만끽하는 그 순간이 너무 즐겁다. 특히 오후에 물속에 비친 햇살을 바라보며 수영하는 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힐링이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하루 종일 졸음이 몰려와 시시때때로 하품을 했다. 이게 꽤 잦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면증이 있냐는 질문도 여러 번 받았었다. 그런데 수영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졸음 증상이 없어졌다. 늘 졸음이 몰려왔던 건 잠이 부족해서도 기면증이 있어서도 아닌 체력이 달려 몸에서 한계에 다다른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수영으로 인해 폐활량이 늘어난 덕에 더 이상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다. 또 몸 곳곳에는 작은 근육들이 자리 잡았다. 눈에 띄는 화려한 근육은 아니지만 일상을 버텨내기에는 충분하다. 어느새 내 안에 단단함이 느껴졌다. 운동 후에 개운함 같은 좋은 점도 잘 알지만 당장의 힘듦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했다. 그럴 때마다 수영을 하러 갈 땐 샤워만 하고 오자. 달리기를 할 땐 걷고만 오자. 도무지 그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땐 오늘은 낙서만 하자와 같은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운다. 그렇게 시작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된다. 시작이 어렵지 하다 보면 의욕이 생겨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처음에 아주 작은 목표만 달성해도 괜찮다. 이미 했다는 성취감을 얻었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타의 연주로 어기야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시유숨의 어프어프 라이프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이 책의 부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로 수영으로 만드는 마음 근육이에요. 운동을 하러 갈 때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잘해야지? 끝까지 완주해야지? 이렇게 의욕부터 앞세우다 보면 사실 시작도 하기 전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작가가 들려준 이 작은 팁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 짐작이 되네요. 수영하러 가기 너무 귀찮을 땐 그냥 샤워만 하고 오자. 이거 좋은 생각인데요. 달리기 하기 힘든 날에는 그냥 걷기만 하고 오자. 그리고 그림이 손에 안 잡힐 땐 오늘 딱 낙서 한 장만 하자. 이렇게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소소한 목표로 시작해보는 거죠. 막상 물속에 들어가거나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시작만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 경험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혹시 오늘 몸이 무겁거나 시작하기 망설여지는 일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일단 몸을 일으켜보자. 일단 신발만 신어보자. 아니면 수영은 못해도 그래, 샤워만 하고 오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첫 발걸음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건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 소소한 시작이 모여서 어느새 나를 버티게 해주는 단단한 마음 근육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시우숨 작가의 어프어프 라이프와 함께 해봤습니다. 1716님께서 저는 테니스를 30년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수영을 치료로 추천하셔서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재미납니다. 수영 강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저도 수영하는 거 좋아해요. 물에서 노는 거 참 좋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떠있기만 해도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 재미도 좋던데요. 그냥 그저 가만히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대로 그 여유로움 한번 느낄 수 있는 곡 만나보실까요? 창작 민소각 그룹 화원이 작곡하고 노래와 연주한 수류가 전해드립니다.

창작 민속악 그룹 화원의 노래와 연주로 수류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윤슬 프로젝트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윤슬 아리랑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주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날씨도 좋은데 이제 연애 좀 하고 싶단 말이야. 어디 괜찮은 남자 없니?

경로이탈의 노래와 연주 니나노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300님께서요. 엄청 더운 날씨에 홀로 살기를 한다. 광주 서구 발산마을 생활 문화공간에서 쉼을 한다. 오늘 점심은 보리쌀과 연꽃 신혼을 섞어 밥을 하니 연향이 맴돈다. 여기에 풋고추에 곰삭은 젓갈에 아 이런 맛에 홀로 살기를 하나 보다. 오, 시를 적으신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 2300님의 오늘의 일상을 쭉 적으셨는데 시처럼 정말 그 편하게 쓴 시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그 연꽃 신혼을 섞어서 밥을 하면 아 연향이 나는군요. 여기에 풋고추 여름에만 그 뭐 사시사철 다 나는 풋고추지만 여름에만 느껴지는 그 맛이 있잖아요. 왜 다를까요? 여름이라는 그 특징이 있어서 좀 맛도 다르게 느껴질까요? 아무튼 풋고추에 전에 이렇게 된장 찍어서 먹으면 그냥 물에 밥에 그냥 물만 말아 먹어도 참

맛있더라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겠죠? 아, 그리고 8312님께서 조금 전에 하얀 그 예쁜 연꽃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예쁘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 사진 올려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두 장을 더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연못 위에 이렇게 정자처럼 다 분위기 있게 만들어진 곳에 아래쪽에 하얀 연꽃들이 피어 있고요. 잘 보면 거북이도 있어와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거북이 한번 숨은 그림 찾기 해봐야겠는데요.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사진 보내주신 거 저희만 보기 아깝네요. 그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누리집 오늘자 성공란을 올려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쯤 들어오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7740님께서 어릴 때 이제 옥수수 때 그 속살 씹어서 단물 내서 드셨던 기억 이렇게 또 되뇌어 주셨네요. 여름은 덥고 습해요. 이렇게 더워야 곡식이 잘 익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이 얘기하세요. 머리 꼭대기가 탈 정도로 뜨거워야 곡식이 익는다. 안 그러면 곡식 안 여문다. 그래서 이 더위는 어쩔 수 없지만 지나가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절정이니까요. 이제 한 넉넉 잡고 2주만 지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더라고요. 입추에 맞게 찬바람이 딱 정말 가을처럼 불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찌는 듯한 더위는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0750님 출석합니다 하고 찾아와 주시고 6642님께서 아 우리 음악이 마음 시원하게 파고든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이렇게라도 좀 더위 식히고 가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김인설님께서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풋고추 찍어 먹어도 맛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딱 여름에만 이렇게 이 맛이 딱 난다니까요. 다른 계절에는 아무리 이렇게 물 말아서 풋고추 이렇게 먹어도 그때 그 맛이 잘 안 나요. 천일홍님께서 이진영님의 다정한 목소리와 섬세한 배려가 느껴지는 진행에 위로받아서 감사해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하시면서 하트 뿅뿅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어서 오세요. 천일홍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위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감사한데요. 2시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며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이죠.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요, 여름철 필수템입니다. 여름철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어놨으니까요. 이곳으로 해주세요.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블랙스트링의 연주인데요. 마스크 댄스 듣고 오시죠.

블랙스트링의 연주로 마스크 댄스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이 더위의 기세가 맹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축축 늘어지고요. 입맛도 잃기 쉬운 때죠. 자, 이럴 땐 입안 가득 새콤달콤하게 과즙이 팡팡 터지는 그 자두 한 입. 저도 자두 좋아하는데 딱 한 입 베어물면 정신이 막 번쩍 들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자두에 비타민과 철분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피로를 덜어주기도 하고 사실 그 상큼한 맛 하나만으로도 아 이게 여름의 특권이지 싶기도 해요. 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두를 보관할 때는요. 다른 과일과 함께 두기보다는 따로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대요. 이 자두에서 다른 과일을 금방 익게 만드는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과나 바나나 같은 다른 과일하고는 따로 떼어놓아야 신선함이 오래 유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자주 먹는 수박 이야기인데요. 먹다 남은 수박 반으로 잘라서 랩만 씌워서 냉장고에 넣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은 엊그제 저도 그랬는데. 알면서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보관하면 세균이 무려 3배 아니고요. 3,000배. 3,000배나 늘어난다고 하니까 아 조금 귀찮더라도 네모나게 깍둑 썰어서 밀폐용기에 깔끔하게 담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소소하지만 이런 게 참 알아두면 유용한 일상의 팁이 되죠. 새콤달콤한 제철 자두에 시원하고 달달한 수박 한 조각까지 맛있는 제철 과일 챙겨 드시는 게 바로 이 여름의 보양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음악으로 또 보양해드려야죠. 정길선 외 여러분의 연주로 레모네이드 듣고 올게요.

정길선 후에 여러분의 연주로 레모네이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음료 중에 그 레모네이드가 참 상큼하잖아요. 이렇게 톡 쏘는 그 시큼하면서도 참 달달한 맛이 어우러져서 여름에 이렇게 다 갈증 날 때 마시면 좀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큼함을 담아서 레모네이드라는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소리꽃 가객단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톱송 만나보시죠.

개도짝이 불가지가 날 한계를 가만히.

해놓고 밥을 먹는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똘똘 뭉쳐갖고 어깨 너머로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얼마 전 뉴스에 28년 동안 화물차를 운전해온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공개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창문 쪽이었던 왼쪽 얼굴만 유독 주름이 깊고 피부가 심하게 노화돼 있었는데요. 바로 차 창문을 뚫고 들어온 자외선 때문이었죠. 얼굴 노화의 80% 이상이 이 자외선 때문이라고 할 만큼 자외선은요, 우리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기미와 주름, 심하게는 피부암까지 유발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름철 피부 건강의 필수품, 선크림은 어떻게 골라야, 그리고 어떻게 발라야 제대로 바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숫자가 있죠. SPF 50이면 최고의 차단력일까 하는 건데요. 사실 SPF 30이 자외선의 97%를 막아주고요. SPF 50은 98%, SPF 100이 99%를 막아줍니다. 숫자는 두 배지만 차단율은 겨우 1% 차이라는 거죠. 따라서 숫자보다는 얼마나 충분히 자주 바르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바르는 양은 성인 얼굴 기준으로 했을 때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을 바르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외출하기 20분 전에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 20분 전에 미리 바르고요. 땀이나 피지에 또 지워지기 때문에 두세 시간마다 덧바르는 게 좋죠. 그렇다면 선크림 종류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성분에 따라서 물리적 차단제인 무기자차와 화학적 차단제인 유기자차로 나뉘는데, 무기자차는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방식입니다. 얼굴이 살짝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은 있지만 자극이 적어서 민감한 피부나 아이들이 쓰기에 좋고요. 반대로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 속에서 흡수해서 열로 분해를 하는 방식이에요. 백탁 없이 잘 발리고 촉촉하지만 눈 시림이나 또 약간의 자극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에는 이 둘의 장점만 섞은 제품들도 많으니까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을 골라서 매일 아침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습관 길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최명화의 생황 연주로 여름의 태양 듣고 오셨어요. 선크림 숫자에 담긴 반전부터 나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 법까지 유용한 정보 오늘 좀 잘 챙겨 두셨나요? 사실 제일 많이 헷갈리는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비가 오거나 창문 있는 실내에만 있을 때도 이거 발라야 할까라는 건데요. 정답은 네, 무조건 바르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피부 화상을 입히는 자외선은 유리창이나 먹구름에 어느 정도는 막히지만 김이나 주름을 만드는 노화 자외선은요 아주 이게 지독하거든요. 먹구름도 다 뚫는데요. 차 창문이나 거실 유리창도 여유롭게 통과해서 다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나 차로 이동할 때, 심지어 햇살 잘 드는 거실이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피부는 계속 자극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뭐 바르기 쉽게 선스틱, 그리고 톡톡 두드리는 쿠션형, 또 간편하게 칙 하고 뿌리는 스프레이형까지 정말 다양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에이, 남자가 무슨 선크림이야. 당장 티 안 나니까 괜찮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셨던 분들도 요즘은 잘 꼼꼼하게 챙겨 바르시던데요. 남자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선크림 나는 괜찮아 라고 사양하지 마시고 꼭 필수로 챙겨 바르시면 좋겠어요. 게다가 요즘에는요 양산 쓰는 남성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남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양산 쓰거나 선크림 바르는 게 결국은요 자기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비 오니까 흐리니까 아니면 오늘은 집콕이니까 하면서 방심하지 마시고요. 외출하신다면 선크림 외출하기 20분 전입니다. 미리 바르시고 나가셔야 돼요. 미리미리 챙겨 바르시고 또 선글라스, 이렇게 눈 건강에도 눈 시력 이런 거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데도 도움된다고 하잖아요. 선글라스도 챙기시고 앞서 말씀드린 양산, 모자 그리고 또 시원한 오이팩도 좀 하시고요. 이렇게 여름철 특히나 자극받아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관리하시면 좋겠죠?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9820님께서 선크림으로 삼행시 지어주셔서 아유 보고 한참 웃었네요. 선, 선글라스, 멋쟁이 되어주고 보호합니다. 크, 크림같이 흰 색깔이 많아요. 림, 림자 선크림 구하는데 시행착오 걸쳐 정착했습니다. 아저씨지만 매일매일 바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매일매일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거 필수고요. 김인설님께서 이런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필요하죠. 맞습니다. 강렬하네요. 정말. 선크림 잘 발라서 도움된다면 안 바를 이유가 없죠. 김서하의 해금연주인데요. 피크닉 듣고 오겠습니다.

김서하의 해금 연주로 피크닉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마지막 곡은 230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준비했어요. 전영랑의 노래로 배 띄워라 오늘 끝곡으로 감상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무더위를 잠시 잊으려고 톡 쏘는 탄산음료나 시원한 맥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자주 찾게 되죠. 하지만요, 이런 것들은 잠깐의 청량감만 줄 뿐 돌아서면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불러오곤 해요. 이럴 때일수록 당분이 가득한 음료 대신에 몸의 기운을 다독여주는 전통 차 한 잔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피로를 싹 가시게 해주는 매실차나 기력을 돋우는 인삼차, 땀을 많이 흘릴 때 제격인 생맥산과 오미자차도 좋고요. 원인 모를 식은땀과 열을 식혀주는 둥글레차는 보리차처럼 편안하게 마시기에 참 좋습니다. 자극적인 차가움 대신에 우리 차가 주는 은은한 온기로 이 여름 한결 슬기롭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무대 위에서 꽃을 피우는 시간.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인큐베이팅 사업 청춘만발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청춘만발은요, 전통 공연 예술 분야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첫 창작의 무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사업인데요. 2017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87개 팀 386명의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며 전통 예술의 새로운 얼굴들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순위를 가리는 경연이 아니라 현대무용과 차진엽과 연출가 정진세, 검은고 연주자 박우재 등 공연 예술계 전문가들이 참가팀과 1대1 멘토링을 진행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함께 높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올해 본 경연에는요, 모스, 하머, 포짓, 김혜윤, 가버나움, 저스트 소스토리, 아트 프로젝트 진까지 모두 8개 팀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또 10주년을 기념해 8월 10일 특별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역대 수상팀인 첼로 가야금, 헤이스트링, 그루브 엔드가 다시 무대에 올라 대표작을 새롭게 선보이며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전통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지 청춘만발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해금 연주자 김연희의 해금 풍류 6, 김영재류 해금 산조가 펼쳐집니다. 해금의 깊은 울림으로 한 시간여의 긴 산조

가수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이자 서울시 무형유산 삼연육각 이수자인 김현희 연주자는 전통의 깊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까지 아우르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해금 연주자입니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이는 김영재류 해금 산조는 현존하는 해금 산조 네 유파 가운데서도 변화가 가장 풍부한 산조로 손꼽히는데요. 진양조에서 시작해 중모리와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 속에서 느림과 빠름, 고요함과 역동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들려줍니다.

여름밤 풍류의 멋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공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화성시 반석 아트홀에선 화성시 예술단 기획 공연 화음 3 화성의 음악 화성을 연주하다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도시도 저마다의 소리를 품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와 들판의 바람소리, 오랜 역사가 스며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하나의 도시만의 음악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바로 도시 화성이 품고 있는 풍경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은 화성시 국악단이 연주하고 예술감독 겸 지휘는 김연섭이 맡았습니다. 여기에 김보연과 임준희, 이기숙,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참여해 저마다의 시선으로 화성을 음악으로 그려냈는데요. 무대에선 화성 빛으로 지은 봄의 행차, 파도의 유희를 비롯해 모두 7편의 창작 국악 관현악 작품이 이어집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아,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덥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태풍이라도 오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기상청은 13호 태풍 돌핀이 방향을 틀어서 북상하면 집중호우가 우려가 된다고 했고요.
2: 아, 그래요?
1: 또 계속 가던 길을 가면은 폭염이 강화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 두 가지 다 안 좋은 전망이네요.
1: 참.
2: 현재 서울과 경기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국 대부분이 지금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에요.
1: 그렇습니다. 태풍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태풍의 경로에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태풍이냐 폭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 아, 태풍이냐 폭염이냐 여러분의 선택은 뭔가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여수시립국악단의 연주로 씽씽씽 듣고 왔습니다.
1: 태풍이 비켜가면은 폭염, 태풍이 오면은 물폭탄.
0: 어렵네요.
1: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그래 난 이거야 이렇게 고른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0: 그렇죠.
1: 예.
0: 고르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기는 한데 자 오늘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도 수도권 최초로 폭염 중대경보입니다. 중대경보 발표가 됐고요. 전국 대부분이 지금 폭염특보로 내려져 있습니다. 발효가 네, 돼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이 정도 폭염에는 건강한 분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 지금 하루에 온열 질환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0: 큰일입니다. 네. 진짜. 세계보건기구는 40도 이상 폭염 때는 선풍기에서 뜨거운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체온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몸에 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네네.
0: 답은 에어컨밖에 없겠죠.
1: 드셔야죠, 진짜.
0: 예.
1: 아 오늘 차가 너무 좀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네, 내 외부 다 그래가지고 오늘 작정하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했어요.
0: 네.
1: 예, 막 이렇게 좀 닦고.
0: 청소를.
1: 예. 네. 땀이. 안 그래도 땀이 많은데. 네. 진짜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
0: 그러게 오늘 홀쭉해 보이시네요.
1: 원치 않은 다이어트를 해버린 느낌입니다, 진짜.
0: 예, 예. 와. 너무 덥다 보니까 사실 모든 일이 귀찮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보내는 것도 귀찮지 않을까.
1: 아휴.
0: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1: 네네네.
0: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간단하게 네,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볼까 해요.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하게 먹고 싶은 것들 무엇인지.
1: 아유, 그래요.
0: 생각도 깊게 하지 마십시오. 에이. 그냥 가볍게 아 그냥 이 순간 나 이거 먹고 싶다 하는 것들.
1: 냉콩국수 이런 거 먹고
0: 아,
1: 싶네요.
0: 너무 좋죠.
1: 냉국수나
0: 수박.
1: 수박도 좋고 쫄면도 막 땡기고.
0: 아 쫄면 땡겨.
1: 에이.
0: 점심을 못 드셨습니까?
1: 약간은 그 면 쪽이 그렇게 좀 에이, 땡기는 것 같아요 지금.
0: 그래요. 이따 끝나고 같이 드실래요?
1: 아 좀 바빠가지고.
0: 아 예.
1: 아니 생각도 없잖아요. 네?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0: 없어요. 생각이 있지.
1: 끝나면 뭐 바로 갈 수 있는데
0: 맨날. 아니에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죠. 이상화 항상 생각을 하죠.
1: 형님 저 바빠요.

0: 곱창하러 가야 돼. 아,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막 맨날 그 멘트 있잖아요. 고정 멘트.
1: 그렇겠네요.
0: 아, 단 1분 1초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막 그래서 그 있잖아요. 고정 멘트.
1: 허비할 수가 없어요.
0: 네.
1: 자, 여러분들 더울 때 시원하게 먹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드시고 싶은 것들, 시원한 것들이 뭐가 떠오르시는지 문자로 남겨주세요.
0: 네. 자, 바투의 성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끄끄끄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 큰 선생님들 여기 다 계시네요.
1: 맞아요.
0: 네. 오정숙, 성창순, 성우양, 한농선, 남혜성의 소리로 진도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진짜 큰 선생님들.
0: 진짜.
1: 근데
0: 박송희 선생님 안 계시네.
1: 지금은 다 안 계시네요.
0: 그렇게.
1: 네. 선생님들이 다 안 계시네요. 근데 이 약간 공연 실황 같죠 지금?
0: 그죠.
1: 어,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박수 소리, 네, 살아있는 소리 듣고 왔고요.
0: 네.
1: 자, 여러분은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거 뭘 드시고 싶으신지,
0: 네,
1: 뭐 깊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그냥 뭐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0: 파라나사마나님께서 지금 같으면은 태풍이라도 살짝 와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에서 나와서 콩국수 먹고 집으로 가서 팥빙수를 먹을까 해요.
1: 팥빙수 좋죠.
0: 맛있겠네요. 시원하고.
1: 눈꽃빙수 같은 거.
0: 그렇죠.
1: 아, 오늘 저녁엔 그거 먹으러 가야겠다, 아들이랑.
0: 망고 같은 거 집에 얼려놔가지고.
1: 예, 예, 예.
0: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좋죠, 진짜.
1: 콩국수도 너무 좋고요.
0: 아.
1: 그러게요. 태풍이 직접적으로 오지 말고 관통하지 말고 먼 바다 쪽으로 이렇게
0: 살짝 비만 한 이틀 정도겠죠.
1: 그렇죠.
0: 좀
1: 추적 추적 이렇게 내려주는 정도.
0: 아.
1: 바람 안 불고.
0: 네,
1: 그러면
0: 네.
1: 좋겠네요.
0: 맞습니다. 구하나 오하나님께서 더우니까 김치말이국수 해 먹고 싶어요.
1: 오!
0: 너무 좋네요.
1: 김치말이국수 너무 좋다.
0: 얘기만 들어도 지금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 뭐든지 김치가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0: 아, 그죠.
1: 그 주말 동안에 이제 가족들과 철판,
0: 네,
1: 볶음밥을 이제 먹으러 갔는데,
0: 네네.
1: 저는 뭐 그 뭘 시키고 막 했는데 와이프는 우삼겹 김치 볶음밥을 시켰어요. 먹어봤더니
0: 맛있어요?
1: 김치가 들어가요. 확실히 뭘 먹든
0: 맛있어.
1: 김치가 들어가야 돼요. 국수도 김치를 말면은
0: 맞아요.
1: 훨씬 개운하고 식감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복숭아님께서 어렵지만 태풍? 하시면서
1: 반대로 좀, 얘기하면 지금 폭염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0: 네.
1: 753 하나님, 그러니까 태풍과 폭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말이죠. 어떻게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점점점점. 둘 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점점점점점. 그 해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네.
0: 사실 비가 그러니까 태풍이 비 오는 건 좋은데 태풍이 오면 사실 너무 무섭고
1: 바람이 무섭죠.
0: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뭐 사고가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 사실 무서워서.
1: 갑판때 막 날라다니고 그게 제일 무섭죠.
0: 뭐 또 침수가 됐습니다.
1: 맞아요.
0: 이런 얘기도 되게 무섭고 그렇습니다만은
1: 비도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추적추적 좀 분산해서 내려주고 그럼 참 좋죠.
0: 그러니까요. 8288님께서 저는 상큼한 라임이나 자몽 주스가 먹고 싶어요. 경기민요 연습할 때는 레몬즙을 즐겨 먹습니다 하시면서
1: 목 쓸 때 시큼한 거 좋죠. 침샘도 자극해서
0: 민요 하시나 보네요. 청국장 우리 저기 오늘 또
1: 오늘 있죠 청국장
0: 코너가 있으니까
1: 네.
0: 뭐 오늘 신청하셔도 좋고 한번 연습한 것을 또 한번 선보이시면 좋지 않을까.

0: 그럼요.
1: 싶은 생각이 드네요.
0: 완벽하면 그때 해야지 하면 그날은 네. 안 올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완벽이란 없더라고요.
2: 자, 8288님 일단 저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8288 오케이.
0: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화요일 2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시간이죠.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시간이 있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야 빛이 나는 코너거든요. 네. 시원하게 민요 한 자락, 아리랑 한 대목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불러보겠다. 아우. 음정 박자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네.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막 부르겠다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2775님께서 너무너무 더워서 진짜 사람 죽겠어요. 결과가 어쨌든 좀 시원한 태풍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0: 차라리 변수를 선택하겠다.
2: 열기를 좀 식혀줬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0: 예.
2: 아이고야.
0: 2111님 에어컨 켜놓고 쭈쭈바 먹고 있는데요. 행복하네요. 부산 40도 넘은 적이 있는데 정말 실외 체감 온도는 더 살인 적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건강 유의하세요. 아유,
2: 진짜 조심하십시오.
0: 40도면은 사실 우리 체감 온도는 거의 50도 아닌가요?
2: 그렇죠.
0: 네.
2: 사실은.
0: 햇볕에 네. 나가면 이건 타겠다. 불타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늘에 네. 있어도 이 열기가 진짜 고스란히 느껴져요.
2: 네. 지금 저 강아지가 매일 나가서 이제 배변을 하거든요. 집에서는 네. 안 하는데
0: 네.
2: 아스팔트가 엄청 뜨겁지 않아요?
0: 아지랑이가 장난 아니죠.
2: 얘가 나가서
0: 아뜨거 뜨거
2: 한 1분 안에 호로락 뚝딱 이를 보고 원래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0: 에.
2: 나가면 기본 한 2, 30분이에요. 뭐 여기도 냄새 맡았다 저기도 근데 바로 1분 안에 탁 돌아서서
0: 동물적 감각으로 하는 거죠.
2: 그냥. 집으로 가자고. 그 정도로 덥습니다 지금.
0: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그늘 쪽에서 이렇게 걷다가 네. 햇볕 쪽으로 나가니까 네. 뜨거워가지고 발을 아뜨거 아뜨거 걷는 그런 영상도 네. 있는데 우프죠 사실.
2: 8311님께서 더울 때 음식하기 힘들어서 배달 음식 냉족발 시켜서 먹어요.
0: 냉족발 좋다.
2: 와.
0: 냉족발. 예전에 우리 부산에서 한번 족발집 가가지고 냉족발 시켜 먹었었어요. 그 약간 와사비 들어간
2: 고추냉이.
0: 고추냉이 들어간 그 뭐, 식감 해파리 같은 것만 들어.
2: 있어.
0: 기억나세요?
2: 예.
0: 저희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2: 기억나,
0: 있어가지고.
2: 기억나.
0: 예. 아, 냉족발 좋은데.
2: 그치. 해파리라 예. 이렇게.
0: 예.
2: 맞아.
0: 오, 이거 땡기네요.
2: 먹고 싶습니다.
0: 네.
2: 네, 행복해지네요. 8888님께서 무더위에 국물 김치 숙성되어 푹 익은 국물에 시원하게 국수 말아서 먹으면 천하일미네요 하시면서
0: 아 맛있겠네요.
2: 역시 시원한 김치 국수 이쪽으로 지금 생각들이 많이 나시는
0: 네.
2: 것 같습니다.
0: 김치 송송송송 싸가지고 네. 넣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죠.
2: 5781님께서 여름에는 콩국수 아닌가요? 고소한 콩국수에 맛있는 김치 너무 먹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0: 네.
2: 아 저도 주말에 또 일산에 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꼭 그 콩국수랑 칼국수를 먹을 때는 일산에 있는 꼭 그 집을 가거든요. 되게 만족스러워요. 가격도 예. 그렇고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아 그때 지지난주인가 한번 갔었는데 너무 만족했거든요.
0: 네.
2: 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진짜.
0: 오 맛있겠네요.
2: 네.
0: 자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거 어떤 거 드시고 싶은지 그냥 간단하게 기억나는 대로 문자 계속 남겨주시고요.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세산조시 박현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박현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세산조시 듣고 왔습니다.
1: 네.
0: 6757님께서 수박을 반쪽에서 속을 다 파내고 라면은 삶아서 냉수로 헹군 다음에 쯔유랑 시원한 물을 섞고 참기름을 두르고 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것은 냉모밀 같은 달콤한 냉라면. 글을 적으면서도 너무 먹고 싶습니다.
1: 한 입만 하고 싶은 그런 음식이네요.
0: 그러니까 수박 와. 그 안에서 그게 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수박의 시원한 냉기도 요리의 일부분이 되는 거고요. 저는 냉모밀보다 냉라면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0: 네. 진짜.
1: 라면은 그 면발이 탱글거리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시원한 게 드시면 더 탱글거릴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0: 냉모밀째 먹고 싶네요. 고추냉이 이렇게 딱 푼 거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근데 냉모밀을 저는 안 좋아하는 건 이게 뚝뚝 끊어져가지고.
0: 아 그래요?
1: 그렇지 않나요?
0: 이제 유부초 효법이랑 이제 같이 먹으면 그게 또 궁합이 맞으니까.
1: 면발보다 냉모밀은 그 육수 마시는 맛.

0: 맛이 있고. 어 근데 이거 맛있겠네요. 아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니 안마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네네네네. 7082님께서 여름에는 회냉면 한 그릇에 입가심으로 달달한 아이스크림이요.
0: 아 맛있겠다.
1: 그렇게 한 끼를 때우고 나면 대통령도 안 부럽더라고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하시면서.
0: 와, 아 회냉면. 초장 뚝 둘러가지고.
1: 아.
0: 이야 맛있겠네요. 회 먼저 딱 야채랑 함께 먹은 다음에 밥 쓱쓱 비벼가지고.
1: 승태 씨네 가게에 한번 간다 해가지고 한 번도 네. 못 갔는데.
0: 네.
1: 아무튼 아 회냉면 너무 먹고 싶습니다.
0: 네. 뭐 진짜 먹고 싶다. 멘트가 더 이어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먹고 싶어요.
1: 구구오사님, 저는요 어릴 때에 큰 엄마가 농사 지으신 배꼽 참외가 너무 그리워요. 그때는 먹기 싫어서 한 입 먹고 버리곤 했었어요. 하시면서.
0: 귀한 줄 몰랐네요.
1: 배꼽 참외.
0: 배꼽 참외가 뭐지? 찾아봐요. 배꼽 모양처럼 생겼나 봐요.
1: 뭐 그런가 보다.
0: 예. 근데 뭔가 더 당도가 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과일 가게에서 이렇게 아무리 맛있는 거 사 먹는 거랑 직접 기른 걸 따 먹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 신선도가 다르잖아요. 너무 맛있겠네요. 지금 찾고 계세요?
1: 네.
0: 배꼽 참외?
1: 처음 봐요. 이렇게 생겼는데?
0: 진짜
1: 배꼽 모양이.
0: 아 그러네요. 초록색이네요.
1: 그러게.
0: 노란색이 아니고. 어쨌든 귀해 보이네요.
1: 네.
0: 0511님. 더워서 밥도 정말 하기가 싫고요. 누가 해주는 밥 물 말아서 오이지 무침 최고입니다.
1: 아 좋죠. 오이지 무침 시원하고 맛있죠 진짜.
0: 이럴 때는 이제 보리차에다가 밥을 딱 말아 먹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죠.
1: 네. 2730께서 두 분 묵사발 아세요?
0: 알죠.
1: 알죠.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고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고
0: 맞아요.
1: 너무 맛있습니다. 시원한 막걸리하고 먹어도 참 맛있는데 오늘은 묵사발로 가야겠습니다.
0: 하시면서. 묵사발도 정말 좋죠.
1: 좋죠.
0: 그 묵사발만의 특유의 시큼함이 있거든요.
1: 있죠, 있죠.
0: 그게 계속 마시게 됩니다.
1: 오이랑 같이 이렇게 맞아요. 먹으면 궁합이 맞죠. 깨 좀 뿌리고.
0: 맞아요.
1: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맛있게 드십시오. 3875님께서 저는 이열치열 스타일이에요. 곰탕. 뜨끈하게 해가지고 파 엄청 뿌려서 먹고 싶어요 하시면서. 아
0: 대단하시다.
1: 저 너무 더워가지고 뜨거운 건 아예 먹고 싶지가 않은데 또 이열치열 스타일 있을 수 있죠 진짜.
0: 오히려 따뜻한 걸 먹으면 네. 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1: 곰탕에 또 소면 좀 넣고 해가지고.
0: 맞아요. 물론 이제 에어컨은 틀고 먹어야 됩니다. 떡 선물 드릴게요.
1: 네. 꽈배기님도 시원한 모밀국수 먹고 싶다고 해주셨고.
0: 좋죠.
1: 좋죠.
0: 오이 미역 냉국을 드시고 싶다 엄마가 해주시는 9187님. 오이 냉국 미역 냉국도 너무 맛있죠.
1: 말만 들어도 되게 시원해집니다.
0: 식 전에 네. 딱 요거 한 그릇 뚝딱 한 다음에 밥을 먹으면 밥맛이 꿀맛입니다.
1: 2009님 저는 지금 얼음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열무 냉국수 최고죠. 저녁에 열무 냉국수 해서 먹어야겠어요. 하시면서.
0: 맛있겠네.
1: 열무 냉국수 맛있겠다. 0651님, 우리 집은 오리를 여름 보양식으로 챙겨 먹는데요. 저는 오리 훈제구이가 맛있어서 종종 챙겨 먹습니다. 하시면서.
0: 아 너무 좋죠.
1: 오리는 뭐 버릴 게 없죠. 기름까지. 예.
0: 그것도 고추냉이. 약간 그 머스타드 고추냉이 섞인 소스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거 풀어가지고 양파랑 넣어가지고 딱 거기에다가 찍어 먹으면
1: 맛있죠.
0: 정말 훈제 너무 맛있죠.
1: 맞습니다. 아우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진짜.
0: 아 오늘 문자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
1: 그러게요.
0: 감사드리고요. 자, 더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화요일 2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청국장. 정말 내 맘대로 민요 한번 불러보겠다.
1: 네.
0: 아리랑 한번 그냥 음정 박자 다 어긋나게 한번 불러보겠다 하시는 네. 분들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처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음 주 것도 미리 신청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남겨주시고요.
1: 자, 이유나의 노래로 삼계탕 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요 몸보신 한 양으로 삼계탕을 끓일지

0: 이유나의 노래로 삼계탕 다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삼계탕도 너무 먹고 싶네요, 진짜.
1: 이열치열로. 홍명숙님께서도 들어오셨습니다. 아, 불볕더위입니다. 상호 씨, 봉영 씨, 기우제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일하는 저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0: 아이고야.
1: 야외 노동을 하시는군요. 진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늘로 잘 대피하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1: 네.
0: 아이고 걱정입니다.
1: 야외에서 일하실 때 그 수분도 잘 섭취하셔야 되고 그 목풍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하시면은 좀 어떨까?
0: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전자파 때문에 뭐 조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1: 지금 전자파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0: 일단 체온을 내리는 게 더 걱정 뭐지.
1: 예. 네,
0: 큰일이십니다.
1: 자,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잘 드시고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커피 사고 싶다. 똑딱이 퀴즈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이것저것 이놈저놈 묻지마 따지지마.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바투의 상사디아.
3: 안녕하시오. 나는 전우치울씨다. 날이 몹시 덥소이다. 아이고 초랭아, 너는 내가 인사를 하면 옆에서 추임새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초랭아.
4: 아이고 아이, 내가 지난번 물놀이하고 귓구녕에 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려서 이거 아 참. 아이 뭐라고 했어요?
3: 어허, 귓구녕에 물이 들어갔다면 어, 그 물을 빼야지. 이어폰을 왜 꽂고 있는 것이야? 이어폰으로 귓구멍을 막으면은 습기가 차서 세균부터 곰팡이 번식이 쉬워진다는 걸 모르는 것이냐?
4: 뭐라고 했어요?
3: 이런.
4: 그거 가만히 있어보자. 듣고 보니까 전우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 맞는 것도 같다니. 내가 언제 하고. 틀린 말을 하더냐? 잘못하다가는 난청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장시간 이어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내가 몇 번을 말을 하느냐?

0: 가만히 있어보자.
1: 뭘 계속 가만히 있어.
0: 세계보건기구가 7년 만에 치매와 인지기능 전화를, 저하를 예방하는 권고안을 개정했는데 치매 예방에는 영양제보다 보청기가 낫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귀 건강, 청력이 중요하다는 거지 뭐.
1: 그래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물놀이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다면 남녀노소 모두 면봉으로 무리하게 물기 제거를 하지 말고 물이 들어간 쪽으로 고개를 기울여서 뛰기를 하거나 체온으로 자연스럽게 말리는 것이 낫다라는 거를 명심하거라.
0: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 이런 이런.

0: 조상용 등 여러분의 소리로 노래가락 한강수 타령 2775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무리해서 면봉을 사용한 건 위험합니다.
0: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좋죠.
1: 그죠. 이어폰으로 네. 귀를 막아버리는 것도 안 되고요.
0: 안 마르잖아요, 그러면.
1: 예. 네, 자연스럽게 말리거나 제자리 뛰기로 물 빼는 거.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0: 우리 본능적으로 막 물 들어가면 이렇게 막 뺐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 맞아. 네.
0: 네. 이제 물놀이 하시는 분들,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거 정보 챙겨가시라고 드렸고요.
1: 그 한 몇 달 전에 네. 서해로 서해 바다 쪽으로 놀러 갔어요. 이제 네. 그 부모들 다 해가지고 네. 8가정.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아빠가 네. 애들이랑 놀아준다고 네. 갯벌에서 뻘을 애들 얼굴에 막 이렇게 던졌어. 아. 근데 우리 큰애 귀에게 쓱 들어간 거예요.
0: 아유, 그 진흙이.
1: 네.
0: 아이고.
1: 그래서 아무리 씻어내도 나오더라고. 이제 뻘이 귀에 있던 뻘이.
0: 아무리 씻어내도 나오더라고.
1: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0: 예. 나왔다는 얘기죠, 어쨌든.
1: 나왔어요.
0: 예. 네. 근데 계속 나왔다는 얘기예요?
1: 그랬었죠. 에이.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있다가

0: 얘가 아빠 귀가 귀에서 뭐가 버시럭버시럭 하는 그런 게 느껴지면서 잘안 들린다는 거야.
1: 잔재가 남아있네.
0: 그래가지고 왜 그걸 이제 얘기했니?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죠. 그래서 한번 귀가 손상되면 큰일 나는데.
1: 맞아요.
0: 그러고 이제 이비인후과 갔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보시더니 귓밥이에요.
1: 다행이다.
0: 뻘은 단 1도
1: 아유,
0: 없고
1: 다행이야, 다행.
0: 뻘은 1도 없고 귓밥이 그 고막 앞에서 건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귓밥만 빼고 왔죠.
1: 애들은 이비인후과 좀 자주 데려가야 돼요. 네,
0: 네네네 맞습니다.
1: 데려가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0: 네.
1: 귓밥을 기가 막히게 빼십니다. 그것도
0: 렌즈
1: 집게로.
0: 렌즈로스
1: 네, 딱
0: 플라스틱에 싹
1: 넣어가지고 집게로 딱 그것만 짚어가지고. 에휴. 저희 아들은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막 귀에 뭐 들어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0: 그쵸 그쵸
1: 울어요.
0: 그쵸 예.
1: 근데 의사 선생님들 대단해요. 순간 촥 빼. 머뭇머뭇거림이 없어.
0: 이야,
1: 한 번에 촥.
0: 이게 우리 아이의 귀에 있었다니. 뭐
1: 네.
0: 이런 깜짝깜짝 놀래죠.
1: 네.
0: 네.
1: 그나저나 초랭이
0: 네.
1: 사오정 같다라는 의견, 한희정님의 의견이 있네요.
0: 아, 그래요.
1: 그쵸,
0: 아니,
1: 한끗 차이죠.
0: 이제 잘안 들려가지고.
1: 사오정과 그 유해진 씨의 성대모사는 약간 비슷합니다, 느낌이.
0: 전우치라고 하지 말고 그냥 김봉영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강동원 씨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보질 못했는데. 철행아, 내가 전우치올시다.
1: 상화 씨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키나 춘향이나 지금 다 똑같은 목소리 하고 계시잖아요.
0: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1: 내가 아무리 언녀다 그래도 춘향이가 나왔다가. 에이 참
0: 네.
1: 우리끼리
0: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1: 그런 정도는 그냥 넘어갑시다.
0: 네네. 좋아요.
1: 언제 그럼 한번 역할 바꿔서 전우치 한번 해보실래요?
0: 뭐 전우치가 전우치입니까? 그 이상화 김봉현이죠 뭐.
1: 불가능해서 그러는 거예요.
0: 네.
1: 네. 용서해 주시고요. 8288님께서 다음에는 엄마와 아가 컨셉으로 연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연습곡이네요. 지지비 아니라 오늘 말고 나중에 신청할게요 하셨고,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엄마와 아가 컨셉으로 연기하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0: 네.
1: 청국장 나중에 신청할게요 이 얘기이신 것 같아요,
0: 아,
1: 그죠?
0: 지금 집이 아니라서
1: 네.
0: 아, 나중에 그래요 좋죠.
1: 아, 지금 집이 아니라서.
0: 네.
1: 예. 꼭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0: 네.
1: 네.
0: 자.
1: 연습이 요 정도면 됐다 싶을
0: 네.
1: 때 언제라도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갈게요. 진짜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먹어야 하나 싶은데요. 예로부터 삼계탕을 보양식으로 먹는 것은 기력이 떨어져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죠. 단백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근육과 피부, 장기 등 신체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만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삼계탕보다 무려 1.8배 더 많다고 합니다.
0: 이야.
1: 가격도 삼계탕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오메가3도 풍부하고 조리할 것이 없어요. 그냥 통조림을 따기만 하면 됩니다. 통조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이것은 무슨 통조림일까요?
0: 자, 이게 삼계탕보다 단백질만 놓고 봤을 때는 1.8배 더 많대요. 자, 1번 햄 통조림, 2번 참치 통조림, 3번 복숭아 통조림. 요게 삼계탕보다 더 저렴하죠.
1: 훨씬 저렴하죠.
0: 그죠?
1: 비교도 안 되죠.
0: 네네네. 자, 햄 통조림, 참치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야. 이거 통조림 그 제조하는
0: 네.
1: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이 업체 회사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진짜 그 얼린 이것을 해동시켜가지고 조리하고 뼈를 제거.

0: 하고
1: 뼈.
0: 네.
1: 이제 뼈가 있어요?
0: 네.
1: 자, 복숭아에 뼈가 있을까요? 참치에 뼈가 있을까요? 햄에 뼈가 있을까요? 뼈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햄도 어쨌든 육고기고.
1: 네.
0: 참치. 그리고 복숭아도 그 씨가 약간 뼈쳐.
1: 씨는 씨죠.
0: 그렇죠?
1: 자, 그런데요. 뼈를
0: 그래서 그 조리 과정을 봤더니 정말 엄청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1: 그죠, 그죠.
0: 섬세한 공정을 거쳐서 이 통조림이 그쵸. 완성되는 거더라고요.
1: 그죠, 그죠,
0: 그죠. 그래서 이게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오늘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1: 네.
0: 단백질이 삼계탕보다 1.8배가 더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2365님 김치찌개에도 돼지고기파 김치찌개가 있고
1: 네.
0: 이거파 김치찌개가 있죠.
1: 그렇죠.
0: 맞습니다. 아주 잘 가셨어요.
1: 아, 그런데 김치찌개로 가면은 햄과 참치가 조금
0: 네. 네,
1: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0: 뼈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1: 뼈가 있어요. 말에 네. 지금 뼈가 있죠. 봉영 씨 말에. 네. 말에 뼈가 있습니다.
0: 네.
1: 자, 햄일까요? 참치일까요? 복숭아일까요?
0: 그리고 방금 전에 상화 씨가 전우치 말고 김봉영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냐 얘기했었을 때 저는 폭발하지 않고 꼭
1: 아~, 아
0: 그런 겁니다.
1: 이렇게 또
0: 네.
1: 힌트를 자연스럽게
0: 그렇습니다.
1: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거를 다루는 회사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엄마한테 뗐을 때
0: 네. 네,
1: 엄마 이거 구매해 줘.
0: 네.
1: 요거가 하나 있고요.
0: 네.
1: 또 한 회사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을 때 제대하고 몇 년간은
0: 네.
1: 예, 이거 예비군을 가지고
0: 그렇죠.
1: 네. 네. 그렇게 두 회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네.
0: 상호 씨는 어떤 파세요? 김치찌개?
2: 전 돼지죠.
0: 돼지 쪽이죠.
2: 돼지 저도 무조건 돼지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1: 저는 얘는 어떻게 먹냐면 깻잎이랑
0: 네.
1: 얘랑 그 다음에 고추장 같은 거 살짝 이렇게 얹어서 그렇게 싸 먹습니다.
0: 맛있겠네요.
1: 전 그렇게 먹습니다.
0: 고추 이것도 있죠.
2: 아 있죠.
0: 네, 고추 햄, 고추 참치, 고추 복숭아.
1: 네.
0: 자, 복숭아도 뼈가 있다. 복숭아도 뼈라고 하시는 말씀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9801님.
1: 네.
0: 자, 이제 발표를 할까요? 정답은. 통조림인데 무슨 통조림이냐?
1: 참치 통조림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성원 씨가 김밥도 참치 김밥을 제일 좋아하시죠?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참치가 말이죠. 여러분 삼계탕보다 단백질만 놓고 보면은 1.8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집에 사실 참치 통조림 쌓아놓고 있는데 잘 안 네, 먹게 네. 됐었거든요.
1: 저 주세요.
0: 아니요, 아니요.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기니까.
1: 근데
0: 먹어야겠네요.
1: 안 드신다고 해가지고.
0: 아니요.
1: 버릴 먹어야겠어요. 거면 저한테 버리시면 됩니다.
0: 아이, 상호 씨가 어떤 존재인데 갖다가 쓰레기통처럼 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한 사드릴게요. 큰 걸로.
1: 진짜로?
0: 네.
1: 웬일이요?
0: 네?
1: 언제요?
0: 뭐 더 큰 걸로 주겠지. 자, 떡 선물은 2365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고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허!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진짜 보양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안만에 쏠린 틈을 타서 소말리아와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해온 해적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사용되어온 홍해의 길목이라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의 또 하나의 난관이 되고 있다는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올해는 이 사람이 청해진을 건설한 지 1200주년이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활발한 무역활동으로 해상왕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 해상왕입니다. 왕. 1번 장보고, 2번 이순신, 3번 권율.
0: 네.

0: 자, 해상화.
1: 거기에 등장하는 세 분 다
0: 네.
1: 예, 장군이신데.
0: 그렇지요.
1: 두 분은 조선 시대 장군이죠.
0: 네.
1: 자, 통일 신라 시대의 장군. 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을 소탕한 이분을 해상왕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장보고, 이순신, 권열 중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1: 네.
0: 시장
1: 마트 가죠. 마트,
0: 마트 시장. 네, 가야죠. 죄송합니다. 정말 네. 위대한 분이신데 저희도 지금 네, 그럴 여력이 없네요. 쉽게 퀴즈를 저 힌트를 드려야 되니까.
1: 네, 네. 염치 챙길 때가 아니에요.
0: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1: 마트 가서
0: 네네네 네.
1: 참치 통조림도 사고.
0: 아이스크림도 사고
1: 저녁거리 먹을 것들도 좀 사고 해야죠.
0: 대파도 사고 고추도 네. 사고 해가지고
1: 냉라면 먹으려면 라면도 네. 사고 해야 됩니다.
0: 뭐 쫄면 돼 있는 것도 좀 사고
1: 네.
0: 그거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마트나 시장에서
1: 네. 네.
0: 이렇게 좀 사는 거. 자,
1: 야, 진짜 어렸을 때 우리 네. 그 위인전 보면서
0: 네.
1: 이분이 나오면 항상 그 얘기를 했었는데
0: 그쵸.
1: 여지껏 하고 있네요.
0: 자.
1: 40대 두 남자가
0: 장보고냐
1: 네.
0: 이순신이냐 권율이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마트 가서 장보고 올게. 마트 가서 이순신 보고 올게. 마트 가서 권율 보고 올게.
0: 네.
1: 하나밖에 없죠.
0: 그렇습니다.
1: 어휴, 죄송합니다.
0: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1: 순간순간 현타가 와가지고 아이고.
0: 자, 그러면 요거는 정답 발표해도 되겠죠.
1: 이건 뭐 너무 쉽죠, 사실. 네. 통일신라 시대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을 소탕했다.
0: 네.
1: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히고 계시는데요.
0: 네.
1: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정답은
1: 헐
0: 1번 장보고가 정답이었습니다.
1: 아, 내 문자로도 뭐 미리미리 장보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움직이기 딱 싫었는데 예, 방송 청취가 피서 갔네요 하신 980 하나님, 참치 사고 다른 장도 보고 와라이 하신 8288님,
0: 아이고.
1: 저희와 다 같은 생각이시네요.
0: 네. 네. 자, 어떤 분께 김치 선물 보내드릴까요? 자, 김치 4937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김치 맛있게 드세요.
1: 7237님께서 지금 자전거 타고 달리는데 얼쑤 퇴근하는 길이 즐거워요 하셨는데.
0: 오, 대단하시네.
1: 이 날씨에 자전거 괜찮으세요?
0: 또 바람이 부니까 또 괜찮다고도 하시더라고.
1: 근데 뜨거운 바람이기는 해요. 그늘 쪽으로 달리세요 되도록이면.
0: 네, 네.
1: 아, 그리고 퇴근길이시군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서 즐거운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퇴근길 즐겁게 네,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0: 네. 자, 1부 끝곡 방지원의 연주로 드럼갱이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아, 요즘 우리나라 과자가 맛있다더니 K과자 수출도 늘고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들도 K과자를 엄청 찾는다네.
1: 그래, K컬처가 뜨니까 기업들도 제품의 디자인부터 용기, 포장지에 전통문화 요소를 쓴다고 하더니 이제는 K과자들도 전통문화 요소가 가미된 포장으로 옷을 갈아입는 중이라고 하더라.
0: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이 잘 팔리니까 과자부터 음료수 등 식품업계들도 제품들 포장에 가시나 한복, 전통 회화 같은 K감성을 입힌대요.
1: K컬처의 뿌리인 우리 전통 문양들을 떡하니 디자인하는 거 보면 참 세상 많이 변했다는 생각도 들어.
0: 그러게 말이야. 한국적인 디자인과 전통 문화, 식재료를 제품에 접목해서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이라는데 K과자도 새로운 굿즈가 되는 거네.
1: 그렇지, 아주 맛있는 굿즈가 되는 거지. 맛있는데 한국 전통적인 전통미까지 더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4일 월요일 2부 첫 곡은 인순이의 노래로 하나의 꿈 듣고 왔습니다.
1: 네. K과자의 한국적 감성을 입히는 이 디자인 포장 너무 좋습니다 진짜.
0: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이 전통 문양이 네. 힙하다 힙하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네. 빨리 선점하는 게 임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1: 예언하셨죠.
0: 예언까지는 아니지만 바람사항을 얘기했던 건데
1: 봉용씨가
0: 진짜 이런 날이 오네요.
1: 그러니까요. 또 미래를 하나 또 예견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말한 대로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봉용 씨.
0: 성호 씨 셋째. 너무 무리수죠?
1: 그 K컬처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K컬처에서. 네.
0: 일단 요 정보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1: 네.
0: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소비 규모도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오.
0: 그래서 K과자의 한국적 감성을 입히는 이 포장 디자인 이것도 이제는 하나의 굿즈 맛있는 굿즈가 될 것 같아요.
1: K과자뿐만 아니라 뭐 김, 홍삼, 인삼 이런 전통 기념품 디자인부터 과자와 음료수까지 한국 여행 기념 선물로 많이들 또 사가시니까
0: 네.
1: K감성을 입혀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0: 너무 좋네요.
1: 네.
0: 네. 임금과 선비, 각시, 도령 등 한국 전통 복식을 입은 인물을

0: 그 패키지 포장으로 한 한국 여행 기념품도 요즘에 인기라고 하고요.
1: 네네네.
0: 작은 거 하나부터 이렇게 섬세한 전략들 참 좋아 보이죠?
1: 그러니까요.
0: 예.
1: 네. 이런 문화의 흐름, 사랑과 인기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0: 그렇습니다.
1: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정말 기다렸던 화요일 코너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또 오늘은 어떤 흥이 많고 재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1: 자, 지금 바로 불러볼까요?
0: 전국!
2: 전국장!
1: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바투의 상사디아 청국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0: 얼씨구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자, 오늘은 또 어떤 청취자 여러분이 함께 청국장을 만들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청취자 청국장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자, 반갑습니다.
1: 예, 예. 아, 부산에 살고 계신다고요?
3: 네.
1: 목소리가 되게 맑은 분이라서 민요 이런 거 부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3: 아, 네, 맞습니다. 판소리 전공하고 있습니다.
0: 판소리
1: 전공을 하세요?
3: 네, 판소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어머,
0: 아, 그러면 부산에서 지금 학원을 운영 중이십니까?
3: 아, 네, 맞습니다.
0: 오호.
1: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 오늘 어떤 일로 참여해 주셨습니까?
3: 아, 제가 직접 장기자랑을 할 건 아니고요.
0: 아, 네네.
3: 예. 저희 제자들이 오늘 장기자랑을 할 것인데,
0: 오호.
3: 예, 딸은 이제 6개월 정도 배웠고 또 제자들이 소리를 잘해서 불경 최초 최연소 소리 그룹을 만들었어요.
1: 아, 부울경 예. 최연소
3: 소리 그룹.
1: 소리 우와. 그룹.
3: 네.
1: 아, 팀을
3: 맞습니다.
1: 만들었다고요?
3: 네네.
1: 이름이 뭔가요?
3: 예, 네, 그래서 사연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0: 네.
3: 지난주에 국악 방송 TV 프로그램인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하러 갔었는데,
0: 아~
3: 예, 제가 진짜 국악방송 애청자이거든요.
0: 네네네.
3: 가는 길에 바투의 상사디아 들으면서 가다가 이거 자랑 문자를 보냈다가 덜컥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런 사연이 있군요.
3: 네네.
1: 이야, 그러면 오늘 그 우리 이수연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제자들인데,
3: 네.
1: 그
3: 네네.
1: 제자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3: 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소리그룹 싸운이라는 그룹이고요.
0: 싸운.
3: 내 아이의 소리가 하나의 울림이 되어 세상과 만난다는 뜻입니다.
1: 네 명의
3: 따뜻한
1: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3: 따뜻한 리더 은하, 햇살 같은 미소 리안, 단아한 매력의 채원, 귀염둥이 다송이, 이렇게 9살 3명 11살 한 명이 함께하는 소리그룹 사운입니다.
0: 와.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자들과 그룹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1: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네요.
3: 그죠.
0: 흔치 않거든요.
3: 저희가 부산 사람이라서 다 애살이 많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네. 그래가지고.
0: 네.
3: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주변에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와. 조금 평가가 좋으시더라고요.
0: 어허. 그러면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한번 팀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3: 아, 예. 제가 맨 처음 말은 했고 근데 모두 이제 너무 더 협조적으로 나와 주셔 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자, 네. 아이들이 아까 9살 리안이, 채원이, 다솜이 그리고 11살에는 은하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3: 네.
1: 아이들 한번 인터뷰 한 명씩 좀 만나 보고 싶거든요. 목소리 듣고 싶어 가지고.
3: 네, 알겠습니다. 네.
1: 그러면은 리안이부터 한번 볼까요?
3: 예, 잠깐만요.
1: 네.
4: 안녕하세요. 우리는
1: 다솜입니다.
0: 아이고. 이야,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가워요.
0: 어떻게 한 분씩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리더 은하 양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0: 말씀하세요.
2: 저는 부산 대표.

0: 초등학교 4학년 이문아입니다.
1: 아, 리더 은하야.
2: 세상에. 반가워요.
1: 그리고 그 다음 리안이 한번 가볼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교초등학교 2학년 김리안입니다.
1: 아, 리안 양이고. 반갑습니다.
2: 리안이 판소리 얼마나 배웠어요?
3: 한 1년 정도, 판소리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1년 되었어요.
2: 어허. 재밌어요?
3: 네. 네,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소리하는 게 재밌어요.
1: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2: 그거 저기 앞에 써놓은 거 읽는 건 아니죠?
3: 네.
1: 판소리 그러면 재미있어요?
3: 네.
2: 재밌대.
1: 아, 그래요. 리안 양 목소리도 너무 좋고. 다음은 우리 채원 양 한번 가볼까요? 인사.
4: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중립초등학교 2학년 이채원입니다.
2: 이채원. 반가워요.
1: 단한 매력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2: 채원 어린이 판소리 재밌어요?
4: 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멋진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고.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이 정말 재미있어요.
1: 어쩜 다들 이렇게 하나같이 말을 잘할까?
2: 지금 AI가 답변하는 거 아니죠? 리안, 채원 어린이.
4: 네.
2: 친구들하고 언니랑 이렇게 지금 소리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4: 네.
2: 사운이라고.
4: 네.
2: 어때요? 좋아요?
4: 네. 예쁜 한복을 입고 소리하니까 좋아요. 우리 소리를 알리는 판소리 어린이 그룹이 되고 싶어요.
1: 그래요. 똑 부러지네요.
2: 삼촌이 나중에 또 직접 만나보고 싶기도 하네요. 자, 네. 그 다음에 다솜이 친구도 좀 바꿔줄래요?
5: 안녕하세요. 저는 동삼초등학교 2학년 허다솜입니다.
2: 동삼초등학교? 여름방학인데 판소리 연습하는 것만 하는 거는 아니죠? 뭐 하고 놀았어요?
5: 동생이랑 같이 물놀이 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2: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또 몇 살이에요?
5: 세 살이에요.
1: 세
2: 살?
1: 아이고,
2: 터울이 좀 있구나. 판소리 어렵진 않아요?
5: 크게 지어야 할 때는 힘들지만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 할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2: 요즘은 어떤 판소리 배우고 있어요? 우리 다솜이 친구는
5: 심청가중 우물가 두레박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1: 소리는 재미있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5: 네.
1: 그래요.
2: 얼마나 배웠어요? 한 1년?
5: 1년이요.
2: 1년. 비슷하구나. 1년 정도.
1: 그래요.
2: 알겠어요. 자, 우리 언니 있잖아요. 은하 언니.
1: 사실 리더 우리 은하 어린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은하양.
6: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백향초등학교 4학년 이문하입니다.
1: 네. 네네네.
2: 아이고야. 팀 리더잖아요. 그죠? 큰 언니.
6: 네.
2: 동생들 말 잘 들어요?
6: 네.
1: 아니, 국악방송 TV 프로그램 이 노래 들어볼래 녹화하러 오셨다면서요?
6: 네, 오나라 꽃타령 까뚜리 타령을 불렀는데
1: 네.
6: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9월 6일에 방송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1: 9월 6일에 방영이 된대요.
2: 한 달 좀 더 있어야 되는구나. 알겠어요. 오늘 그러면 네 명의 어린이 소리꾼들이 함께 노래 불러주는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6: TV 녹화 때도 부른 까투리 타령이에요.
2: 그거 부를 거예요?
6: 네.
2: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전화로 네 명 어린이가 이렇게 소리하는 게 잘 안 잡혀가지고 미리 녹음해서 파일을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6: 네.
2: 언제 녹음했었어요?
6: 오늘 아침에 녹음을 했습니다.
1: 오늘 아침에.
2: 세상에.
1: 녹음은 몇 번 했어요? 한 번에 끝났어요?
6: 세 번에 끝났어요.
1: 세 번. 솔직하다.
2: 까투리 타령은 총 몇 절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중에 몇 절 불러요?
6: 3절 있어요.
2: 3절까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1: 들어봐야죠.
2: 한번 일단 들어보고 다시 인터뷰

0: 할게요.
1: 네.
0: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2: 나 지금 다들 나온 거니 까투리 한 마리 푸드두 머리 내다

0: 이야,
1: 이 에너지 음정 박자 너무 정확하고 목소리도 너무 좋네요.
0: 이야,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은하 어린이 계속 통화 잡고 있어요? 전화기?
2: 네.
0: 3절 가사를 또 이렇게 개사를 했네요. 부산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2: 네.
0: 요거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2: 이거는 선생님 아이디어입니다.
0: 선생님 아이디어예요.
1: 지금 문자 창이 엄청 뜨겁습니다. 8548님께서는 사랑이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판소리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요. 응원의 메시지 들어왔고요.
0: 네.
1: 진이 이모야 하면서 다송아, 송도 사는 진이 이모야, 네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듣다니 너무 감격스럽구나. 판소리 대가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소리꾼이 되길 이모가 늘 빌게 하시면서 문자도 남겨줬어요.
2: 네.
1: 다송양 듣고 있어요?
2: 네.
1: 예, 한마디 해야죠 이모한테.
0: 고맙다고.
2: 다송이 이모가 말해.
0: 여보세요. 네. 다송이에요?
2: 네.
0: 송도에 이모가 살아요? 인천에?
2: 네.
0: 진이 이모 알아요?
2: 네.
0: 이모가 지금 너무 잘한다고.
1: 감격스럽다고.
0: 잘한다고 판소리 잘하는 선생님이 돼서 우리나라를 빛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네요. 진이 이모한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2: 진이 이모 열심히 해가지고 판소리 가수가 될게요.
0: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채원이도 있어요?
2: 네.
0: 응. 2266님께서 마냥 애기 같던 우리 채원이가 사온이라는 그룹 활동도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벅차고 방송에서 목소리 들으니까 뭉클하다고 응원한다고 이렇게 또 남겨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민요 하나 했잖아요. 까투리 타령.
2: 네.
0: 혹시 판소리 또 하나 해줄 수 있어요?
2: 네.
0: 네. 어떻게 돼 있어요? 녹음했어요 그것도?
2: 네.
0: 그래 그래. 네 하는 것도 벅차다.
1: 아, 너무 귀여워요.
0: 아, 지금 파일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요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끊지는 마세요.
2: 네.
0: 네. 자, 소리그룹 사운의 흥보가중 돈타령인데 오늘 아침에 아마 녹음을 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한다.

0: 잘한다.
1: 10만 원이 어디 갔어?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지금 전화 받은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2: 은하?
1: 은하입니다.
0: 은하예요.
2: 아, 리더 은하야.
0: 은하야.
1: 네.
0: 그 4학년 2반 다녀요?
1: 저 4학년 1반입니다.
0: 1반이야. 3254님께서 은하야, 나 4학년 2반에 김채원이야. 파이팅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친구예요?
1: 같이 우정입니다.
0: 세상에. 은하야.
1: 네?
0: 소리그룹 사은의 큰언니 지금 리더잖아요.
1: 네.
0: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1: 더 재밌고 신나게 판소리를 배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알고 좋아할 수 있도록 알리고 싶어요.
0: 아이고야. 그렇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멋진 소리 해주셔서 고맙고요.
2: 선생님 한번 통화할까요?
0: 네. 이수현 선생님 좀 바꿔줄래요?
3: 네. 아, 네.
0: 와,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2: 고생 많이 하셨네요.
0: 선생님,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다 다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네요.
3: 네, 맞습니다.
0: 부모님들끼리도 원래는 다 모르는 적이에요?
3: 네네, 다 모르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0: 소위 말해서 이 학원에 와서 알게 됐고,
3: 네네,
0: 선생님이 그렇죠. 이제 팀을 만들어 봅시다,
3: 네,
0: 해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3: 네네.
0: 그러면 애들끼리도 서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네. 의미로 시너지 효과, 경쟁이 붙어서 더 열심히 하겠네요.
3: 네, 저희는 더 서로 선의 경쟁자이면서 동료이자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년 배운 거 네. 치고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3: 네. 1년 이제 안 배운 친구도 있고 지금 그래요.
2: 아까 네.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3: 네.
2: 딸과 함께 소리 공부하는 어린이 3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0: 아, 맞아 맞아
3: 맞아. 네네네. 네.
2: 따님이 누구예요?
3: 아, 딸이 은하거든요.
0: 은하야.
2: 아, 리더 네. 은하 양이구나.
3: 잘해서 리더가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리더입니다.
2: 열심히 책임지라고.
3: 네. 네.
2: 그러면 은하 양은 얼마나 배운 거예요, 소리를?
3: 은하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배운 것 같아요.
2: 제일 6개월. 짧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3: 네, 그렇죠. 제일 짧은 거죠.
0: 그러면 뭐 이를테면 아까 저기 이수현 선생님

0: 선생님께서
1: 네네.
0: 뭐 여기저기 이제 봉사도 다니고 뭐 재능 기부도 합니다 뭐 이랬는데 그런 곳이 뭐 이를테면 복지관 뭐 이런 데일까요?
1: 네네. 지금 영도에
0: 아.
1: 있는 영도구 사회복지관에서 저희가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0: 아,
1: 있거든요.
0: 네.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진짜.
1: 네,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0: 그럴 것 같아.
1: 네네.
0: 와.
2: 지금 레퍼토리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 할수
1: 그렇죠.
2: 있는 소리.
1: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하나하나 더 차근차근
2: 그쵸.
1: 지금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저희는
0: 뭐.
1: 또 이제 판소리 하면서 기본이 무용도 다 배우고 있거든요.
2: 아, 너름새를
1: 그래서
2: 위해서.
1: 네네. 그걸 위해서 다 배우고 있어서
0: 그러면
1: 무용도 다, 네.
0: 만약에 어디서 이제 자, 사운 와서 공연해 주세요. 그러면 레퍼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1: 뭐 무용도 한 꼭지 할수 있고요. 아, 저희
0: 무용이라
1: 네.
0: 하면 뭐 부채춤일까요? 아니면
1: 네, 부채춤 또 따로 배우는
0: 부채춤.
1: 친구도 있어서요.
0: 아.
1: 채원이는 또 무용을 개인적으로 또 따로
0: 예,
1: 배우거든요.
0: 그래서 무용 하나
1: 네,
0: 하고.
1: 무용도 있고 또 애들 4명이서 할수 있는 뭐 그런 무용도 춤도 또 있고요. 또 민요는 한 5개, 6개 지금 정도 가지고 있고 또 판소리는 각자 또할수 있는 레파토리가 다 있습니다.
2: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
0: 그러네요. 사운.
2: 그러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관계자분들이 사운 한번 모시고 싶다.
0: 그러니까.
2: 그러면 어디에다 어떻게
0: 그러니까.
2: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1: 저희가 인스타가 있거든요.
2: 네. SNS가 있어요.
1: 예. 그래서 소리그룹 사운이라고
2: 검색하면
1: 치시면
2: 돼요.
1: 네.
0: 알겠습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진짜.
2: 진짜 여기저기서 사운이 정말 좋은 무대 많이
0: 그러니까.
2: 하셨으면 좋겠네요.
0: 아무튼 선생님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1: 네.
0: 친구들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잠깐만요.
2: 앉아 있어.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소리그룹 사운의 리안, 채원, 다송, 은하 이렇게 네
0: 네.
2: 어린이와 이수연 선생님과 함께 연결을 해봤습니다.
0: 이거 진짜 생각 잘하셨다.
2: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이들 정말 대견스럽네요. 4560님, 1108님, 허다송 너무 진짜 멋진 내 조카야 자랑스럽다 하셨고 너무 잘하고 예쁘다는 일산 멋쟁이님.
0: 세상에.
2: 뭐 4152님, 2845님, 3254님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0: 요즘은 진짜 선생님들도 이제 젊어지셔가지고
2: 네.
0: 어떤 그런 개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랑
2: 맞아요.
0: 그죠? 우리로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봉영 씨도
2: 네.
0: 같은 저기는 뭐 봉근 씨, 그다음에 은혜 씨,
2: 네.
0: 뭐 이렇게 좀 있었었죠.
2: 맞아요.
0: 엘라 씨.
2: 네, 조일라 씨.
0: 만약에 이제 이런 팀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못했죠 그때.
2: 했었어요, 월락.
0: 아, 그래요?
2: 월락이라는 팀이 방수미 선생님을 주축으로
0: 아.
2: 월락이 된 팀으로 딱그그 멤버들이 같이
0: 근데
2: 했었어요.
0: 그게 고등학생 때죠?
2: 대학생 때였었어요.
0: 아,
2: 예, 딱
0: 그러니까.
2: 졸업하고 나서.
0: 나는 이제 더 어렸을 적부터 이제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2: 어쨌든 이수연 선생님이 아주 생각을
0: 오,
2: 잘하셨고
0: 그러네요.
2: 무대에 서는 것 그리고 공연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큰 공부 아니겠습니까?
0: 그쵸?
2: 어쨌든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0: 네.
2: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0: 두 번째.
2: 두 번째 청국장 우리 청취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3: 안녕하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 네,
2: 네.
0: 안녕하십니까.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네,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현재,
0: 이지혜님.
3: 네, 강릉에서 JH 국악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타악과 연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2: 스튜디오를 운영하신다고요?
3: 네.
0: 그러면 선생님이시네요?
3: 네.
0: 오늘은
2: 그러게.
0: 선생님들 이렇게 딱 세트가 됐네.
2: 그러면
0: 대박.
2: 연희를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 학원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3: 네.
2: 그러면은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3: 네, 학생들이랑 취미하시는 성인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 예. 혹시 그러면은 이 학원에서도 공연단 같은 거 있으십니까?
3: 네, 저희 어린이 국악 공연단이 있습니다.
2: 아,
0: 아,
2: 진짜요?
0: 여기도.
3: 네.
2: 어머, 어머.
0: 아니,
2: 이름이 뭡니까, 이름?
3: 저희는 제재주니어라고 여의 제 이름이 지혜라서
2: 예.
3: 네, 제재 주니어라는 국악 공연 팀이 있습니다.
0: 제재 주니어.
3: 주니어. 네.
0: 아. 이름이 지혜이시니까 지혜. 그러니까 빨리 하면 지혜가
2: 제재 주니어.
0: 제재가 되니까. 네. 아. 네.
2: 그러면 잠깐만 그 재는 어이예요?

0: 여의예요?
1: 여의예요.
0: 여의, 제제.
1: 네.
2: 아.
1: 네.
2: 아니 이지혜 선생님은 그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1: 올해 28살이에요.
2: 어머. 오, 되게 젊으시구나.
0: 그러면 학원을 몇 살 때 개원하신 거예요?
1: 올해 개원했어요.
0: 올해?
1: 네.
2: 아, 어쩐 연유로?
0: 계기가 있습니까? 네.
1: 아, 저는 원래 대학교 연희과를 전공해서 네. 졸업하고 23살에 강릉으로 와서 방과후 수업을 했었어요.
2: 아, 네네네.
1: 네, 그때 만난 제자들이랑 해서 학교를 많이 보냈는데 이제 올해는 학원을 제대로 차려서 입시반을 만들어서 오늘도 저희 아. 입시반 학생들이랑 같이 장기자랑 하려고 신청했어요.
2: 아, 그래서
0: 입시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입시반이 있을 수 있고 중학교 입시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어디예요?
1: 저희는 지금 중학교 입시반이에요.
2: 중학교. 아, 그럼 초등학생들이네요, 지금.
1: 네.
0: 어, 그러면 자, 아까 어디 학교에 보냈다고 하셨는데
1: 네. 아, 올해 대학생은 재작년에 보냈었고
2: 아, 네.
1: 네, 올해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학생을 한 명 보내서 타학과로 지금 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어요.
0: 경쟁률이 셌을 텐데요. 그렇지 네. 않나요?
1: 그렇죠. 그런데 짧은 시간에 7개월 정도 하고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2: 아.
1: 네, 거의 매일 작년에 매일을 매일매일 하루에 6시간씩 하면서 입시를 준비해서 학교에 저, 갔어요.
2: 대단하시네.
0: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강릉 네. 쪽에
1: 네.
0: 다른 국악학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희학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
1: 네, 강릉에는 가야금이나 판소리를 가르치는 곳은 제법 있는데
0: 아, 네.
1: 상모를 돌리면서 악기하고 춤하고 장단을 같이 배우면서 연주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많지 않아서 아.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2: 아, 그래요.
0: 이지혜 선생님이 네. 그러면은 그 첫 발을 내딛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1: 네.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은 제자들이 오늘 연주하시는 거를 이제 봐주시는 건데
1: 네.
2: 제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옆에 있나요?
1: 네. 네. 네.
2: 자, 한 명씩 좀.
0: 아. 자, 제제 주니어들 나오세요.
1: 자.
0: 인사해 주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영국초등학교 4학년 유도율입니다.
2: 아, 4학년 유도율.
3: 여자예요.
2: 학생, 여자예요.
3: 네.
2: 반가워요.
0: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도율 친구는 타악기 중에 어떤 거를 지금 잡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주 전공 말고 다 하고 있어요?
3: 네, 다 하고 있어요.
0: 어떤 거 쳤어요?
3: 장구와 북도 배우고 있고 네. 상모도 함께 배우면서 여러 가지 연예를 익히고 있습니다.
0: 아. 상모 돌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3: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2: 아, 그거 잘못 돌리면 막 이렇게 토가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던데.
0: 힘들다 그러던데.
2: 그러지는 않았어요?
3: 네.
2: 앞으로의 꿈이 혹시 있을까요? 연희하는 꿈이 있나요?
3: 앞으로 선생님께 더 열심히 배워서 멋진 연희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연희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재미있어요?
3: 연희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모도 돌리고 몸으로 표현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점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장단을 맞추는 것도 재밌고 연습한 것을 공연장에서 보여드릴 때 가장 뿌듯합니다.
0: 그쵸, 맞아요. 서로 합이 딱 들어맞을 때 소름 돋죠?
2: 그치.
3: 네.
0: 네.
2: 알겠어요. 또 옆에 다른 친구 좀 바꿔줄 수 있어요?
4: 안녕하세요. 강릉 영곡초등학교 5학년 유도병입니다.
2: 아, 5학년?
0: 5학년이에요.
2: 언니네요?
4: 네.
2: 우리 도율 친구보다는 언니. 어떻게 하다가 연희 이걸 배우게 됐어요?
4: 저는
0: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4: 아, 저는 방과후로 시작해서
0: 아하. 선생님한테 이제 와서 연희를 네. 배우고 있는 거예요.
4: 네.
0: 그러면 어떤 악기가 제일 내 마음에 쏙 들어요?
2: 장구, 북, 꽹과리, 징 중에
0: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징을 제일 좋아합니다.
4: 저는 장

0: 장구를 전공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장구 처음에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궁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0: 근데 장구는 장단을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고
1: 네.
0: 연습할수록 더 깊이 배울 수 있어서 매력 있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럼 지금 5학년이면은 지금 여름방학이니까 중학교를
1: 생각을 하겠죠.
2: 일반 중학교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국악 전문 학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0: 저도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가서
2: 아,
0: 연희를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1: 먼저 간 선배님을 보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군요. 그럼 나중에 이제 진짜 원하는 학교도 가고, 꿈이 있다면?
0: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전통 연희의 멋을 알리는 멋진 연희자가 되고 싶어요.
2: 다 꿈이 크네, 진짜.
1: 그러니까요.
2: 알겠습니다. 우리 유도경 어린이도 고맙고요. 또 옆에 한 친구 남아있죠? 바꿔줄래요?
1: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강릉 무상초등학교 4학년 신현입니다.
2: 여기도 다 애들이 다른 학교네.
1: 예, 안녕.
2: 네.
1: 사물놀이, 예?
3: 남자예요.
1: 남자, 죄송해요.
2: 남자예요?
1: 아, 목소리만 들어서는 도통 알 수가
2: 아직
1: 없네.
2: 변성기가 안 왔구나.
1: 예한 군, 얼마나 배웠어요?
3: 한 2년 정도 배운 지 됐어요.
1: 2학년
2: 오,
1: 때
2: 2년
1: 배우니.
2: 정도?
1: 아니, 대회도 나갔습니까?
3: 네, 열심히 연습해서 전국대회 나가 상도 받았어요.
1: 오, 혹시 결과도 여쭤봐도 돼요? 어떤 상 받으셨어요?
3: 차상 받았어요.
1: 아, 진짜요?
2: 차상?
1: 차상.
2: 그 2등 했다는 얘기네.
1: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전국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가이신 것 같은데,
3: 그리고 대상도 받았어요.
1: 어디서요?
3: 대구 대회에서.
2: 대구에서.
1: 오,
2: 어이구야.
1: 그래요. 대단한. 나갔다 하면 상을 받아오네요.
2: 재밌겠다, 그러면.
3: 그리고 또 금상도 받아왔어요.
2: 알겠어요.
1: 한두 군데가 아니군요.
2: 많이 나갔구나. 그래. 사물놀이 말고 또뭐 배우는 거 있어요?
3: 네, 민요도 배우고 있어요. 노래하는 것도 재밌고, 친구들과 어제 모여서 태평가도 녹음해서 보내드렸어요.
2: 그래요? 있네, 파일이.
1: 태평가 녹음을 해서
2: 이거
1: 보내주셨군요.
2: 그러면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1: 이건
2: 태평가.
1: 언제 녹음하신
2: 어제
1: 거예요?
2: 했대, 어제.
1: 어제요?
2: 어제 했대요.
1: 몇번
3: 네,
1: 만에
3: 어제.
1: 녹음 끝났어요? 한 번에 끝났어요?
3: 네 번에서 세
2: 네
3: 번
2: 번.
3: 정도에 끝났어요.
1: 정성을 다했어요.
2: 그래, 요거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3: 네.
2: 응?

0: 그랬지.
1: 와,
2: 대단하네.
1: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지금 누가 전화 들고 계세요? 여보세요?
3: 예안이요.
1: 아, 예, 예.
0: 예안이.
1: 예안이가
0: 들고 있어요.
1: 지금 들고 있는데.
0: 예안아.
3: 네.
0: 도율이랑 네. 도율이랑 도경이랑 자매야?
3: 네.
0: 아. 잠깐만 바꿔줄 수 있어? 도율이? 도율이 바꿔줄 수 있어?
4: 안녕하세요.
0: 도율이니?
4: 네.
0: 도율아, 엄마가 네? 8914번이니?
4: 그거
0: 아빠야. 지금 문자가 왔어. 혹시 너네 스피커폰이니? 지금? 스피커?
4: 네.
0: 8914님. 안녕. 도도 자매야. 엄마 아빠야. 여름방학 내내 땀에 흠뻑 젖어 연습하고 오는 너희들의 노력을 보면서 참 고맙고 기특했어. 늘 응원할게. 사랑해. 이렇게 아빠가 보냈어요.
4: 근데 아까 태평가가 아니라 사물놀이 노래가 나왔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지금 이 문자 지금 감동은 없니?
1: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0: 감동 지금
1: 집에서 볼 텐데 뭐.
0: 감동을 지금 깔아야 되거든 도율아. 자, 언니 바꿔줘 언니.
4: 언니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0: 그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언니 좀 잠깐 바꿔주세요.
4: 여보세요.
0: 어떻게 언니 아빠 문자에 감동 받았어요?
4: 네.
0: 아이고야 세상에. 아니 그러면 이 자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풍물을 하게 되네. 계속 우리 동생이랑 계속 한 팀으로 이렇게 제재 주니어로서 멋지게 해 나갈 거예요.
4: 네.
0: 아이고야 세상에.
1: 근데
0: 보기
1: 진짜
0: 좋다.
1: 울었어요 지금?
4: 네.
1: 오.
0: 도율이는 원래 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니?
4: 네.
0: 그래.
1: 도율이는
0: 네.
1: 티야.
0: 그래.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예안이 잠깐 다시 바꿔주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안 친구.
0: 아까
5: 네.
1: 상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럴만하네요. 네. 진짜 너무 잘하네요.
0: 이거 장구 근데 누가 쳤어요? 장구 엄청 잘 쳤는데 정박대로 딱딱딱딱 이렇게 했는데 장구 누가 친 거예요?
5: 선생님이 쳤어요.
0: 아, 선생님. 잘하시더라. 진짜 잘하시네. 자 그럼 우리 예안 친구가 노래했다는 태평가를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5: 잘 못하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0: 예뻐요. 예뻐요. 한번 들어볼게요.
6: 제일 네. 7 국악 스튜디오

0: 아, 여기까지.
1: 야. 감사합니다.
0: 항상 끝인사는 해주시네요.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2: 도율, 예한, 도경 우리 친구들의 노래였습니다. 여보세요.
3: 네.
2: 예한 친구.
3: 네.
2: 너무 잘한다 진짜 최고예요.
3: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끝으로 우리 지혜 선생님 좀 바꿔줄 수 있어요?
4: 아, 네, 여보세요.
2: 와, 선생님.
4: 네.
2: 지금 막 문자가 뭐 네. 강릉의 보석이다. 어? 진짜로 아름다운 국악을 빛내주세요. 이재 선생님 뭐 제자들 파이팅 이런 식의 응원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선생님.
4: 네.
2: 고향에 내려가셔서.
4: 네.
2: 이렇게 처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내려가면 학우를 내야지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4: 그렇죠.
2: 근데 네. 지금 하다 보니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게 됐어요.
4: 아, 네.
2: 어깨가 되게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4: 무겁진 않아요. 열심히 하니까 아이들이 잘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 네네네네.
4: 그게 않습니다.
5: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무대 위에도 네. 서고 즐기는 네. 모습 보고 그러면 어떠십니까?
4: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언젠가는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그쵸. 생각을 하면서
2: 그러네요.
4: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네.
4: 네.
2: 선생님 오늘 그 녹음은 오늘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제 하신 겁니까?
4: 어제 했어요.
2: 그 굉장히 열심히 치셨던데요, 장구를.
4: 아.
2: 완전히 정말 칼박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신 게 티가 나 가지고 감동받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4: 늘 열심히 제가 열심히 해야지 또 아이들도 열심히 하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 선생님은 어떠세요? 무대에 섰을 때랑 이렇게 네. 교육으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 또 네. 행복감이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4: 네, 훨씬 더 보람 있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전공을 하면서
5: 네.
4: 어린 아이들 하는 걸 보면서 강릉 아이들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조금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멋진 국악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5: 네, 혹시 뭐 끝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어떤 교육 철학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때론 무섭게 가르칠 때도 있고 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언니처럼 누나처럼 놀 때도 있지만 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전통 연희를 전통 연희의 멋을 배우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아이고 감사합니다.
2: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강릉이니까 같이
4: 네.
2: 야. 연습하다가 야 오늘은 놀자 그럼 바로 바다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4: 그 연습을 그냥 매일매일 좀 오래 해서
2: 네.
4: 그리고 또 애들이 강릉 살다 보니까 피부도 많이 까맣고 이렇잖아요.

0: 그래서 네. 많이 같이 바다 같은 데는 안 가요.
1: 아, 오히려. 그래, 서울 사람들이 여기 뭐 63빌딩이나 이런 거 안 가는 거죠.
2: 나도 남원에 있을 때 지리산 잘 안 갔어요.
1: 선생님 이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강릉이랑 속초 이런 데가 되게 그래도 풍물 많이 하죠. 신승태 씨도 네. 강릉 출신인가 속초 출신인가요?
0: 누구요?
1: 신승태 지금 트로트 가수 하고 있는. 그때 다 아 몰라요. 다 이쪽 네. 속초 출신이구나. 아무튼 강릉 속초가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요. 네.
2: 알겠습니다. JH 국악 스튜디오 네. 파이팅 네.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재준이어도 네. 공연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아이들 잘 교육해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1: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도율 예한 도경 친구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0: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고마워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들어왔어요.
0: 네.
2: 아유, 오늘 어쩌다 보니까 지금 청국장이 여름방학 특집이 돼버렸어요.
1: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네. 진짜 우리 꿈나무들이 해나가고 있는 거고
2: 네.
1: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재밌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해주시니까 애들도 잘 따라가는 거 같아요.
2: 그러게요.
1: 꿈을 키우는 것 같고.
2: 아이들의 목소리 들으니까 지금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참.
2: 여러분들도 무덥지만 오늘 친구들이 보내준 에너지 잔뜩 받으시고
1: 네.
2: 남은 오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자, 오늘 끝음악 띄워드리면서 네. 저희도 인사드릴 건데요. 성다경 어린이의 노래로 모두 다 꽃이야 듣고요. 저희들은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2: 바투의 상사리합니다. 내일 봬요.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0: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방송국 출근이 오후 시간이라 더위 조심 안내 문자를 받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출발 전에 생수를 살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살까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컵에 가득 담긴 얼음의 힘을 빌려볼 요량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차에 올랐습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막상 커피 한 모금 하고 나서 물도 한 병 챙길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증을 달래고 몸에 수분을 보충하는 데는 커피보다 물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증이 느낄 때쯤이면 이미 몸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때라고 합니다. 당장의 시원함도 필요하지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운 몸에는 시원한 물 한 잔, 그리고 지친 마음에는 좋아하시는 우리 노래를 건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유지숙, 박준영의 소리로 술비타령 보내드립니다.

유지숙 박준영의 소리로 술비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6186님께서 황민왕님 하도 더워서 검정 우산 샀네요. 없으면 더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양산이 아니라 그것도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 우산 그렇게 햇볕을 잘 빨아들인다는 네, 거의 블랙홀이라는 검정 우산을 사실 정도였으면 얼마나 급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라도 좀 가려줄게 그늘을 만들어줄게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원체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매체에서도 원체 덥다 덥다 많이 해서 진행하면서도 나까지 덥다 덥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음악에 이어서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동네 이장님 댁에 에어컨이 처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과연 저 기계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이라는 건 도대체 얼마나 시원하길래 내가 아끼는 파란색 날개를 가진 선풍기의 힘을 능가한다는 걸까? 이런 생각, 궁금증이 너무 있죠. 그래서 그 이장님 댁에 들어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저한테는 차례가 안 오죠. 이미 그 동네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댁에 바글바글 모여 계실 때 기가 막힌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선풍기는 아닌데 바람이 나오고 있는 곳. 지금 생각하면 이제 에어컨 실외기인데 거기서 바람이 나오잖아요. 또 어릴 때 친구가 또 섬이라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친구랑 둘이 그 실외기 앞에 가가지고 그게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안 시원하잖아요. 근데 둘이 한 뭐 8살, 7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둘이 앉아서 오, 시원한데? 시원한데? 오, 시원한 것 같다. 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시원하다는 말을, 거짓말을 서로서로 내뱉던 그 순간이 오늘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시원했어야만 하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던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했던 기억이 아니라 시원했어야만 하는 그런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더위를 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수분 보충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 뒤라고 합니다. 특히 갈증을 잘 못 느끼는 어르신들이나 또 갈증에 대한 표현이 어려운 어린이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요즘 같은 때에 각별히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래기 앞에 절대 어린이들 두면 안 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훈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흥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어제는 민어 낚시 다녀와서 방송 결석을 했습니다. 조항 물론 대박이죠. 민어 6kg짜리를 6마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침대에 누워서 방송 듣고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고흥 이한식님께서 문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왜 웃었냐면 6kg짜리 6마리 잡았어요. 오늘은 침대에 누워서 방송 듣고 인사드립니다. 뭔가 대단히 의기양양해 보이고 대단히 그 마치 종교의 성인들처럼 다 이루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문자 사연이었는데 고흥 이한식님도 지금 이 순간이 꼭 시원해야

만 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가야금 병창으로 성주풀이 들어볼 텐데요. 지성자의 가야금 병창, 정철호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야금 병창으로 성주풀이 보내드렸습니다. 지성자의 가야금 병창, 정철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그 짧은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고흥 이한식님께서 오늘도 역시 인증샷, 민어 6kg짜리 잡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얼굴이 일단 그을리신 것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는데 오늘 오이팩 같은 거 좀 하시면서 쉬셔야 되지 않을까. 아, 참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 민어는 이제 대단히 귀한 그 어종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먹어본 적은 없어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됩니다. 무슨 맛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나가셔서 고생하셨는데 또 고생하신 만큼 이 결과를 잘 얻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호왕 선정 명곡 100선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불황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오늘은 거문고 산조를 감상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추천 음악도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경험을 떠올리다가 오늘은 이 음악을 들어야겠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지난주에 진도에 있는 국립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이죠. 거기서 가요음 연주자 이준 씨와 함께 산조 연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반주자로 참여를 했는데 산조만 거의 50분 넘게 이제 연주를 하고 또 다른 산조 춤이 한 11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주말 낮 공연인데 또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추임새가 계속해서 나올까 진도니까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한 50분 동안을 이제 열심히 이제 조바심 내면서 좀 연주를 했는데 그 분심이 든다는 말 아세요, 여러분?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야, 공연 중에. 그래서 아, 이분들이 설마 지루해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50분 연주를 이제 무사히 끝냈는데 끝났는데 박수가 우와! 박수를 치시는데 사실 그 박수도 원체 추임새가 좀 많이 없었으니까 힘내라고 주시는 박수인가 보다라고 약간 스스로 이렇게 그 약간 쭈그러들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장하는 저희 등 뒤로 어르신 제일 앞줄에 앉으셨던 어르신 한 분이 아따 대단하여 대단해 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들이 지루해 하신 게 아니라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에 안심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산조 연주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늘 저희가 배울 때 이 모든 행위가 관객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막상 무대 올라가면 대화하려는 생각보다는 일단 억지 춘향같이 자 추임새는 여기 해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다 같이 추임새 한번 해볼까요? 요걸 아직도 하고 있는 저 스스로를 보면서 한 번쯤은 반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라는 주제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그 딸아이 둘과 그다음에 이제 처형의 아들이 지금 방학이라 놀러 와서 아이 셋을 뒷자리에 태우고 운전을 했는데, 여러분 집단적 독백이라는 말 아시나요? 저는 그 아이들 때문에 배웠는데,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멀리서 봤을 땐 대화인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각자 할 말만 하고 있는 상태. 예, 그걸 집단적 독백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 아빠가 선물 사줬어. 난 이제 6살이야. 뭐 대화 내용 이런 식인 거죠. 아이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면 귀여운데 요즘은 어른들도 대화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잘 떠올려 보시면 집에 가서도 엄마는 엄마 할 말, 아빠는 아빠 할 말, 자녀들은 휴대폰 보면서 다 자기 할 말. 그런데 주제는 다 서로 다르고, 어떻게 보면 앞서 그 공연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화라는 걸 너무 대화의 도구를 말로만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주 앉아 있는데 각자 다른 방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굳이 대답을 안 해도 가만히 들어주거나 또 눈길을 주거나 혹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한데, 오늘 보내드릴 음원이 음악이 바로 그런 대화가 가능한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주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가락이 참 중요한 게 바로 산조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완성시키는 건 보통 이제 청중의 어떤 추임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 추임새 소리보다는 추임새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침묵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야말로 이제 때를 맞춰서 나오는 추임새. 이게 참이 귀명창의 덕목이고,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화의 방식이 오늘 보내드릴 음원에 참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전체를 보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진양 장단 그리고 중무리 장단의 일부를 선택했는데, 특히 산조, 거문고 산조에서의 진양 가락은 확실히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보다 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눈빛이나 상대방의 고개 끄덕임 이런 거를 연주자가 또 이렇게 알아채고 보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곡인데요. 오늘은 이 대화라는 주제 덕분에 이 거문고 산조인데도 장구 반주가 없이 오롯이 거문고 혼자 연주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서 많은 분들의 어떤 안타까움, 예, 그런 걸 샀던 명인이시죠. 임동식 명인의 거문고 산조 중에서 진양 그리고 중무리 일부 준비했는데, 오, 진양이면 진양이고 중물이면 중물이지 중물이 일부는 뭐지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피디님과 이제 음악 쭉 들어보다가 여기 좀더 들어야겠는데 좀더 들어야겠는데 이 추임새는 꼭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임동식의 거문고 연주 보내드립니다.

빠.

0: 임동식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검은고 산조, 진양 그리고 중무리 초합 대목을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서 그 지난 공연 말씀드렸죠. 1시간 내내 침묵 속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공연 끝나고 대단하여 대단해라는 취임새를 들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어떤 감흥이 아 그게 침묵이 아니었고 세상에서 가장 긴 추임새였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다행이다 공연이 잘 끝나서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들으신 음원도 중간에 물론 간간이 이렇게 추임새가 나오긴 합니다만 진양 대목의 그 구비구비를 같이 넘고 중무리 장단으로 장면이 넘어가고 서야 그제서야 잘 만났다라는 추임새가 한마디 탁 나오죠. 그때의 임동식 명인의 기분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같이 공연 중에 이 분심이 드는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날아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만났다 이렇게 추임새 한마디 들어도 저게 나랑 악기가 잘 만났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잘 만났다는 얘기인지 뭘까 이렇게 또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취임사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당시의 명인 선생님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이 음악이 잘 만났다는 얘기를 예언을 하신 걸 수도 있겠다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임동식 명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산조 속의 어떤 긴 호흡, 추임새,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임동식 명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1부 끝곡은 경기 도당굿 중에서 뒷전 제일 마지막 거리인데요. 조한춘 박종호의 소리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음악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이제 막걸리도 먹고 약도 먹고 좋은 거 다 먹었는데
2: 옳지.
1: 우리 둘이 한번 하는데 그 나를 모르시오.
2: 알아보자 그럼 그렇지.
1: 나를 몰라 나를 몰라 천지 만물 마련하던 천왕씨도 나를 알고 산천 초목 마련하던 거왕씨도 나를 알고 등태산 소천하의 공보서가 나를 알고

0: 그리고 산바람에 상산별상이 나를 알고 고구별상 놀던 후에 이시고능이 나를 알고 새벽소리 찬바람에 헌어장에 걸머지고 모발이 펄펄 날리니 이별상을 모르느냐.
1: 아유 모르지. 그게 알 것도 한데 모르겠다. 그렇게 흠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 사람.
0: 그러면 내가 더 이럴 테니 들어보.
1: 옳지.
0: 그 서방님의 진자수신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허니 저 윤종기 딸 초하루 날
1: 옳지.
0: 김종기 댁 망석 뒤에서
1: 어이.
0: 밥 잡수신 게 처음이 아니오.
1: 옳지.
0: 자, 밥 한번 먹어봅시다.
1: 옳지.
0: 밥을 먹는데도 근본이 있겠다.
1: 옳시고.
0: 밥에 근본을 들어보고 밥에 근본을 들어보고 나라 어전에 수라밥 각골 수정에 관청밥 상공육경에 녹밥이요 삼천국녀의 어전밥 여주

0: 그래도 몰라.
1: 아, 그래도 몰라?
0: 난 모르지.
1: 그럼 내가 더 한번 이을 테니.
0: 그냥 한 잔 먹고 해야. 먹고 한 잔 피워가면서.
1: 그 막걸리 한 잔 먹고.
0: 대상을 보니까 감대도 사놨고 범의 눈썹에 어떻게 돈 좀 나. 저 주머니에 돈이 배치수하고 들은 뭐 본데도 안 내고 저렇게 뭔 척고 좀 더 들어보려고 그랬는지 돈도 안 내고 그러니 심도 어디 허갔어. 그러니까 자고가 저 어디 아는 데까지 알아봅시다. 자
1: 그럼 또 가는디
0: 얼씨구
1: 그럼 내가 더 이럴 텐 들어보시오.
0: 어찌
1: 저 서방님의 어머니가 예의 범죄리 수신 제도며
0: 얼씨구
1: 행실 채통이 분명하고
0: 얼씨
1: 어여쁘고 영리하고 똑똑하나
0: 어이
1: 사주팔자 못하고 나서 서방을 얻어드리는데
0: 어이
1: 이렇게 얻어드렸다.
0: 얼씨구
1: 자진모를 15세 얻어드렸다.

0: 19에 얻은 사방 범한테 물려줬고 20살에 얻은 사방 제가 공중 날아가고 22에 얻은 서방 담배 불에 띄어죽고 23에 얻은 서방 소분 없이 나가죽고 24에 얻은 서방 그것이 서방의 아버지였다. 그래도 나를 몰라?
1: 참 치사해서 너 안 돼도 모르고 모른다고 우리가 했다.

0: 어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양반이. 자 그러지 말라고 우리 한 잔 또 먹어.
1: 그렇지.
0: 또 한 잔 먹고 다, 다 먹었다고
1: 자,
0: 하고.
1: 먹었다 치고.
0: 얼씨구.
1: 그럼 내가 더 이럴 테니 들어보시오.
0: 옳지.
1: 서방님의 팔자는
0: 어이.
1: 아, 나무 침체질 예의 범죄에 있으나
0: 어이.
1: 몸을 버려 품을 팔자.
0: 옳지.
1: 이렇게 팔렸다.
0: 어이.
1: 어이 싹 빠져 놓을 품을 팔자.

0: 금을 팔아 간 돈 되니 그 돈을 착실한 데 나갔고 깔치없이 걷어들이니 그 안이 좋을 소냐.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디 어떻게 하는 거 하냐 하면은 그러나 서방님의 아버지도 품을 팔았어.
1: 그렇지.
0: 그럼 서방님의 아버지 근본도 들어봐야 되겠어.
1: 그렇지.
0: 자, 서방님 근본을 들어보소. 하평생 고정매개 천대예전 방석배개 2월 동풍 가래질 3, 4월에 부채질 1등 점담 물렁가리 이 집 저 집 영역이요 갈구진 날 멍성매기 술 먹고 말찜지기 5푼 받고 말쳐받기 2푼 받고 똥치기 1푼 받고 비매기 저녁이면 잠자기 자다가 그짓하기 1년 12달 361 그냥 번 돈을 뒷자가 다 꽉꽉 넣어서 근거니 살아가는디 하루는 두 부부가 하는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재산도 있고 헌데 일점 혈육이 없으니 우리 자식 발언이나 한번 해봅시다.
1: 그렇지.
0: 자식 발언을 나가는데 명산대처를 찾아간다. 명산대철 영신당가 오묘종사 서강사며 물미력 부처님께 허유허유 다니면서

0: 오케이. 산신님께 공드리기 가지가지 다 허오니 공동탑이 무너지랴 심도 난거 꺾어질까 이렇게 공을 들여 갑자 4월 초파일날 부인의 몸에 폐기가 있는가 보다.
1: 그렇지.
0: 그래도 나를 모르겠어.
1: 몰라. 그래도.
0: 그러면 알 때까지 내가 이럴 테니
1: 그렇지.
0: 한 번 더 들어보시오.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서 모든 걸 좌하고 석부정부좌하고 할부정부 불식하고 불시시계 시계하고 진불정가 불위하며 하루는 금이가 있는가 보도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소리치며 방바닥도 쥐어뜯고 문지방도 당겨보고 바람벽도 긁으면서 아이고 사람 죽네 하다 확 쏟아놓으니 정신 차려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볼지 여보 여보 나는 정신없이 나노니 그것이 무엇이오? 어더니 그 말을 듣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여보 마누라 깨무가래 고추알이 대롱대롱 매달렸어.
1: 아유 사내라고 그래.
0: 근데 자식을 낳아놓고 두 부부가 자식을 얼리는데 이렇게 얼리랬다.
1: 얼씨구.
0: 어둥둥 내 새끼야

하늘에서 태어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서 솟아난 바람결에 불려 왔나 구름에도 쌓여와 오 둥둥 내 사기야 이렇게 울렸다.

0: 그 아기가 천신의 자식이라 병 없이 잘 자랄 적에 세월이 여려하여 5, 6세가 되더라. 우리 인생 남녀
1: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사나 땡겨라
1: 예수야
0: 네 사나 믿으라
1: 예수야
0: 허라 차장
1: 허라 차장
0: 예수야
1: 예수야
0: 이 난개 배야

0: 산하 땡겨라
1: 예수야
0: 네 산하 밀어라
1: 예수야
0: 서산 낙조
1: 예수야
0: 흩들어 전다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어서 하소
1: 예수야
0: 바삐 가자
1: 예수야
0: 떴는데 살아

아소리야 잘해줬어

0: 정악 한사야
1: 예수야
0: 하늘 품고
1: 예수야
0: 남방 희라
1: 예수야
0: 주축 밑에
1: 예수야
0: 주장 한사야

0: 백하산사
1: 예수야
0: 아련을 품네
1: 예수야
0: 수다가서고
1: 예수야
0: 북방이래
1: 예수야
0: 주추 밑에
1: 예수야
0: 그복한사
1: 예수야
0: 노라한한다
1: 예수야
0: 중앙이래
1: 예수야
0: 주추 밑에
1: 예수야
0: 이너비 한사
1: 예수야
0: 털을 잡네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예수야 예수야
1: 예수야
0: 허라차
1: 허라차
0: 허라차
1: 허라차
0: 우리 혈아
1: 예수야
0: 여권 내다
1: 예수야
0: 발마

0: 주세.
1: 에에수야
0: 넘어가서.
1: 에에수야
0: 에에수야
1: 에에수야
0: 이 낭구를
1: 에에수야
0: 배에 하다가
1: 에에수야
0: 이 방

0: 천년 만년
1: 예수야
0: 가다를 해도
1: 예수야
0: 내가 살고
1: 예수야
0: 내 놀 곳에
1: 예수야
0: 자리를 잡고
1: 예수야
0: 터잡으며
1: 예수야
0: 만대유저
1: 예수야
0: 내 후손들
1: 예수야
0: 천만 년 가도
1: 예수야
0: 발목을 한다
1: 예수야
0: 예수야
1: 예수야
0: 수야 수야
1: 예수야
0: 허라차
1: 허라차
0: 앞서나 땡기라
1: 예수야
0: 뒷산에 밀어라
1: 예수야
0: 저기 저 산
1: 예수야
0: 나를 하네
1: 예수야
0: 어서 가고
1: 예수야
0: 바삐 가자
1: 예수야
0: 예수야

갑자기 나른해지던 몸이 예, 기운이 불쑥불쑥 예, 불끈불끈 솟는 기운이 불쑥불쑥 솟으면 안 되죠. 예, 그건 너무 때때로니까 불끈불끈 솟는 어떤 기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선영만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나무 끄는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또 함께 해주신다고 이렇게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서도 작가 장한몽 준비했습니다. 세 명이 등장을 하죠. 이수일, 심순애, 김중배. 예. 여기서 이수일은 돈이 없는 가난한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의 그 애인, 예, 사랑하는 예, 심순애. 그리고 이 심순애를 그 돈으로 예, 사로잡으려는 김중배. 이 세 명의 이야기가 이 노래 한 곡에 담겨 있는데 사실 이 내용 전체가 담겨 있지는 않고요. 이 전체 어떤 결말 부분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럼 이 전체 내용은 도대체 뭐냐? 그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라는 그 대사로 상당히 유명한 예,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제목. 이게 원래는 원전의 제목은 금색 야차라고 해서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일본 번안 소설로 그래서 신문에 연재되던 연재 소설이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이른바 신파극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이수일과 심순에 이렇게 등장을 할 정도로 예. 오랜 그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화세상 번님 내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수일을 배반하고 김중배를 따라가는 심순애를 아시는가.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고 금강석에 눈이 어두워 참 사랑을 잊었으니 그 마음이 좋을쏜가. 요즘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재미가 있습니다. 돈이야 귀하구나, 돈이야 천하구나. 못 쓸 곳에 쓰는 돈과 못 받을 때 받는 돈은 비루하기 짝이 없고 쓸 곳에 쓰는 돈과 받을 곳에 받는 돈은 떳떳하기가 일월 같다.

고라고 나오는데 이전에 이제 우리의 어떤 인식 속에는 뭐 예를 들면 흥보가 돈 타령 같은 거 보면 못난 사람은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돈은 좀 오른 편이야 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그런 면모를 보이죠. 예.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야기가 잡가 속으로 들어가서 노래로 어떻게 태어나는지 예. 이걸 또 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복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서도 잡가 장한몽 보내드립니다.

소도잡가 장한몽 들었습니다.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였습니다. 3198님께서 문자사연 주셨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두 딸이 없으니 허전하네요. 남편은 아직 일하는 중이라 퇴근을 안 했고요. 무더운 여름이라 서로 살 부대끼고 있으려니 땀띠 나고 짜증 아닌 짜증도 내고 했는데 막상 두 딸이 없으니 허전하고 여름방학 동안 못해준 것만 생각나 마음이 쪼매 아프네요. 사랑하는 엄마의 보물 두 딸아 진짜 진짜 사랑해. 남은 여름방학 신나게 보내렴. 지금만 그러실 겁니다. 예, 네, 저녁 되면 괜찮은데? 집에 갔는데 그 저희 딸들도 방학이라. 근데 요즘은 이제 계속 저녁에 연습이 있어서 집을 일찍 들어가지는 못하고 방송 전에 이제 그 출근 시간이랑 뭐 이렇게 겹치면

오늘도 그랬는데 그 아내와 아이들만 함께 뭐 예를 들면 키즈 카페를 간다거나 어디 구경을 하러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힘든 건 3198님처럼 아 나도 딸들이랑 함께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결코 들지 않아요. 예. 올라가고 있는 입꼬리가 아내에게 들킬까 봐 그 입꼬리를 내리는 게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힘들다 하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갔다 와.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웃게 되죠. 예. 그리고 그문 잠긴 소리 있지 않습니까? 잘 갔다 와. 그리고 띠리리. 오케이. 아마 3198님은 두 따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약간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도 해야 지금 마음처럼, 진짜 진짜 사랑해. 이런 말들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진짜 사랑해서 계속 붙어 있으면, 이제 그만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떨어져 있다가, 또 보고 싶으면 또 붙어 있다가, 이런 게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더 신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평소와 사물 준비했습니다. 조감룡의 태평소 외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릴 텐데요. 꼭 3198님은 음악에 맞춰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조감룡의 태평소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태평소와 삶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0분 26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94년 6월 25일 영화 휘무리가 개봉을 합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이임래 명창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었는데요. 이 영화 속의 배경이 1956년입니다. 진도 국악원을 배경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국악원에서 도둑 소리를 하던 주인공이 소리 선생 이병기의 눈에 들어 판소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소리꾼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며 겪는 인생 역정이 영화에 담기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병기 역할을 이임래, 이병기의 아들인 이태백이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직 연주자이신 이태백 명인이 맞습니다. 음악은 김영동, 작창은 김일구, 김영자 명창이 했고요. 조통달 그리고 고 박병천 명인, 최항순 명무가 특별 출연을 해서 이 국악계의 명인 명창이 대거 출연한 영화로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임래 명창은 실제 전주 대사습에서 장원을 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영화를 찍게 됐었다는데요. 1993년 제19회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한 이임래 명창의 인터뷰에 이런 사연이 실려 있습니다. 1991년과 1992년에 연속 차상을 받아 좌절을 하기도 했지만 최고의 소리꾼이 되기 위해 방음시설을 갖춘 방에서 하루 4시간씩 연습에 몰두, 세 차례 도전 끝에 영예의 대통령상과 명창 칭호를 받는 끈기를 보여주었다. 임내 명창은 결선에서 심청가 중 심청이 장승상 때 가는 대목을 힘이 넘치면서도 애절한 소리로 불러서 장원의 영예를 차지했다는데요. 이 대목을 1994년에 발매된 것으로 보이는 음원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임내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심청가 중 십이 따라가는 대목부터 신봉사가 물에 빠지는 대목이죠. 배는 고파 대목까지 보내드립니다.
1: 세월이 여러와야 심청 나이 벌써 15세가 되었구나.
2: 그렇지.
1: 효행에 출천하고 얼굴이 또한 일색이라.
2: 그렇지.
1: 이렇듯 소문이 원근에 낭장하니 무릉촌 장승상 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겄다. 시비 건너와 심청에게 말을 하니 심청의 부친전 여자오되, 아버지, 무릉촌 장승상 댁 부인께서 저를 청하여 싸우니 어찌하오리까? 신봉사 좋아라고 왔다야야.

너 모친과는 아주 편친하게 지내니라. 진즉 찾아가서 배울 것을 청하도록 있었구나. 어서 건너가되 아미를 단정히 숙이고 홍손이 말을 하되 눈눈 만나 대답하고 수이 다녀오너라잉. 심청이 붙인 허락을 맞고

이기라 정하라.

안 돼.

손자 없어. 적적한 빈방 안에 태어나지 촛불이오 본한고 고소다.

콩도 숭상하고 문필도 학습하여 많은 재미를 볼까 허니 너 뜻이고 떠거뉴 심청이 여짜오대 안 못 보는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겸 있어.

않고 저는 부친을 모친 겸 믿사오니 분명 대답 못하겠나니다. 기특한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하니 너는 나를 어미로 알아라. 심청이 여짜오대 치운 방 우리 우친 나로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부인이 허락하되 비단과 양식을 휘주어 시비와 함께 보낸지라. 그때 여의 신봉사는 척적한 빈방 안에 따로기만 기다리는디 배는

벌써? 벌써? 나로 죽어도

0: 못쓰겄다 닫은 방문 벌쩡 열고 지핑 터지 도둠 도둠 도둠 도둠 도둠 도둠이 나온 변서 청아 오느니야 어찌 이겨 못 오느니야 도둠도둠도둠도둠도둠 정신없이 나갔는디 그때야 신봉사는 따르덕에 묘태를 가만히 한대 먹은 돈이 도랑 초록이 섰구나 집행에 흩어지고 이리 도둠 저리 도둠 도둠도둠이 나가다가 길러먹 개천물에 한 발자취 미끄러져 거꾸로 무리가 붕 빠져놓니 아이고 토화동 심학규 중리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들어가고 그저 지금쯤 불가니 아이고 정신도 맑고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1: 심청가 중에서 12 따라 대목부터 배는 고파 대목까지 이임내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휘무리 영화의 소리 수련을 하는 이임내 명창의 모습이나 또 아버지를 연기해야 했던 이태백 명인의 어떤 젊은 시절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자료들이 사실 뭐 영화가 아니라 우리 전통 음악에서의 어떤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이 가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평소보다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쟁 시나위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태백의 아쟁, 김정수의 장구, 원일의 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이 소리북을 연주하는 소리북 장단을 치는 이태백 명인과 또 아쟁을 연주하는 이태백 명인의 기세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남도 전통예술의 진짜 매력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는 8월 선릉아트홀에선 2016 남도 명인예학당 순회특강 인 서울이 진행됩니다. 이번 특강은요, 진도군과 진도군 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하고 선릉아트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도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명인들이 직접 서울을 찾아 전통예술 전공자와 예술인들을 만나는 특별한 마스터클래스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과목별로 모두 4차례씩 수업이 진행되고요. 남도 잡가 보유자 강송대, 국가무형유산 진도식김굿 전승교육사 송순단, 국가무형유산 진도식김굿 보유자 박병원, 진도 북놀이 보유자 김병천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인들이 직접 강사로 나섭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강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는 9월에는요, 진도 현지에서 오픈 마스터 클래스와 성과 공유회도 마련돼 서울에서 배운 수강생들이 다시 진도를 찾아 교류를 이어가는데요.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며 전통 예술을 함께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합니다. 수강 신청과 자세한 일정은 설릉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우리나라를 여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선 국악관현악단 결의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가 펼쳐집니다. 지도는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품고 있죠.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곳곳의 산과 강, 자연이 품은 아름다움을 국악관현악의 선율로 그려내는 특별한 음악여행인데요. 국악관현악단 결은요, 지난 2022년 서울 수도권의 젊은 국악인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단체로 이번 공연에선 예술감독 겸 지휘자 이호성이 무대를 이끌고 소리꾼 서희철이 해설을 맡아 곡에 담긴 이야기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무대엔 모두 4편의 국악관현악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한강의 시작점을 그린 박한규 작곡의 두물머리 환상곡, 웅장한 바위산의 기상을 담은 임희선 작곡의 북한산, 우리나라 세 번째로 긴 금강의 힘찬 물줄기를 표현한 이정호 작곡의 역동의 강, 그리고 한국의 산이 지닌 깊고 넉넉한 정서를 담아 국악관현악의 대표 명곡으로 사랑받는 김대성 작곡의 청산까지 각기 다른 풍경과 이야기가 아름다운 선율로 피어납니다. 익숙한 지명을 음악으로 만난다는 것도 색다른 재미인데요. 국악관현악단 결의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 음악을 따라 강을 걷고 산을 오르며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 전통의 깊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판소리 완창 무대와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 국악 무대가 차례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먼저 8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소리꾼 김기진의 정광수째 수군가 완창 발표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김기진 소리꾼이 처음 선보이는 완창 무대인데요. 김기진은 음악그룹 험 활동으로 KBS 국악대경연 성악부문 금상, 제29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이번 무대에선 정광숙제 수군가를 선보입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창작전악사 옴니움의 창작연주회 놀놀이입니다. 창작전악사 옴니움은 과거의 전통과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국악 창작을 고민하는 국악 작곡가들의 모임인데요. 이번 첫 번째 공연에선 우리 전통의 핵심 키워드인 놀이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두 공연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은 알레르기의 주범으로, 여름의 매미는 소음 공해의 주범으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봄날의 꽃가루도 여름날의 매미도 모두 사랑을 찾기 위해 그렇게 흩날리고 울어대는 것이라고 하죠. 봄에는 꽃의 은근한 유혹이 공기 중에 가득 퍼지고, 여름엔 매미의 과감한 구애가가 귓전을 울리는 별. 그런 사랑

흥얼의 연주와 노래로 나비 들으면서 8월 4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사랑을 찾아 울부짖는 이 매미소리 덕에 여름의 절정을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었죠. 우리가 어제 퀴즈를 풀면서도 매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지만요. 매미가 그렇게 시끄럽게 우는 게 땅속에서 몇 년을 기다렸다가 이 짧은 한 계절, 단 한 번이자 전부의 사랑을 나눌 반쪽을 찾기 위함이라니 이 사정을 알고 나면 이해가 가죠.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질세라 떼창으로 번지는 것도 사랑을 먼저 쟁취하려는 경쟁 심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정말 봄에는 꽃들이 짝을 찾기 위해 꽃가루를 날리고 여름엔 매미가 울어대고 식물과 곤충들도 이렇게 요란하게 한 계절을 장식하며 사랑을 찾는데 그 안에서 우리 역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식물은

꽃가루로, 매미는 커다란 소리로 자신을 어필하며 사랑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인생의 봄, 여름쯤에 사랑을 찾기 위해 또 그 사랑에게 내 존재를 어필하기 위해 각자 나름의 장기를 발휘하는 노력들을 하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사랑을 찾고 이루기 위해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매미들의 구애가 못지않게 사랑을 위해 했던 여러분의 눈물겨운 노력들, 그 중에 특히 어떤 게 효과가 좋았었는지 여러분 나름의 유혹의 기술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폭염과 열대야에 우리 모두 만나와 함께하면서 여름 보내보자고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오늘도 정말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네, 이제 만나 시작했으니까요. 여기서 좀 시원하게 음악 감상하시면서 더위 식혀보시면 어떨까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버들 마편초 꽃입니다. 마편초는 꽃이 피기 전에 길고 가느다란 꽃대가 위로 쭉 올라가는데 그게 말채집과 닮아 마편초가 되고 버들은 버드나무 잎처럼 생긴 잎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버드나무 잎처럼 생긴 잎과 길게 뻗은 줄기 끝에 꽃이 달려있어 채찍을 세워놓은 모습과 닮았다고 하네요. 라고 해주셔서 보내주신 꽃 보니까요. 아유, 세상에 보라색으로 앙증맞게 너무나 예쁜 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 꽃대가 쭉 올라와서 네, 그 끝에 아주 작게 알롱달롱 옹기종기 이렇게 보랏빛 꽃이 예쁘게 피어있네요. 자, 감사합니다. 김인설님께서 요즘 미움은 더위예요. 그리고 당연히 맛있는 라디오 가족들은 이쁨 만나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더위는 조금 덥지만 우리 이렇게 또 같이 모였으니까요. 재밌는 얘기 나누면서 예쁜 사람들과 예쁜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지 많이 덥네요. 무더운 여름의 매미처럼 열렬히 노래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사랑스런 만나와 사랑에 빠져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오늘은요. 네, 만나와 또 사랑에 빠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1790님 항상 꽃편지 예쁜 꽃 찍어서 보내주시는데요. 우리 1790님의 꽃편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께서 예쁘게 보내주시는 사진들, 네, 만나 홈페이지 선곡표에 항상 게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꽃 구경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창작 음악 그룹 시점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나의 작은 꽃 한송이.

창작음악그룹 슈점의 연주와 노래로 나의 작은 꽃한송이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막을 올리는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지는 축제 가운데 올해 대표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바로 왕기석 명창의 적벽가 무대입니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최소화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봉술제 적벽가 눈대목을 왕기석 명창의 소리와 조용한 명고의 북장단으로 만날 수 있는 공연이고요. 판소리 무대에 신명나는 잔치를 더해줄 팀으로 예인협회 인천지가 전통 연희의 역동적인 멋과 줄놀음의 짜릿한 기회를 한데 모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요. 더 자세한 사항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하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수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덕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사랑을 찾기 위해서 한 노력은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잘 지내는 겁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너무 사랑을 찾아서 우리 정말 매미처럼 너무 또 울어대려고 하면요. 사람은요. 또 잘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 가장 멋진 모습이죠. 꽃분내님께서요. 다음 사랑을 찾는다면요. 술을 먹여보려고요. 술주 정보를 꼭 확인하고 결혼하세요. 결혼해본 언니의 조언입니다. 해주셨어요. 결혼하십니다. 네, 이 뭔가 문자가 굉장히 묵직해요. 자, 우리 결혼해보신 언니의 조언이라고 하시니까요. 우리 아직 미혼이신 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들강님께서요. 더위 모르는 매미들의 사랑가가 조금은 시끄러운 무더위 속의 작은 낭만입니다. 더위 속의 행복한 쉼터, 우리들의 만나 그냥 즐거움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또 조금 더 시원하게 네, 음악 들으시면서 시원한 그늘에서 쉬었다 가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4311님께서요. 나는 재혼이고 우리 마누라는 초혼인데요. 아기들이 너무 예쁘다고 결혼을 허락한 마누라와 21년째 잘 살고 있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마누라. 이렇게 또 사랑을 전해 오셨네요. 자, 우리 4311님 이러시면 또 네, 아주 멋진 인연 만드셨는데 유혹의 기술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그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네, 이게 주제예요. 자, 월향 거문님께서는요. 아휴, 사랑을 찾고 어필하기 위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말이죠. 그냥 알아서 오던데요. 근데 말이죠. 너무 많이 플러팅하려고 늘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은 조용히 몸을 사리고 있는 중이지요. 이거 진짜라니까요. 하하 해주셨는데. 아이, 그렇게 몸 사리시느라고 너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어령 거무님. 네, 오늘 즐겁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0093님께서는요. 퇴근하며 들어요. 맛있는 저녁을 상상하며 만나도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식사 맛있는 걸로 드세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봄이로 건너가 볼게요. 음악그룹 프롬코리아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사랑가.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판소리 한 대목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판소리 한 소절 만나보시죠. 준영 형상.

네, 이 대목은 춘향가 중에서도 옥중가의 한 대목이죠. 보통 이 대목을 부르는 제목에 오늘의 정답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정답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제목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자, 어쨌거나 오늘도 덩덩덩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풀이가 튀어나온 부분, 바로 그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샵 0301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대목은 정말 인기가 많은 대목이어서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실 거라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자 그럼 오늘도요. 덩덩덩 앞뒤로 어떤 노랫말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춘향 형상 가련하다라고 짧은 도입부가 나오고 바로 덩덩덩이 튀어나왔죠. 사실 바디에 따라서는 이 대목을 별다른 도입부 없이 바로 덩덩덩에 가려진 사설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그 사설의 첫 머리를 따서 이 대목의 제목으로도 불리고 있죠. 보통 덩덩덩 머리까지를 제목으로 부르는데요. 어떤 맥락의 사설인지 좀 더 살펴보면요. 덩덩덩 머리 귀신 형용 정막 옥방의 찬자리에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0: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덩덩덩이 뭔지는 몰라도 그 뒤에 귀신 형용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면 앞에 나온 이것 머리는 귀신을 연상케 하는 헤어스타일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설을 보면 정막 옥방의 찬자리에 정막하다는 게 고요하고 쓸쓸하다는 뜻이니까 고요하고 쓸쓸한 옥방의 차가운 바닥에 이것 머리를 하고 앉은 춘향이가 그 와중에도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고 이도령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건데요. 여기서 과연 덩덩덩에 가려진 말은 무엇일지 오늘도 여러분의 추측을 확 좁혀드릴 보기부터 드려봅니다. 1번 돛대, 2번 떡대, 3번 빈대, 4번 순대, 5번 쑥대, 6번 꼰대, 7번 곰방대, 8번 첨성대. 자, 이 뒤에 머리를 붙여보면요. 1번 돛대머리, 2번 떡대머리, 3번 빈대머리, 4번 순대머리, 5번 쑥대머리, 6번 꼰대머리, 7번 곰방대머리, 8번 첨성대머리. 자, 무엇인지 단번에 아시겠죠? 이 중에 정답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춘향 형상.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이제 네, 들어오고 있네요. 1078님, 와, 저이 노래 부를 줄 안답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헉, 정말요? 이 노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기가 많지만, 네, 또 어려운 노래 중에 한 곡인데, 와, 너무나 멋지십니다. 1790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43 65님께서 더벅더벅머리 하시면서 정답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자, 꽃분내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 3678님, 네. 여기는 고성, 창원, 진주가 맞물려 있는 옛날 호랑이가 살던 적석산 계곡입니다. 국악방송 틀어놓고 우리의 혼을 어루만지며 살고 있는 산골 농부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나 멋진 곳에서 또 거주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산 중에서 오늘 이 대목 들으면 더 멋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4802님, 그리고 2398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윤혜성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4253님 정답 주셨습니다. 3033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옛날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아, 맞아요. 이 노래 부르는 걸본게 기억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옛날에 이 개그 소재로 또, 네, 조금, 이 노래가 쓰였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나기는 하네요. 0750님 정답 주셨고요. 0511님께서요. 국악 노래를 들으면 할머님 생각이 나신다고 하시면서 또 정답 보내주셨네요. 아마 이 대목을 좋아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0876님, 만나 화이팅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도 춘향가에서 춘향이가 옥중에서 있는 모습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쵸? 이 머리를 하고 있죠. 네. 2723님께서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형상화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 대목이 춘향가에서도요, 특히 사랑받는 대목이라 그런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답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결정적인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요. 오늘 덩덩덩에 가려진 이 단어는요, 어떤 식물의 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방금 2723님께서 그 식물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거는 쏙 빼고 이것처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식물은요, 봄에 나는 어린 잎은 뜯어다 먹고요. 줄기와 잎자루는 약재로도 쓰이는데요. 단군 신화에서도 이것과 마늘을 100일간 먹고 곰이 사람이 됐죠. 그만큼 우리 민족에겐 친숙한 식물이고

식물인데요. 이 식물의 번식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성히 자라서 줄기가 서로 뒤엉킨 모습이 무언가가 막 어지럽게 헝클어진 모습을 비유하게 됐고요. 오늘의 정답인 이것 머리 말고도 이것 밭이라는 말이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 자주 쓰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집을 마구 어지럽혀 놨을 때 아이고 집을 이것밭으로 만들어놨네 이런 식으로요. 자 오늘은 옥에 갇힌 춘향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이것 머리라고 비유한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1번 돗대머리, 2번 떡대머리, 3번 빈대머리, 4번 순대머리, 5번 쑥대머리, 6번 꼰대머리, 7번 곰방대머리, 8번 첨성대머리. 자, 이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고요. 이번에는 정답을 가리지 않은 2배속으로 음정을 높인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답이 확실히 들렸죠? 자, 1번 돗대머리, 2번 떡대머리, 3번 빈대머리, 4번 순대머리, 5번 쑥대머리, 6번 꼰대머리, 7번 곰방대머리, 8번 첨성대머리 가운데 무엇일지 계속해서 샵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 곡 듣고 올게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입니다. 김아름의 노래로 그만하시오.

김아름의 노래로 그만하시오 힌트곡으로 듣고 왔는데요. 오늘의 정답 잘 들으셨죠? 자, 어떤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서 줄기가 엉킨 모습처럼 머리카락이 마구 헝클어진 모습을 비유하는 말 맞춰주시는 겁니다. 1번 돗대머리, 2번 떡대머리, 3번 빈대머리, 4번 순대머리, 5번 쑥대머리, 6번 꽃대머리, 7번 곰방대머리, 8번 첨성대머리 이렇게 보기 드렸습니다. 2033님께서요. 노래 들으면 신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춘향이 아유 짠하죠. 국악사랑 꿀꿀리님께서는요. 순대 먹고파요. 4번. 아유 제가 순대 참 좋아하는데요. 네. 자 그리고 3515님께서 더워도 국악방송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1319님께서도 오늘은 인제 가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와서 뒤집어져 있어요. 이제 저녁 먹으려 양평해장국 한팩 가지볶음 병어조림 간단히 먹으려고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6302님께서 헝클어진 이것 머리 귀신 모양이죠 해주셨네요. 그래요. 자 2738님께서는요 사랑도 시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20, 30대는 주고받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60대가 되어보니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네요 하시면서 오늘 정답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베푸는 행복을 알고 나면은 정말 못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2111님께서는요. 40도가 육박하는 걸 체험하니 힘들었지만 만나 들으며 저녁 먹어요. 건강 유의하세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승승장구님께서도 춘향가루 이것을 알았네요 해주셨습니다. 이 1201님 네 우왕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 0118님께서 폭탄이 터지면 주변이 이것 해주셨네요. 네, 요것도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8199님께서는요. 와, 역시 만나 보기 뭔데요? 청취자 상대로 절대 틀리지 않게 도와주는 만나. 더 이상의 힌트는 반대. 다음 퀴즈도 기대됩니다. 하시면서 아유 정답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센스 있으시네요. 정말. 네. 자, 그리고 1201님께서 저희 어린 시절 동네 가게 이름이 대머리 가든이 있었어요. 참 고기도 만나고 반찬도 만나고 너무 좋아하는 식당이었는데 하필 이름이 대머리라. 아니 가게 식당 이름이 왜 이러죠? 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이고 네. 자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정답은 10번 버르장머리. 아 이것도 재밌는 네 재밌네요. 아유 아 정말 센스 있으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 하이피치 배속 하이피치 버전의 힌트 한번 더 들어보고요. 바로 이어서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까지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0: 김수인의 노래로 오늘의 정답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요. 오늘의 정답을 한번 시원하게 들어볼게요.
1: 준영 형상!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 대목의 일부를 이정일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쑥대머리였죠. 이 쑥대머리와 같은 의미의 한자어가 쑥봉의 머리 두 자를 쓴 봉두인데요. 흔히 봉두난발이라는 사자성어가 쑥대밭처럼 어지럽게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뜻하는 말로 쓰이죠.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충북 단양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단양 고수동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깥 날씨가 덥건 춥건 동굴 속은 1년 내내 15도가량의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는데요. 이곳 단양 고수동굴은 천연 석회암 동굴로서 종유석과 석순, 독특한 암석 등 자연 동굴의 입체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동굴 속으로 피하고 싶을 만큼 강렬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상도를 달궜던 극한 폭염이 이제는 서쪽으로 옮겨와서 서울 전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중대경보는 전남 동부에 이어 전북, 전주, 경기 곳곳에도 확대 발효 중입니다. 낮뿐 아니라 밤더위도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도 서울과 인천 27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원주와 춘천 37도, 서울은 38도까지 올라 사람 체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전주가 36도, 울산과 부산 33도가 예상되고요. 제주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2: 사랑의 꽃으로 구나.

0: 아니가 오빠.
1: 왜 불러?
0: 달도록 오라 하네 오빠.
1: 왜 불러?
0: 자기 작업 말을 하네.
1: 네 이놈.
0: 네 이놈.
1: 헛돌.

0: 아니라 오빠.
1: 왜 불러?
0: 달 돌아오라 하네 오빠.
1: 왜 불러?
0: 자기 잡은 말을 하네.
1: 네 이놈.
0: 네 이놈.
1: 헛다우.

0: 아이가 사랑이 뭔지 알아?
1: 오빠!
0: 핫다!
2: 꽃사시오! 꽃사시오! 꽃사시오! 꽃사시오! 꽃사시오! 꽃사시오! 꽃사시오!
3: 국악놀이의 연주와 노래로 꽃사시오 듣고 왔습니다. 1201님께서요. 아까 짧게 보내주시긴 했지만 저희 어린 시절 동네 가게 이름이 대머리가든 있었어요. 참 고기도 맛나고 반찬도 맛나고 알바는 오빠가 참 잘생겼더랬죠. 너무 좋아하는 식당이었는데 하필 이름이 대머리라 아빠 외식해요. 대머리가든 고기 먹자. 안 먹어! 왜? 몰랐어요. 우리 아빠가 탈모로 고민 중이셨을 줄은. 지금이야 나이 먹으니 남편 보며 그 마음 이해하는데 그때 어린 시절엔 뭘 아나요? 왜 안 가냐고. 거기 맛있는데 그 오빠 그만두면 어쩌나 하던 철없던 시절이었는데 아휴 아빠 지금 머리 많이 빠지고 주름 많다고 자신 없어 하시지만 저에겐 영원한 슈퍼맨이에요. 사랑이야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그래요. 아빠 마음 이제 아시면 되죠. 그리고 진짜 아빠는 영원한 슈퍼맨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8199님께서요. 이렇게 1201님 사연 아까 들으시고 어? 청주뿐이신가? 청주는 작은 대머리, 큰 대머리 마을이 있어요. 대머리 공원도 얼마나 좋다고요. 대머리 해장국집도 있고 대머리 돈가스집도 있는데 해주셨네요. 아이 그거 청주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정류장 이름입니다. 작은 대머리 정류장. 네,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혹시 진짜 청주분이신가요? 네,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함께하고요. 사랑을 찾고 이루기 위해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빅 바이올린 플레이어의 연주로 첼로 아리랑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미유루의 연주와 노래로 글루미 아리랑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의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사랑을 찾고 이루기 위해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111님께서요. 만나 덕분에 국악방송 알게 돼서 아침엔 창호의 드린 햇살을 듣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참 좋습니다. 상큼하게 아침 네 또 하루 시작하기 참 좋은 프로그램이죠. 보나명님께서요. 자신의 몰골이 말이 아닐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쑥대머리 노래가 그리 애절한 노래였군요. 며칠 전 한강 풀밭에서 쑥대를 채취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게 약으로도 쓰이는군요. 저는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늘 잔소리하다 이제 주말 저녁은 늘 술안주로 저녁을 준비합니다. 예전에도 잔소리 않고 그리 했다면 제 마음이 더 편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도 좋아하네요. 좀 전에 소나기가 내려 열대야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국악방송이 더 시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또 부부가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우리 두 분 다 평안을 찾으셨으니 참 좋습니다. 자, 7426님께서요. 보미님, 가려움증이 극심해서 피부과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바르는 약이랑 먹는 약 처방받았어요. 음식을 좀 더 조심해야 하네요. 남편과 딸은 밖에서 저녁 먹고 오라고 했어요. 너무 덥고 습하니까 몸이 힘드네요. 만나 들으니 위로가 됩니다. 해주셨어요. 이 가려움증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 쓰면서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몸도 너무 힘들어서요.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도 가려움증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가려움증에 더해서 이 피부 묘기증이라는 병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지러워서 피부를 긁으면 그 긁은 모양대로 손톱 자국대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나 심해서 거의 올해 상반기는 그렇게 힘들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거 정말 7416님 지금 또 한껏 더운 날에 얼마나 괴로우실지 저는 이 고통을 너무 잘 이게 진짜 마음이 동감이에요. 네, 꼭 약 잘 드시고요. 네, 음식 조심하셔서 꼭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오래전에 사랑을 위해서 안 쓰던 편지까지 써봤는데 안 됐죠.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인설님 옆에 계시다면 제가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어요. 7943님께서요. 아까 첼로 아리랑 들으시고요. 역시 고품격 방송 만나 아리랑 가사가 저절로 생각나서 흥얼흥얼했어요. 해주셨네요. 첼로 연주로 듣는 아리랑도 또 멋지죠. 승승장군님께서는요. 저는 평소에도 웃음이 많은데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자주 사랑스럽게 웃었던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는 정말 좋은 유혹의 기술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J.O.K.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아랑의 아리랑.

이슈TV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에서 폭염과 건강자료를 공개하며 기본적인 폭염 대응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폭염이 열탈진과 열사병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정신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고 급성 신장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그늘이나 냉방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볕 아래에서는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10도에서 15도 높아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낮 동안 창문과 커튼,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하고 밤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끄는 것도 실내 온도 상승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선풍기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기온이 40도 이하일 때는 선풍기가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40도를 넘으면 뜨거운 공기를 몸으로 보내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은 약 27도로 설정한 뒤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약 4도 낮추면서 냉방 비용도 최대 7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매시간 물 한 컵 정도를 마시고 하루 2-3리터의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보미였습니다.

오주하의 연주한 노래로 더위 유의해 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4835님께서요. 요즘 날씨 정말 덥네요.

지난주에 휴가 다녀오느라 더위를 모르고 지냈는데 밖은 너무 위험한 날씨네요. 집에서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만나 청취가 천국이네요. 오늘도 즐거운 만나 해주셨고요. 승승장구님께서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네요. 정말 건강관리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시원하게 저녁 보내시길 바래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되도록 한낮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수분 보충 많이 하시면서 더위 정말 유의하시면서 보내야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1201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5191님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3678님 그리고 0750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4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와 오단해의 연주와 노래로 고성방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이제
1: 나와
0: 어딜
1: 술 한잔 해야지.
0: 아, 뭔 또 한 잔이야.

아, 형. 아, 내가 1초 썼으니까. 형이 1초 써. 야. 아, 형. 야, 아, 너 누구냐?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0: 우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 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복녀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복녀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복녀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 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보석 반지? 또는 명품 시계? 아니면 한아름의 꽃다발? 독일의 작곡가 슈만은요, 결혼을 앞둔 자신의 신부 클라라에게 조금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꽃 대신 26곡의 노래를 선물한 건데요. 그 노래들은 훗날 가곡집 미르테의 꽃이 되었습니다. 영원 불멸의 사랑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선물을 받은 사람과 그것을 준비한 사람,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홍승표가 쓴 시에 송재철이 곡을 붙인 꽃을 위한 노래, 소프라노 박남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슈만은 음악으로 사랑을 고백했고 피아니스트인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은 평생 그 음악을 가장 먼저 연주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노래를 만들고 부인은 그 노래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편지보다 오래, 꽃보다 길게 음악 속에서 영원히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미숙 씨, 김국진 작곡, 닻을 내리지 못합니다. 테너 은영기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민다선 씨, 박이재 작곡, 함께 살이 사랑, 소프라노 김성은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은영기가 부른 닻을 내리지 못합니다. 소프라노 김성은이 부른 함께살이 사랑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노유섭 시인의 시 사랑꽃바다에서 뽑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사랑 하나 있어. 그리운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겠네.

테너 김승직이 부른 노유섭 씨, 박영란 작곡 사랑꽃바다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성춘복 씨, 나인용 작곡 내 손짓, 소프라노 나경애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요. 박문호 씨, 김규환 작곡 님이 오시는지, 테너 엄정행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나경애가 부른 네 손짓, 테너 엄정행이 부른 님이 오시는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좋은 노래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납니다. 슈만이 클라라에게 남긴 선물을 보며 사랑은 결국 오래 남는 것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린 노래 선물 가운데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선물이 좀 있었을까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산촌의 밤이 드니 빈산에 잠든 달입니다. 정마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국악진흥법에 따라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 있는데요. 바로 국악의 날입니다. 세종 29년, 그러니까 음력 6월 5일에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을 지닌

이러한 국악의 날을 전후해서는 국악 주간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국악원과 공연장, 문화예술 기관들이 공연과 전시, 교육체험, 또 학술 행사를 마련하여 국악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소개하는 주간입니다. 이러한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위하여 국립국악원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기획공연 산조를 선보였는데요. FM과학당에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이 이틀간의 공연을 새롭게 구성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첫날인 6월 9일 화요일 공연 산조 명인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계보를 이어온 다섯 명인의 산조로 꾸며졌던 시간이었는데요. 이영환이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를, 홍옥미가 지영이류 해금 산조를, 원장연이 한주환째 원장연류 대금 산조를, 지성자가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를, 그리고 김영길이 박종선류 아쟁 산조를 선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에서는 이처럼 각각의 무대를 책임진 다섯 명인이 함께한 신화의 합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를 만나보겠습니다. 1911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고인이 된 신캐동 명인이 만든 산조인데요. 민속악의 자유로운 호흡과 즉흥성을 더해서 만든 산조로 잘 알려져 있죠.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지는 순이면서 느린 장단에서는 절제된 호흡과 깊은 여백이 돋보이고요. 또 빠른 장단으로 갈수록 힘있는 타법과 응축된 에너지가 살아나는 맛이 있습니다. 특히 거문고 특유의 낮고 단단한 음색, 또 섬세한 농연과 긴 호흡으로 만들어내는 유장한 흐름이 이 산조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현재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이수자이자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인 이형환 명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김영재 명인에게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는 물론이고 신캐동 명인이 남긴 풍류와 병창까지 이어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를 이영환 명인의 정수어린 연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난 6월 9일 국악주간 기획공연으로 국립국악원이 마련한 산조 명인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실황이고요. 그 첫 번째 무대로 이영환이 연주하는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한성수가 함께합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이자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이수자인 이형환의 연주로 신캐동요 검고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인 한성수가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6월 9일 국악주간에 있었던 기획공연 산조명인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조명인전이라는 공연의 제목처럼 이 산조의 명인들이 함께한 무대였는데요. 다음 명인은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선보인 홍옥미의 무대입니다. 1909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고인이 된 지영이 명인이 경기 민속음악의 어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더하여 발전시킨 산조가 바로 지영이류 해금산조입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경기 신화일제의 경드름의 음악 어법과 또 국거리 장단과 해금 특유의 섬세한 농연이 어우러진 작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975년에 긴 산조 형태로 처음 발표되면서 점차 오늘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산조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홍옥미 명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단법인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에 현재 대표이자 또 민속악회 신화의 고문으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홍옥미의 해금인생 60주년을 맞아서 지난 7월 18일에 선릉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가졌는데요. 이때 스승, 그러니까 지영이류 해금산조 전바탕과 경기신화의를 발표하면서 스승의 음악세계를 다시 재조명하고 그 전승의 의미를 무대 위에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옥미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한성수가 함께합니다.

홍억미의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한성수가 함께했습니다. 특히 홍억미 명인을 다시 볼 수 있는 무대가 8월에 앞두고 있는데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기획공연으로 선보일 긴산조 협주곡입니다. 8월 20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진행될 공연인데요. 장태평이 작곡한 지영이류 해금산조 협주곡에서 협연자로 나선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국악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실 수도 있으니 이날을 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한째 원장연유 대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장연유 대금산조를 원장연 명인이 직접 선보였던 무대인데요. 원장연 명인은 대금 연주자였던 부친과 또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였던 숙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국악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일섭을 비롯하여 김동진, 오진석 등 여러 스승에게 대금을 배우면서 다양한 음악어법을 익혔고 한일섭의 마지막 제자로서 그의 음악 세계를 이어받아서 자신만의 산조를 만들었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흐르는 원장연의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한성수가 함께합니다.

원장현의 연주로 한주환째 원장현류 대금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한성수 악장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이영안의 신캐동료 검은고산조, 홍옥미가 연주한 지영이류 해금산조, 방금 전 원장현류 대금산조 이렇게 세 명인이 선보인 세 산조를 들으면서 6월 9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산조 명인전 실황을 만나보셨다면은 이번 국악주간에는 세 개의 공연이 한자리에서 선보여졌는데요. 오늘의 산조란 전통 산조를 동시대의 악기와 또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확장한 다섯 작품을 선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야금과 하프로 구성된 듀오 1247이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를 새롭게 엮은 곡을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가야금 검은고 아쟁 트리오로 구성된 트리거,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 그리고 검은고와 우도 풍물의 장단을 결합한 검은고 연주자 허윤정의 우도 검고, 또 아쟁 연주자 배호영의 검은 산조, 이렇게 다섯 명의 단체와 개인이 다섯 곡을 선보였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허윤정이 작곡하고 검은고 연주로 선보인 우도 검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은고 연주자 허윤정은 국가무형유산 검은고산조 이수자이자 월드뮤직그룹 블랙스트링 리더이고 또 현재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제목이 우도 검고인데요. 여기서 고자가 북을 뜻하는 한자어 고로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도 풍물가락을 연주하는 검은고 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검은고를 타악기처럼 활용해 장단의 흐름과 즉흥성을 풀어내는 음악입니다. 우리에게 선율악기로 익숙한 검은고가 장단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되면서 산조와 풍물, 신화의 감각이 하나의 음악 안에서 새롭게 만납니다. 그러면 허윤정이 작곡하고 검고로 연주하는 우도 검고 듣겠습니다. 타악 연주에는 국가무형유산 고법 전수자인 남창동이 함께합니다.

허윤정이 작곡하고 거문고로 들려준 우도 검고였습니다. 타악연주에는 남창동이 함께했습니다. 이 공연은 지난 6월 11일 국립국악원이 마련한 국악주간기획공연 오늘의 산조 공연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준비한 음원을 다 들려드렸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그리고 내일인 5일, 목요일인 6일까지 여러분들 FM과학당을 통해서 지난 6월에 있었던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 기념 공연들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을 지닌 여민락이라는 악곡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이 음력으로 6월 5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날을 기념하고자 지금도 6월 5일이 국악진흥법에 따라서 국악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6월은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이 있는 그런 시간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FM과학당을 통해서 지난 국악 주간의 기획 공연을 이번 주 내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M과학당의 송현민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국립국악원의 국악 주간 기획 공연 또 새롭게 구성하여 청취자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이 나를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나도 꽃을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눈부십니다. 꽃은 아마 내가 꽃인 줄 아나 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꽃과 나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꽃을 마주보면 꽃과 함께 웃게 된다고, 우리가 모두 꽃이 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꽃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8월 4일 화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모두 다 꽃이야. 성다경의 아이들이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아, 그리고 오프닝에선 정호승 시인의 꽃과 나의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꽃과 서로 마주 보면서 웃는 모습을 그리는 시였죠. 아, 진짜 이 무더운 여름, 짜증도 나고 지치기도 쉬운 요즘이지만 서로 웃고 또 마음을 나눈다면 우리의 마음도 활짝 꽃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인찬형님 8월 첫 생방이네요. 형님이 계신 서울, 날씨 온도 몇 도 정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날씨 이 정보로는 지금 현재 상암동은 33도라고 나오는데요. 와, 33도 이거 한여름에도 야 너무 덥다 나가지 말자 이러는 날씨가 33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밤기온이라니 진짜 우리 지금 말도 안 되는 시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오늘 이 상암동 기준으로 말하면 최고 38도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더위 진짜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다 지쳐가지고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마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마음이시겠죠. 건강 꼭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미님, 이런 날씨에도 피는 꽃이 있겠죠? 힘내라 꽃들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러면 뭐 꽃 식물이고 동물이고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힘들어할 것 같은데 네, 모두 다 진짜 힘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전해드리는 음악인데요. 김용택 시인의 시 오늘은 참 좋다를 이수진의 노래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김용택 시인의 시 오늘은 참 좋다를 이수진의 노래로 만나보셨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이 마련됩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국립정동극장 세실 2026 창작 ING 전통 순환 2대 초대권입니다. 하근찬의 소설 순환 2대를 원작으로 한 창작 판소리 음악극이고요. 원작에 담긴 전쟁의 상흔과 가족의 서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무대입니다. 창작과 연기엔 극단 호혈이 함께했는데요. 연극인과 소리꾼을 중심으로 창단된 청년 예술단체입니다. 판소리, 타악, 민요 같은 전통예술에 기반한 음악극을 창작하고 있어요.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만나실 수 있고, 그론도에선 8월 30일 오후 6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1인 2매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0507님, 기온도 기온인데 스판이 아주 덥네요. 뛰고 집에 오니 얼굴이 토마토가 됐어요. 날씨가 조금 누그러들면 좋을 텐데 오늘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만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진짜 이걸 이 날씨에 뛰셨다고요? 정말 너무 너무 기운이 좋으신데요. 정말 조금만 걷기만 해도 기력이 쫙쫙 빠지는데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그래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날씨는 결국에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긴 할 거예요. 느낌상 뭔가 가을이 아주 짧을 것 같아요.

다는 약간 그런 예감이 뭔가 들기도 하죠. 진짜 요즘 날씨 뭐 여기저기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뭐 엘니뇨니 라니냐니 이런 게다 지금 뭐 기후 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격한 변화를 막 보이고 있다고들 하고 있고요. 해수면의 수온도 지금 3도 정도 올라갔다고 이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유 참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 날씨 진짜 이거 어쨌든 일단은 이 더위 조금 이제 곧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좀잘 버텨보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전태용의 노래로 경기민요 뱃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전태용의 노래로 경기민요 뱃노래 감상하셨습니다. 3677님, 시인님,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하느님이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리고 지금 들려주신 노래 참 좋습니다. 그런도 청취하면서 더위 식혀야겠어요. 전태용님의 노래 고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지금 전해드린 이 음악 뭔가 약간 시원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선곡한 그런 곡이었는데요. 뭔가 약간 느긋하면서도 약간 선선한 느낌 드는 그런 물가의 느낌. 아, 전달 잘 받으셨을지. 뭐 워낙에 소리가 좋으니까 그런 느낌 충분히 받으셨지 않을까 싶고요. 아, 여러분들 지금 이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이 더위 어떻게 나고 계시는지, 이 여름밤, 이 무더위, 이 열대야.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밤 풍경 모습들 함께 사연으로 전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이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봐야죠.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이 밤의 단상. 휴가 계획 잡아둔 분들 많으시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올해 조사에서는요, 기업들의 평균 여름휴가 3.8일이었고 휴가 시기는 8월 초에 가장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예, 애타게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휴가는 참 짧은 것 같죠. 한참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밀린 일을 정리하고 겨우겨우 휴가를 떠나지만 이 사흘이나 나흘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 돌아온 다음이죠. 휴가는 가는 것도 문제지만 돌아오고 나서가 진짜입니다. 잔뜩 쌓여있는 업무들을 해치워야 하고 엉망이 된 수면 시간도 돌려놔야 하고 냉장고 정리나 어지러워진 집안 정리도 해야 하죠. 참 이게 쉬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건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일정이 생겨서 그 김에 2박 3일로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다녀오고 나서 밀린 원고 쓰고 일들 다 해치우느라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여행 중에도 숙소에서 원고를 쓰고 그랬는데 도무지 역부족이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휴가 전후 어떻게 주변을 정리하고들 계신가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문영과 하림이 함께하는 거친 길로의 여행 전해드릴게요.

조문영 하림의 연주로 거친 길로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휴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휴가는 가기 전에도 그리고 다녀온 후에도 주변 정리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여행가방 정리부터가 정말 일이잖아요. 저는 보통 여행가방 정리 거의 한 일주일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치면 좋은데 사실 다른 밀린 일들이 워낙에 또 여행 갔다 오면 많으니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더라고요. 밀린 일들을 쳐내고 주변을 정리하다 보면 몸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휴가를 가면 보통 여러모로 무리를 하기 때문에 몸이 축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적인 상태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죠. 사실 이렇게 몸을 다시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가 휴가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휴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염두에 두시고 어디 탈나지 않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휴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휴가 계획 따로 안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하루나 이틀쯤 여의치 않으면 몇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위한 회복의 시간 그리고 정리의 시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가장 도움이 될 테니까요. 3033님, 인찬영님, 저는 휴가 자체도 그냥 안 갑니다. 전 사실 사람 많은 데 가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맞아요. 휴가 가면 아우 힘들어, 너무 고생이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이 생각 계속하죠.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거야, 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 그래요, 쉬는 게 더 낫기도 하죠. 근데 또 뭐 가면 또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또 있기도 합니다. 뭐 상황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행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집에 가만히 쉬는 거, 동네 카페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이게 저한테는 좀 휴식이기는 해요. 그리고 여름밤님, 저도 오늘 여행 가기 전날은 밤을 새우고 출발하게 되더라고요. 여행 전으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여행 언제나 기다려지고 좋아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 그쵸 그쵸,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이 여행을 진짜 전후로 진짜 다녀오면 항상 이게 무슨 고생, 가기 전에도 이게 무슨 고생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가 있는 동안에는 좋고요, 또 돌아가기는 또 싫고 돌아가면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간에 여행 가는 마음 모두 다 비슷할 겁니다. 네, 여름밤님, 여행 가고 싶은 마음 담아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전해드려야죠. 여름밤님의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볼빨간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여름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현민님, 저는 이번 여름 휴가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동생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동생이 덥다고 자기 집에서 같이 게임이나 하재요. 그건 내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게 이런 이게 무슨 아쉬운 말씀일까요? 정말 이게 아이 참 글쎄요. 근데 일단은 뭐 집에서 같이 뭐 그냥 잘 시간 보내는 것도 뭐 이렇게 뭐 나름 뭐 집 떠나는 거니까 휴가라면 휴가라 할 수는 있는데 뭐 게임 말고 딴 거 하면 안 되나? 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좀 동네에서라도 뭐 그렇게 뭐 그 정도 계획은 있겠죠. 그죠? 게임은 그냥 잠깐 저녁이나 밤에 조금만 하는 거고 설마 낮부터 막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럴 거면 또 굳이?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기는 하네요. 네, 저도 한 번 내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가 친구들이 자기들 밤에 PC방 간다고 우르르 가가지고 나는 안 간다 이랬던 그런데 그러고서 뭐 했냐면 그냥 숙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 PC방을 굳이 여행 가서 가나 약간 이 생각을 하느라고 그쵸. 네,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분과 잘 합의해 보시기를. 3967님 휴가 1박 2일로 시골 다녀왔어요. 모기 물려서 물파스 종류 발랐는데 피부에 염증 생겨서 피부과 다녀왔네요. 일상 적응 중이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정말 진짜 이 일상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진짜 여행 잠깐만이라도 갔다 오면 정말 온몸에 고생 나니까 고생이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초록초록님은 여행은 여행 계획 짤 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행 덕분에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도 좋고 낯선 풍경과 마주할 때도 좋아요. 세상은 넓고 가고 싶은 곳은 많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여행 계획 짜는 게 귀찮아서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마 알아봐야 되고 막 뭘 가봐야 되고 동선 짜야 되고 막 숙소 예약하고 뭐 교통편 예약하고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가 짜주면 그대로 따라가는 여행 가고 싶어요. 아 그런 거 있었으면 저도 여행 좀 많이 다니긴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7416님, 민찬씨님 도서관에 방금 들어왔어요. 오전에도 5시간쯤 머물렀는데 에어컨 바람이 세서 눈이 따갑더군요. 시문학 자료실 8월 북큐레이션 목록 중에서 여름에 더 좋은 시 에서 인찬 시인님의 여름 연습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인간으로 읽는 것이 자주 겸연쩍었다라는

0: 구절의 눈길이 오래 머물렀어요. 열대야 때문에 인간으로 사는 것이 힘든 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도서관에 방금 들어왔다고? 들어왔다고요, 이게? 아니면 돌아왔다는 말씀일까요? 이 시간까지 도서관이 하나요? 아무튼 시간에 오전부터 진짜 도서관에서 피서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시는군요, 진짜. 도서관이 또 제법 시원하고 쾌적하기 때문에 진짜 여름 진짜 잘 보내고 계시다는 생각이고요. 아, 그 여름 연습이라는 시를 또 도서관에서 또 여름에도 좋은 시로 소개해 놨다고요. 사실 그게 약간 이 뭔가 여름에 시원한 느낌 들고 그런 시는 아닌데, 여름에 푹푹 찌고 무더워서 마음 괴로운 마음의 그런 시인데, 네, 아무튼 간에 잘 읽어주셔서 또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신나는 여행, 또 이제 볼빨간사춘기 여행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맛의 여행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팔도 유람과 만나보시죠.
1: 명인명창 풍유람과 가진 호사시 겨우 교군 대우 앞시우고 일.

집까지 문 열어요. 무더위 시즌에 도서관은 무더위 쉼터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몰랐어요. 밤 10시까지였는 줄 정말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에. 제가 평일에 하긴 저녁 시간 이후에 도서관 가본 적이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그때 도서관 갈 때는 주로 이제 도서관 특강 행사 같은 거 할 때만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뭐 그런 행사 같은 거 아 저희 그론도 없을 때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밤 10시까지군요. 저희 그론도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도서관에서 시원하게 그론도 들으시면서 책 읽으시면서 그렇게 시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무더위 시즌에 정말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갓난이님 휴가 아닌 휴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모임 언니의 모친이 돌아가셔서 충주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갑자기 뇌출혈로 하루 만에 돌아가셔서 아유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도 매일 전화하고 주마다 찾아뵙고 있지만 아 그래도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날도 더운데 모두 몸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그래요. 날이 덥고 그러니까 아마 더더욱 그럴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밖에 걷다가 날이 더워가지고 갑자기 저혈압이 와가지고 이 더위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모두가 참 아주 위험한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건강 꼭 잘 챙기시고요. 주변에 또 여러분들 내가 챙겨야 할 분들 마음 써야 할 분들이 있다면 또 잊지 않고 잘 챙기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돌보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통 성악곡과 전자음악이 어우러지는 곡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했는데요. 모두 이날치 밴드의 원년 멤버였습니다. 이날치 밴드는 판소리 수군가를 주제로 한 범 내려온다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이목을 끈 팀이죠. 여기에서 활동한 소리꾼 권송이와 베이시스트 정중엽은 서로 다른 음악적 경험을 하나의 소리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시작된 계기엔 동질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면서 동료 음악가로 건강한 미래와 삶의 결에 대해 고민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음악, 몸과 마음에 무리 없이 스며드는 유기적인 소리를 만들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곡명은 만물인데요. 홍성 결성 농요 만물 사설과 사직대제 악장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라져가는 향토민요의 말과 의뢰의 노랫말, 거기에 전통 소리의 호흡을 전자음악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만물이라는 말은 풀과 나무, 바람과 사람, 흙과 물, 하늘까지 이어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우주와 자연 안에 생명을 의미한다고 해요. 만물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네, 그럼 들어보시죠. 만물, 권송이의 노래, 정중엽의 신시사이저 연주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권송이와 정중엽이 함께한 만물 들었습니다. 음악의 바탕이 된 곡들, 홍성 결성 농요 만물과 사직재래악 원곡이 그대로 들어있기도 했는데요. 이 샘플링이라는 방법이 적용된 겁니다. 샘플링이란 원래 음원을 그대로 따서 쓰는 전자음악 기법을 의미하죠. 천일홍님 새싹 사연입니다. 아유 반가워요. 스트레스에 안 하던 폭식 했더니 힘드네요. 밤에 뭘 하면 좋을까요?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며칠 전 40도 넘을 때 야외 나갔는데 진심 장난 아닌 더위예요.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어떡해요. 이 여름에 진짜 여름에 소화 더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배부르다고 그냥 들어누워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아 일단은 뭐 이 밤에 나가기가 좀 어렵죠. 덥고 어렵다면 뭐 산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산책하기 어려우면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꼭 하시면서 몸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정말 몸 가만히 두시면 진짜 막 체하거나 탈라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가벼운 운동 꼭 하시면 좋겠어요. 가벼운 사실 산책 딱 하고 땀 조금 흘린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샤워 싹 하고 시원하게 자면 딱 좋긴 할 텐데 네 아무튼간에 체하시지 않도록 제가 자주 체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콩콩이순이님 안녕하세요. 인찬님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대구는 날씨가 너무 덥네요. 인찬님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쵸 대구 계시죠. 대구

는 진짜 뭐 정말 덥기로는 손에 꼽는 동네인데 아 어떡하지 어떻게 좀잘 버티고 계신가요? 진짜 더위 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9258님 이번 여름은 뭐 굳이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연습실 다녀와서 시원하고 달달한 거 먹으면 됐고 그렇습니다. 행복이 여기에 있었어요. 아 좋은데 그런도 들으니까 더 좋지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피서 가면 별거 있나요? 그냥 뭐 굳이 먼 데까지 나갈 거 없고 그냥 내 주변에서 그냥 편안하고 시원하게 마음 편안한 시간 잘 보내는 게 그게 또한 좋은 피서죠. 네, 저희 그런도 함께 또 즐거운 피서 계속 마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아까 전에는 홍성결석농요 농요 만물과 사직재래약이 함께 만난 음악 만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재래약에서는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악기 중에 편경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의 편경은 돌로 만들어진 악기로 나름의 음정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월드뮤직 공명의 임영주 씨는 이 편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 작업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 임영주의 레라고 하는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용주의 레 듣고 왔습니다. 3911님, 정말 너무 덥습니다. 인사님, 에어컨 적정 온도에 맞춰 놓으시고 쾌적하게 지내셔야 해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에어컨 진짜 이거 아유, 요즘에는 진짜 에어컨을 복지 차원에서 다 진짜 다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더위가 너무 너무너무 말이 안 돼요. 정말 에어컨 없이 더위 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어떠고 계실지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꼭 무더위 쉼터 잘 찾아가시고 열대야 잘 넘기시면 좋겠어요. 네, 모두 모두 건강이 정말 최우선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송소희와 두 번째 달이 함께하는 군밤 타령 만나 보시겠습니다.

송소희와 두 번째 다리 함께한 군밤 타령이었어요. 7943님, 군밤 타령처럼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네요. 건강 관리 잘하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콩콩이 순이님도 군밤 타령 듣고 있으니 마음까지.

아주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한 시간 동안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이렇게 감사한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그래요. 겨울 기다리다 보면 오기는 오겠죠.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 주전소 커피 드립백은 9151님, 그리고 4311님, NK365 유산균은 0507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이 무더운 밤, 무엇보다 시원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해파리의 경포대로 가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어릴 적 명절에 친척분들 만나면 용돈 주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아, 속마음은 덥석 받고 싶은데 욕심 많은 아이처럼 보일까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양했죠. 그러면서 속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사양해야 되지? 진짜로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아휴 이제 못 이기는 척 받을까? 진심을 드러내기보다 한 번쯤은 머뭇거리고 숨기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괜찮다고 사양하고 또 기쁜 일에도 표정을 감출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어떤 하루였을까요? 마음을 편하게 드러낸 하루? 아니면 또 한 번 진심을 감춘 하루?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오늘 꺼내서 들어봤어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계속 고민하죠. 예. 진심을, 이 원하는 바를 표현할까 말까. 표현한다면 또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게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고 또 상황에 따라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너무 가까운 사이에 가까운 사이인데도 너무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섭섭할 수 있겠죠. 예, 우리끼리 사양은 적당히 합시다. 자, 오늘도 이음가족분들이 주는 사랑을 듬뿍 받고 싶습니다. 토닥토닥님께서 전 수줍음 많은 아이라 말로 사양도 못하고 엄마 뒷꽁무니에 숨어 있으면 옷 어딘가에 용돈을 말 그대로 찔러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차이가 있는 건데, 아이고 말도 못하고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괜히 찔러 넣기 좋게 주머니는 살짝 노출시키는 센스, 이 정도는. 예. 푸들푸들님, 진심을 감춰야 하는데 못 감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내일 또 같은 실수를 할지언정 오늘 잠들기 전엔 우선 반성할게요. 그쵸. 이게 진짜 살다 보면 진심을 감춰야 할 때가 있죠. 뭐 서운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리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났다는 것도, 내가 이렇게 긁혔다는 것도 사실 들키기 싫은데, 아유 바보같이 그걸 못 참고 표시를 냈어. 저도 그런 걸로 후회 참 많이 하는 편인데, 푸들푸들님, 예, 하루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갈 거예요.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 4161님, 어제 제 문자 읽어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6세 저희 반 아이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제 기분이 좋아 보였나 봐요. 보육교사라 지금 이 시간엔 자야 하는데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빨리 일찍 주무셔야 될 수도 있어서 빨리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렸으니까 내일 하루도 또 행복하시려나요? 아,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자, 제이 레빗의 노래입니다. 기분 좋은 느낌.

제이래빗의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중간에 우리가 발 맞춰 걸을 때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요즘 제가 거의 매일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어요. 8월 말경에 오산에서 어떤 뮤지컬 한 편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락커 출신의 가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밴드 활동을 하다가 뭐 배신 아닌 배신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솔로로 대박이 나는. 그래서 이제 과거 회상씬에는 이제 밴드 형태로 막 과격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가발을 써 말어 막 이걸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연출진들하고. 근데 우리가 발 맞춰 걸을 때가 되기에는 우리 가발 맞춰 걸을 때. 가발? 노래에 가발이 나와고 깜짝 놀라서 다시 들어봤더니 우리가 발 맞춰 걸을 때 뭐 이런 가사였네. 참. 0308님, 저도 어린이집 다닙니다. 조금 더 버텨볼게요 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아 0308님, 아 어린이집, 어린이는 아니시죠? 자세한 내용은 안 보내셨는데 뭐 5세 반에 다니고 있대요 이런 분 아니시고. 예.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또 시작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니까 내일 업무에 지장 없을 정도로만 버텨주시어요. 날 위해서 님이십니다. 시원한 소나기가 내려서 조금은 편안한 밤입니다. 아 정말요? 어디실까요? 전국적으로 너무 덥고 비는 부족하고 특히 남부지방은 뭐 가뭄이 심하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저 멀리서 태풍이 이제 발생해서 오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뭐 제발 일본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이러면서 우리나라만 비껴가라 이러는데 아 좀 와라 와가지고 비 좀 뿌려줘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더라고요. 그러게 소나기가 내려서 참 다행입니다 거기는. 4458님 이 열대야의 러닝 40분 완료. 간간이 저처럼 뛰는 분들을 보면 괜히 동지애가 생기네요. 살다 보니 역시 노력 없는 결과는 없더라고요. 오늘도 땀은 배신하지 않을

할 거예요. 이제 개운하게 씻고 이은밤과 함께 할게요 해주셨는데 아 진짜 개운하시겠다. 예, 40분? 밖에서 뛰신 거예요 40분을?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기본적으로 저 같은 사람하고는 체력이 다르신 분이겠죠. 예, 개운한 2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할 게 많군요. 화요일 밤입니다.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날이에요. 1부의 세 글자 퀴즈 풀어봅니다. 제가 노래를 짧게 불러드리고 예, 여러분께서는 그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맞춰주시는 날 선물이 푸짐합니다. 2부 결정해드립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보내주세요. 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의 투표로 깔끔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말머리 결정 달고 양자택일 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깁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들어오시고요. 출석도 불러야 되는구나. 예, 오늘 화요일이니까 덩덕궁에서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흔적 안 남기신 분들 빨리빨리 손이라도 들어주세요. 벤 이킹의 노래입니다. Stand by me.

베니킹의 Stand By Me 듣고 왔습니다. 자, 출석 갑니다. 출석. 덩덕쿵 덕쿵이들 만나러 달려갑니다. 1등은 너의 나라님이세요. 그 뒤로 새 스펜서, 토닥토닥, 일편단심, 세준, 금은동, 김인설, 보리콩, 디미니쉬, 오키오키, 안개꽃, 토닥토닥, 일산 멋쟁이, 여름아이, 하이하이, 날 위에서, 갓난이, 핑크 공주, 안젤레나 졸려, 사랑, 금빛 노을, 샤이닝 스타, 별빛 솔바라기, 지금 이 밤,

빵빵권쌤, 서쪽들 콩콩이순이, 나무, 토파즈, 푸들푸들, 시카고몬, 박은영, 우리 개꿀이 두 번, 뭐라고? 우리 개꿀이 두 손 번쩍, 두 발도 번쩍, 예, 까지 적어주셨고요. 이영애님, 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퀴즈, 예, 퀴즈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퀴즈에 집중하면서 더위 좀 잊어보실까요? 오늘도 딱 세 글자만 불러드립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비 소식도 있고 또 비가 오지 않는 곳엔 비가 좀 내려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비 제목에는 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그 가사에 비가 언급이 되는 그런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우연인 굉장히 많이 쓰이는 멜로디여가지고 요만큼만 들어선 모를 수도 있겠다. 두 글자만 더 들려드릴게요. 우연인지 몰 우연인지 몰이라고 되게 유명한 쇼핑몰이거든요. 농담입니다. 예. 우연인지 몰 우리나라 그 대표하는 발라드 가수시고요. 발라드의 황제. 지난주에 그 변진섭 씨 노래 들려드리면서 발라드의 황제, 발라드 왕자 뭐 그분 바로 뒤를 이은 발라드의 왕자세. 우리나라 황제라 그래야 되나 뭐 황태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신데 제목이 뭘까요? 아, 제목이 우연은 안 들어가고 이게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알면은 아실 텐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제목과 관련된 부분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그 후로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알려드렸다. 예, 제목 일곱 글자인데 그 후로 땡땡땡땡입니다. 과연 발라드 황제가 부른 이 노래는 무엇일지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정확하게 맞춰주십시오. 노래 끝날 때까지 정답 맞춰주시면 되고요. 보내실 곳은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덩덕쿵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정답과 오답 포함해서 총 5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 가운데 통기타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들려드립니다.

박정훈 씨의 먼 훗날에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준디가 퀴즈로 내어드린 그 노래는 과연 누구의 어떤 노래였을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 일단 7706님 아항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 노안 백여사 신승훈과 이세준의 최강동안 모자이크님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랜 날 오랜 밤 팅팅이님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신승훈 그 후로도 뭐 약간 사족처럼 뭐가 하나 붙어있는 것도 같고요 4693님은 새싹 문자인데요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제 노래방 애창곡입니다. 노래방에 가면 항상 꼭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셨는데 4693님이 불러주시는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2096님 준디 달달하오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1476님도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동명의 영화도 있었죠. 강수연 주연의 영화.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예. 8852님 캐나다로 이민 간 동생이 와서 같이 듣고 있는데 정답 알려주네요. 선물에 눈이 멀어 빨리 보내라고 야단입니다. 그러게요. 캐나다에서 한국 오신 기념으로 선물 하나 당첨되시면 진짜 좋겠다. 근데 선물 드리는 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100% 잘 모르겠습니다. 7951님 그 후로 오랫동안 신승훈 갑자기 날 위해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불러주었으면 7951님 전화 걸어갖고 다시 불러드려야 되나? 옛날에 그런 일 많이 했었는데, 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라밤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빨아야 라밤바, 뭐 이런 게. 거기에 나오는 그 리치 발렌스 역을 맡은 그분이 그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기타 치고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여자친구 이름이 다나인데, 오, 다나. 오 다나 I had a girl 다나 was in it 뭐 이런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기타 좀 치는 애들은 그날부터 그냥 공중전화 부스에 줄 서 있는가 기타 들고 왜 기타 들고

공중전화 기다리고 있냐고. 예, 많이 했지. 닐리리 만보님. 예, 더위로 잠 못 드는 밤인데 선곡 좋고 음색 좋고 기타 좋고 더위가 싹 가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냥이 수발러님께서는 언니랑 3살 차이 나는데 같이 나가면 저보고 언니냐고 해요. 동안이 제일 부러워요. 아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런 실수 안 하려고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뭐 그냥 거의 엄마 딸 수준 아니다 싶으면 이쪽이 언니시죠? 라는 말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약간 긴장감 떨어졌을 때 그냥 한마디 했다가 그거 참 수습하기 참 어려운데. 예, 양이수발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 걸 반성합니다. 요거랑 그 애기 봤을 때 예, 어머 아들이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신승훈 씨의 그 후로 오랫동안이었어요. 예, 덩덕궁 당첨자는 닐리리 만보님이십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세요. 문자로 당첨되신 분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나 오늘도 꽝이야 하면서 예, 잠 못 이루실 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장범준 씨의 잠이 오질 않네요에 이어서 MC 더 맥스의 행복하지 말아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1311님께서 레고 조립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요. 매일매일 들으러 올게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이 레고 조립하면서 듣기 참 좋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직 안 자자한가? 예, 이제부터 내주세요.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레고 조립 종종 하는데 예전에는 뭐 당연히 제가 거의 다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끝에 요것만 붙이라 그러고서 딱 아우 우리 아가 잘했다 그러면 이제 아가가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번호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주면서 이렇게 여긴 거기다 붙여 이렇게만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정 모르겠는 것만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잠깐만 아빠 안 보여 저 안경 어디 있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그 경지까지 와 있는데 언젠가는 뭐 이제 저를 안 찾는 그날이 오겠죠. 예,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하이하이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좋은 장비부터 산다고들 하더니 전 대용량 텀블러를 도서관 전용으로 새로 샀더니 이 폭염에도 든든하네요. 장시간 지났는데 지금도 얼음이 시원하니 좋아요. 가심비 굿굿 해주셨는데 그쵸 보통 뭐 일을 시작할 때 장비부터 빵빵하게 사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일단 시작하고 필요한 장비들 하나씩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장비부터 뭐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장비부터 그 준비하시는 분들의 장점을 이제 또 꼽아보자면 그런 게 있겠죠. 그 장비가 나의 그 의욕을 또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예. 텀블러도 샀는데 도서관 가야지. 가기 싫더라도 텀블러 봐서라도 몇 번이라도 더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라해 님께서 BTS가 그래미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공연에서도 계산 랩으로 소신을 전한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졌는데요. 그 시점에 맞춰 그래미 측이 방탄소년단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우연이든 아니든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미 상이 어떤 상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접했는데 뭐야 이게? 그래미 우리나라 10대 가수 가요제 뭐 KBS 가요대상 이런 것만 보다가 그래미 어워드라는 걸 처음 봤는데 마이클 잭슨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상을 8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멋있고 와 시상식도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시상식하고 뭔가 차원이 다른 멋짐이 뿜뿜했었거든요. 저도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꿈이지.

하지만 언젠가 나도 저기 에이 아니야 뭐이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꿈이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가수들한테도 더구나 BTS는 아주 뭐 벌써 상을 몇번 받고도 남았어야 할 팀인데 이상하게 그래미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뭐 어떤 뭐 정당치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게 뭐 공식화된 건 아니니까 BTS도 거기에 대해서 따로 언급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시아 뭐 아티스트 상인가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아시아 뮤지션한테 주는 상을 하나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시아 가수들 입장에서는 그래미 그거는 이제 미국 뭐 유럽 남미 이런 가수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거의 뭐 한국 중국 일본 이 정도가 경쟁하는 정도가 될 테니까 그래미에 되게 가까워지는 것 같은 효과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BTS 같이 예 굳이 이렇게 카테고리 나누지 않아도 최고의 상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시아를 배려한 게 아니고 그냥 니넨 여기 띄워줄 테니까 여기서 니네끼리 놀아 자꾸 가운데로 기어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BTS가 이제 그래미에 우리는 출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그래미에 상 받으려면 거기 출품을 해야 되는 건지 이번에 처음 알았네. 예. 아무튼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한국말로다가 음악이 언어와 지역으로 나뉘지 않고 음악 자체로 사랑받으면 좋겠다라는 멋지고 점잖고 아주 예, 뼈가 있는 그 말로다가. 너무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미상 받는 것도 멋지고 뭐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미랑 이렇게 맞짱을 뜨는 모습이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보라해님이 알려주신 대로 뭐 그냥 오비일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공연 영상 같은 걸그 그래미에서 뭐 내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의도된 거라면 되게 찌질하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BTS 노래를 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해주신 노래는 시원한 여름 노래들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악방송이니까 아리랑이 들어있는 노래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Body to Body.

자, 방탄소년단의 바디 투 바디 들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아리랑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공연 아직도 하고 있죠.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 공연 때마다 전 세계 모든 팬들이 다 이 아리랑을 같이 떼창을 하는데 야,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특히나 감격스러웠던 건 일본에서 예, 그 수많은 일본 관객들이 이 아리랑을 같이 부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듣자 하니 그런 후일담이 전해지던데 이제 공연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일본의 그 방탄소년단 팬들이 아미라고 하죠. 그분들이 우리도 이거 불러도 되냐고 물어왔대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아픔을 간직한 당신들에게 우리가 아픔을 줬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노래 부를 자격이 됩니까? 라고 물어오신 거겠죠. 아마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아미들이 아 무슨 소리냐고 불러달라고 더 크게 불러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참 여러모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5712님 우리 모두 우리 오늘 우리 가족 모두 무더위를 잘 견뎠다고 서로를 칭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온 고딩 딸을 위해 시원한 수박 화채를 만들어줬더니 피곤했던 얼굴에 금세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별것 아닌 간식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힘이 났네요. 너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게 일단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예, 배어 있다는 게 진짜 예,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간식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솔직히 별거 아닌 간식 아니죠. 시원한 화폐 이 화폐? 화폐 더 좋지? 시원한 화폐 신사임당으로다가 그건 아니더라도 예,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수박 화채 말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 이 화폐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나가질 않네. 아, 가세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느낌님께서 콘서트도 못 가고 아프기도 아프고 집에 식구들은 다 놀러가서 신랑하고 저랑만 장사하고 있네요. 왠지 서럽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진짜 서럽겠다. 아프지 마세요. 예, 제가 힘이 나는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YB의 예, 나는 나비 준비했어요. 자, 1부가 뭔가 휘 몰아쳐간 느낌인데 2부에서는 예, 여러분의 고민사연 소개해드릴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고민스러운 이야기 많이 나눠주십시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사이트 토끼의 꿈 여름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아, 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하기 힘든 고민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이음밤에서 결정해드립니다. 이음가족의 고민 소개해드릴게요. 예.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어느 쪽이 나을지 투표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입니다. 백 여사님이세요. 며느리가 가족 여행을 위해서 적금을 들었었다네요. 이미 지구 한 바퀴 돈 기분이라 그냥 사양했는데 여행지를 자꾸 고르라네요. 올 가을 3대 총 6명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국내? 국외? 고민 사연인지 자랑 사연인지... 자, 자랑이다 싶으시면 자랑으로 보내주시고요. 고민이다 싶으시면 농담입니다. 야, 3대 6명이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부부, 자녀 둘. 크, 조합 예술이다. 예. 자, 어디로, 아, 국내하고 국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구나. 아유, 난 또 어딜 구체적으로 골라야 되는 줄 알았네. 자, 국내 혹은 국외 이렇게 키워드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맨 앞에다가 말머리도 딱 말머리로 국내, 국외 딱 콕 집어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집계하기가 좀 편합니다.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번호 샵 0302로 보내주시거나 덩덕쿵 두 가지로만 받을게요. 아, 국내, 국외 뭐 기왕 가는 거 외국으로 적금까지 들으셨으니까 외국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요즘은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예. 국내도 뭐 훌륭하죠. 예.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들으면서 고민 좀 해볼까요? 여행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자, 결정해 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며느리가 가족여행을 위해서 적금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디를 갈까요? 국내? 국외? 고민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국내파 8399님. 아직 우리나라도 다못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국내를 추천합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외국 못지않게 좋은 곳이 많긴 하죠. 예. 김인설님, 국내, 외국 가면 고생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좋은 건 많아요. 서쪽들님, 예, 국내. 외국에 3대가 가면 챙길 것도 많고 돌발 상황도 있으니 국내부터 차차 폭을 넓히면 어떨까요? 예, 다 합리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외파입니다. 국외. 예, 꽝순이님께서, 하도 뭘 해도 안 되니까 아이들을 꽝순이로 바꾸신 모양이에요. 국외. 예. 적금 부은 보람이 느껴지게 저 같으면 해외로 나갑니다. 단, 나가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돈을 많이 써주시는 쪽으로요. 약간 이렇게 같이 부담하는 거, 요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수박 화채님, 국외, 한번 가는 거 뱅기 타셔야죠. 치앙마이 싸고 좋대요. 치앙마이. 태국이죠? 치앙마이.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수박 화채님 얘기 들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도. 얼마나 싸고 얼마나 좋길래? 0328님, 이왕 가는 거 멀리 다녀오세요. 국내는 기회가 또 있겠죠. 근데 참 착한 며느리네요. 요즘은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안 가려고 하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 팽팽하게 갈린 것 같지만, 64대 36. 어휴, 헷갈려. 64대 36. 64%의 득표율로 국내. 결정됐습니다. 백여사님, 며느리한테 그냥 국내 여행으로 가자고 해주세요. 폴킴의 노래입니다. 한강에서.

한강에서 폴킴의 노래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 사연자이신 백여사님께서 또 문자 주셨어요. 국내 좋아요. 우리나라도 가본 데보다 못 가본 데가 더 많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해드리긴 했지만 굳이 또 그 며느님께서 어머니 아니에요 외국으로 가요 라고 하면 예, 그냥 거기 가시는 것도 저는 어떨까 싶어요. 예, 그냥 뭐 우리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는 거죠. 안 돼, 예, 며느라 이음밤에서 국내로 가라 그랬어. 나 못 간다. 그러실 일은 아니죠. 예, 아무튼 어디가 됐든 예, 좋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곳이니까 바로 그것이 최고의 여행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냥이수발러님, 주말에 남친이랑 남친 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코인 노래방도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트로트를 부를까요? 아니면 얌전하게 발라드 부를까요? 자,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남친하고 남친 어머니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굉장히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가 트로트를 좀 좋아하시는 것도 대충 정보가 입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좋아하실 트로트를 부를까요? 아니면 얌전하게 제 스타일, 아, 본인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다.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얌전하게라고 하신 거 보니까 그냥 얌전하게 발라드를 부를까요? 여러분 트로트, 발라드 이렇게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말머리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문자 앞에 말머리라고 실제로 적는 분들이 계신데 말머리란 단어는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맨 앞에 단어 하나 딱 붙이는 거 그걸 말머리라고 이제 방송에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트로트, 발라드 예, 보내주십시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번호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덩덕궁도 이용 가능합니다. 고은이 이정란 사랑해요

고은희 이정란의 사랑해요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여기 고은희 씨는 나중에 이문세 씨하고 이별 이야기라는 노래를 같이 부르시죠. 이렇게 우린 헤어져야 하는 걸. 예. 아드님이 어떤 경연 프로그램에서 또 예, 상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이름까지는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양이수발러님. 주말에 남친이랑 남친 어머니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코인 노래방도 가는데 트로트 부를까요? 발라드 부를까요? 자, 여러분의 의견 봅니다. 트로트! 4322님.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면 딱이죠. 예. 간단 명료하게 보내주셨고요. 갓난이님도 트로트 파셔요. 조용한 발라드 부르시면 어머님이 흥도 떨어지실 테고 예, 지루해서 다시는 노래방 가자는 소리 안 하실 것 같아요. 트로트를 부르고 신나게 놀아요. 9414님. 뭐니뭐니 해도 노래방 갔으면 트로트 신나게 부르고 춤도 잘 춰야죠. 찰랑찰랑 뭐 당돌한 여자 등등 선곡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반해 발라드파 박은영님. 아무래도 발라드를 더 잘 부르실 것 같은데 본인이 잘 부르시는 걸로 부르세요. 0760님. 자신의 취향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시어머니 취향대로 맞추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간다고? 그러네요.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말 같아. 예.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0: 근데 박빙이었습니다. 53%의 득표율로 트로트. 양이수 발라님, 신명나는 트로트로 시원하게 불러주십시오. 자,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에픽하이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제목이 트로트예요. 장르까진 트로트라 보기는 어려운데 재미난 노래입니다.
1: 힘든 세상. Life is pain.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는 이 세상. 너뿐이다.

네, 애타게 너를 찾는데. 이 노래 전체 통틀어서 제가 유일하게 알아들은 부분입니다. 아웃사이더의 피에로의 눈물. 피에로, 이게 피에로인 거죠? 피에로, 예, 표기가 피에로의 눈물로 되어 있는데 피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뭐 그 노래 가사 속에 막 피도 등장했던 것 같고. 아, 정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들었는데 뭐 다이아몬드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밖에 못 알아듣겠고. 아웃사이더 이분이 어마어마한 빠른 랩, 그러니까 속사포 랩이라고 불리는 그 랩을 구사하시는 분인데, 이분 노래 치고는 그렇게 여기서는 빠른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뭐 이건 뭐, 전 그 의문이 하나 드는데, 이분도 노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히트곡들도 몇 개 되시고. 뭐 공연 같은 거 하면 그 가사들을 어떻게 외워서 부르지? 발라드 몇 줄 되는 것도 안 외워져가지고 막 그렇게 애쓰고 뭐 하다가 틀리고 이러는데, 이 빠른 것 전혀 다른 구조를, 뇌 구조와 구강 구조를 갖고 계신 분인가? 야,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냥이 수발러.

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트로트 몇곡 준비할게요. 당돌한 여자 포함해서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고민 사연 주인공 백여사님, 양이수발러님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요. 자, 이제 K 클래식 한장 넘기러 가봅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소리들이 있죠. 뭐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것. 그 소리를 묘사한 음악도 시원한 느낌을 주겠죠. 예. 근데 예, 소리를 묘사한다고 해서 그 음악에서 소리만이 느껴지는 건 아니죠. 바람 소리를 표현한 음악에서는 바람이 촉감으로도 와닿는 것 같고 바람의 풍경이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물을 묘사하는 경우도 그렇겠죠. 샘물, 시냇물, 폭포, 파도 어떤 물을 묘사하든지 소리와 함께 온도, 촉감, 물결,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함께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수영을 할 때 와닿는 물의 소리와 느낌을 가야금으로 묘사하면 어떤 음악이 될까요? 자, 오늘은 그런 곡을 골라봤습니다. 서정민이 작곡하고 서정민, 김예나, 김보경, 조희영, 홍솔휘가 25형 가야금을 연주합니다. Swimming이라는 곡 들어볼까요?

아, 예, 좀 시원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예, 수영할 때 느껴지는 뭐 물소리, 촉감, 기분까지 그려낸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셨을까요? 냇가나 뭐 바다에서 헤엄치던 예, 어린 시절 회상한 분도 계시겠죠? 또는 수영장 풍경이나 그 풀장의 소독약 냄새? 그런 거 느낀 분도 계셨을까요? 아무튼 이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얼마나 다채로운 묘사를 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울지구님은 중후하고 웅장하고 묵직해요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토파즈님은 가야금 서늘이 한음 한음 물방울처럼 맑고 경쾌하게

되게 들리네요 해주셨어요. 뭐안 그래도 가야금은 물방울 소리랑 참 흡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하죠. 서정민의 스위밍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5299님 중학생 딸내미가 아빠 흰머리가 많아서 투톤이야. 아빠 염색 좀 해줘라 라고 하길래 오늘 남편 머리랑 눈썹 까맣게 염색해줬더니 10살은 젊어 보이네요. 잘생겼다 내 남편. 그러게요. 이렇게 잘생긴 남편을 너무 방치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흰머리가 이렇게, 예. 많으시면 아무래도, 예. 좀, 보이는 나이로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염색이 참 중요합니다. 눈썹까지 하신 거예요? 눈썹 염색은 안 해봤는데. 눈썹 까맣게 염색하면 젊어지나? 이렇게 천지윤의 노래입니다. 달무리 연주입니다.

김용우, 이한이 두 분이 함께해 줬습니다. 자진 아리. 성우 방호님께서 왠지 이 노래가 견인 트럭에 앉아있는 제 모습과 잘 어울리네요 라고 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운전하시는데 차에 이제 타이어 펑크가 나서 견인차로 이제 차를 견인하면서 본인은 그 트럭에 앉아서 이제 집으로 가신 모양인데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걸 보니까 예, 과속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뭐 얼마 전에는 자전거도 타시는 것 같았는데 자전거도 요즘 굉장히 다채로운 탈 것을 이용하시네요. 예, 다행입니다. 그만하기를. 8399님 이제는 부모님의 보호자로 사는 게 당연한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제 모습을 느낄 때마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 슬프답니다. 준디 언젠가 저도 잘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미 잘하고 계신 거죠. 부모님의 보호자로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아주 탄탄한 기본기를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부모님 언젠가 부모님의 보호자로 사는 게 당연하다 느끼고 반대로 언젠가 내 자식이 나의 보호자로 살겠지라는 마음은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는 예, 그런 서로의 마음들이 잘 어우러지면 어려울 게 없을 텐데요. 돈디님께서 남편이랑 싸우고 친구 사춘기 딸이랑 싸우고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제가 한 번 더 참을 걸 후회도 살짝 되네요. 아이고 예. 뭐 이미 싸운 걸 어떻게 해요. 아마 남편분도 사춘기 따님도 똑같이 후회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싸운 건 어쩔 수 없지만 사과하는 건 먼저 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충은의 소금 연주곡 란을 위한 노래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고요. 내일 좋은 밤 라이브에 예, 포크 그룹 자전거 탄 풍경이 오랜만에 와주십니다. 송봉주, 김형섭, 강인봉 세 분의 멋진 라이브 저하고 함께 감상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더위가 만만치 않죠. 이미 우리 체온을 뛰어넘어서 에어컨 없이 이 여름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에어컨이 없는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무더위가 오면 어떻게 보냈을까 가끔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한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해서 동빙고나 서빙고에 보관을 해두었고요. 왕실에서 쓸 얼음은 특별히 궁궐 안에 있는 내빙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동빙고의 얼음은 주로 제사 때 쓰였고요. 서빙고의 얼음은 관료나 양반 외에 특별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궁궐 안에 두는 내빙고의 얼음은 지하를 깊이 파고 특별 보관을 한 뒤에 무더위가 찾아왔을 때 열었는데요. 요즘 같은 폭염이 올 때면 왕이 정무를 보는 공간에 커다란 노쇠 그릇에 얼음을 담아두어서 공간을 시원하게 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오늘날의 에어컨과 유사한 장치이겠죠. 조선시대 폭염 시기의 얼음, 신하들에게 얼음을 교환할 수 있는 빙표를 나눠주어서 혜택을 받도록 했고요. 옥중에 갇혀있는 이들에게도 얼음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대인난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연주입니다.

대인난 대인난하니 개 사모하고 야 오경이라. 출문망 출문망하니 청산은 만중이요 녹수는 천회로다. 이윽고 개 짖는 소리에 백마 유야랑이 넌지시 돌아드니 반가운 마음이 무궁탐탐하여 오늘 밤 서로 즐거움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대인난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인난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를 쓰고요. 사람인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죠. 떠나간 사람을 기다리기 어렵다, 참기 어렵다 이런 말로 쓰인 듯하죠. 대인난 대인난하니 개사모하고 야오경이라. 사람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달기 세 번 울어 새벽이 되었네. 출문망 출문망하니 청산은 만중이요 녹수는 천회로다. 문 밖에 나가 바라보니 청산은 겹겹 푸른 물은 굽이굽이. 이윽고 개 짖는 소리에 백마 유야랑이 넌지시 돌아드니 반가운 마음이 무궁탐탐하여 오늘 밤 서로 즐거움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은 없죠.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백마 유야랑이 넌지시 돌아왔습니다. 백마 유야랑이라고 하면 흰 말을 타고 놀러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가 돌아왔음에도 노래 속 주인공은 그를 반가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38도였고요. 오늘도 비슷하다고 하죠. 그런데 경남 양산이 42.5도까지 올라가서 122년 만에 기상관측 역사상 국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유럽이 40도가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날이 더우니까 모든 게 마비되는 듯 쉽지 않은데요. 더위 때문에 예정된 행사가 취소된 곳도 많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 더위 대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면 시원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더위 이야기가 나오면 늘 조선시대 사람들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조선시대 사람들 여름나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한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일이 아주 큰 역사였고요. 그 얼음은 동빙고, 서빙고에 잘 보관을 했고요. 왕실에서 쓸 얼음은 내빙고에 특별히 보관을 했다가 여름에 꺼냈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동빙고, 서빙고는 지금 동네 이름으로 남아있어서 어느 곳에 있는지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빙고는 창덕궁의 요금문 안에 있었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특별한 장치를 해서 얼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여름 무더위 때에 열어서 여러 용도를 썼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얼음 이야기를 하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조선시대 얼음 그 쓰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에는 크게 힘이 드는 일은 자제하고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럴 때 듣기 좋은 화평한 음악 이번에 골랐습니다.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세 곡을 이어서 연주하는 음악 천년만세 준비했는데요. 시원하게 피리와 가야금 두 대 악기 연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 이렇게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이었죠. 아명으로 천년 만세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혜성님 오늘도 부지런히 출석해 주셨고요. 봄봄님께서 날씨가 많이 덥지만 시원한 음악을 들으니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산책길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지초실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도로 노면 온도 열 화상 사진 보내주셨어요. 어제 오전 11시 군포 도로 노면 온도 열 화상 사진입니다. 60도입니다. 오후 2시쯤은 70여 도 되겠지요. 저녁에 목, 얼굴, 코, 구멍 가렵네요. 뜨거운 열기예요. 그래도 대추는 연걸어 갑니다. 불볕에도요. 국악산책 애청자 여러분, 폭염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진을 보니까 실감이 나는데요. 도로 노면이 60도에서 70도까지 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제가 얼마나 더웠는지 여실하네요. 저도 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차를 두고 나갔다 왔거든요. 어우, 저 미칠 뻔했어요. 표현이 좀 심하죠? 정말 더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더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진회상의 첫곡 상령산 준비했습니다. 이 상령산을 연주할 때의 첫 시작 부분은 거문고 독주로 하는데요. 거문고 독주 부분이 특별히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독주에 이어서 나머지 악기들, 가야금, 대금, 해금, 피리, 단소, 양금, 이런 악기가 합류하면서 줄풍류 합주의 묘미를 더해주는데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고 급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20박 한 장단이라는 긴 사이클을 이루는 그런 느린 속도에 몸을 맡기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 아니시라면 지그시 눈을 감고 귀의 흐름을 느끼면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겠죠. 가진회상의 첫곡 상령산 들려드립니다. 정로학회의 연주입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맥박의 횟수가 더욱 안정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진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습니다. 정로와 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오프닝 때에 동빙고 서빙고 말씀드렸는데요. 동빙고에서 한강 얼음을 보관할 만큼 옛날 한강은 얼음이 두껍게 얼었는데 요즘은 한강이 잘 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지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뜨거워져서 그런 거겠죠. 기상 관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최근 연평균 기온이 상승했고요. 최근에 30년 대비 최고 최저 기온도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열대 기후 경계가 더 위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21세기 후반 무렵이 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 지역까지 이 아열대 기후 지역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한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과잉의 시대에 이 지구 온도도 그런

과잉의 시대로 진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944님께서 악기마다 다른 여유와 호흡으로 연주하니 더욱 느린 정감을 일으키네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고요. 또 마들제님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란 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21kg입니다. 더워서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건강합시다. 더워서 물을 많이 먹어서 영혼도 무거워졌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요즘 정말 어찌할 수가 없죠. 그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몸무게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물로 늘어난 몸무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의 음악 골랐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도 넉넉한 속도를 즐길 수 있는 곡이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느린 속도의 음악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게다가 한여름이지만 온도 적당한 봄 풍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곡,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강권순의 노래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려드립니다.

거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녹색의 버들 노란빛의 꾀꼬리가 있는 풍경만으로도 봄의 서정이 물씬 전해지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합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1007님 언제나 반갑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노래 부르기와 관련된 글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 노래를 부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저 듣기만 하는 편인가요? 물론 노래를 듣는 것이 듣지 않는 편보다 훨씬 좋고요.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르기까지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혼자 부르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 부른다면 더욱더 좋다 하는 이야기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됐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리스토프 로이더라는 작곡가가 쓴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라는 책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 쓴 글이고 그들의 환경에 맞는 이야기를 써서 분위기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를 때 신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내용은 동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또 무엇보다 쉽고 재밌게 써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아도 좋을 듯 해서 오늘 그 중에서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라는 제목의 글 부제가 외로운 영혼에게 좋다라고 쓴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다. 오늘 당신은 노래를 불렀나? 아니라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르자.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우리는 기뻐서 노래하고 슬퍼서 노래하고 아무 일 없어도 그냥 노래한다. 교회에서 행사장에서 샤워하며 사랑을 고백할 때 아기를 재우기 위해 노래한다.

과학을 사랑하는 진화론자는 어쩌면 회의적으로 물으리라. 노래를 부르면 뭐가 좋은데? 노래의 장점은 아주 많다. 우선 사람들을 많이 사귄다. 원하든 원치 않든 외로울 시간이 없다. 최근 들어 무언가가 달라졌다. 남녀노소 사람들이 모여 노래한다. 독일만 하더라도 18만 개 성가대에서 500만 명 이상이 노래한다.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그 어떤 심리치료도 즐거운 합창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 함께 노래하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하고 콘서트를 즐기고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서로를 알아나간다. 노래는 사람들을 결속시킨다. 둘째,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 뮤지션이라면 음악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잘 안다. 몇 년 전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한 연구 결과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노래할 때 세심하게 조절되는 들숨과 날숨이 요가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장에 따르면 노래는 신체 대부분의 근육 움직임을 동기화하기 때문에 합창단 활동은 심장 근육에도 좋다. 이런 연구 발표를 만날 때마다 나는 궁금하다. 이런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피실험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을까? 나는 노래가 요가와 같은 효력을 낸다고 발표한 스웨덴의 이 연구를 조사해 보았다. 놀라지 마시라. 이 실험은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5명이 80억 명을 대표한다고? 위대한 통계를 위해 건배. 젊은 피험자들은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허밍하고 느린 기도문을 읊어야 했다. 그때 과학자들이 심장박동을 측정했고 노래 박자가 심장박동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아무도 조깅 때 발라드를 듣지 않는 것이다. 빠른 음악, 빠른 심장박동, 느린 음악, 느린 심장박동. 굳이 실험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리라. 연구팀은 또한 맥박이 집단으로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결론, 길고 느린 노래는 요가 호흡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합창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오래전에 잘 알려졌으므로 이 연구의 진짜 목적은 노래를 어떻게 재활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아마도 언젠가는 심장 전문의가 합창을 처방할 날이 오고 우리는 노래로 심장 질환을 치료할 것이다. 피실험자 15명이 치료법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때까지는 처방전 없이 그냥 노래하자. 노래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산다. 화이팅!

경기민요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전숙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합창으로 여럿이 다 같이 부르면 행복감이 두 배로 늘어나겠죠.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책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라는 제목의 글 부제로 외로운 영혼에게 좋다라는 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어느 과학 저널에 게재가 돼서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그 논문을 읽고 쓴 글인데요.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젊은 피험자들이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허밍하고 느린 기도문을 읊기도 하는 그런 느린 음악도 노래하도록 하면서 함께 심장 박동을 측정했고요. 노래 박자가 심장 박동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빠른 음악은 빠른 심장 박동, 느린 음악은 느린 심장 박동, 또 길고 느린 노래는 요가 호흡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그런 결론을 냈다고 하죠. 이런 결론을 본다면 우리 가곡 중에 가장 느린 이수대엽과 같은 노래는 요가 호흡을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죠. 빠른 음악은 빠른 대로 또 다 같이 합창을 한다면 맥박이 집단으로 동기화되는 그런 현상 실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래를 자주 부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부들말님께서 송지호님이 들려주시는 여창 남창 가곡이 아침 요가에 효과를 주는군요. 박자가 느린 가곡들을 자주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글동무님께서 잠깐 이게 화면 가렸는데요. 글동무님께서 국악방송 듣기 시작하면서 타령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국악 노래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셨습니다. 네. 좋겠네요. 국악 노래방. 이어서 불교 음악 한 곡 준비했는데요. 도량을 정화하기 위해 하는 염불, 천수바라입니다. 천수바라는 바라춤인 천수바라무를 출 때 부릅니다. 바라무는 양손에 바라를 들고 추는 춤인데요. 이때 천수경 가운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부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이 좀 이런 더위에도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부른다 하는 그런 그 듣겠다는 소개해드렸죠. 제가 산스크리트어는 잘 몰라서 발음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부분의 사설 나모라 다나 다라야야 나막 아려 바로기제 세바라야

연주가 참 매력적이죠. 연불 소리와 호적 소리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요. 서로 무심한 듯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때 발아춤을 함께 추기도 합니다. 천수경 가운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부르는 음악 천수발아 들으셨는데요. 상진 스님의 징과 연불, 위재영의 태평소, 상진 스님의 태징, 효원 스님의 목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어젯밤에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으면서 잠을 잤어요. 오늘 밤에는 시원한 국악을 들으며 자려고요. 뭐가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저는 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하고 아주 대조되는 음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을 검은고 독주로 들어보시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아마도 알파파가 활성화되어서 수면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듣겠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는 김창조, 한성기, 최옥삼의 계보를 지닌 음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락은 제자 함동정월이 보유하고 있다가 명고 김명환과 함께 정리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함동정월은 스승의 가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 가락을 제대로 구현했다 하는 구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듣겠습니다. 김영섭의 가야금, 김정섭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섭의 가야금, 김정섭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진몰이 장단에 아주 섬세한 표현들이 집중돼 있었죠. 가랑비 오는 가락, 말 뛰는 가락, 말이 흩어져 돌아가는 가락, 이런 여러 가락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그런 표현도 최옥삼류 가금산조 자진몰이의 특징이자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남도민요 흥타령 듣겠습니다.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꿈 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꾸미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는 꿈 꿈은 꾸어서 무엇을 할 거나 아이고 대이고 허허 성화가 났네 해. 참 삶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노랫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소리와 아쟁이 마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듯 펼쳐나가는 연주 들을 수 있습니다. 남도 흥타령 듣겠습니다. 윤진철의 소리, 서정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느린 중머리 장단이지만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중정한 속도로 부르는 남도 흥타령. 이 소리와 아쟁의 어울림이 참 좋았죠. 이 노랫말로 보면 약간의 감정 과잉이 있지만 속도는 오히려 자제하면서 불러서 특별한 묘미가 있는 곡이죠.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 서정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 흥타령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태평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태평무는 일제강점기 때에 서울 경기 지역의 예인들에 의해서 집대성이 된 춤입니다. 김인호와 한성준 계열의 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왕과 왕비, 문무백관의 배역을 정해서 격조 있는 춤 동작으로 추는 춤입니다. 춤을 통해 액을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음악적으로는 경기 무학의 다양한 타악 장단이 일품이고요. 춤을 함께 보신다면 그 장단에 맞추는 발디딤새가 볼만합니다. 태평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경기도 단굿의 다양한 장단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죠. 태평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끝부분을 시나위로 마무리했네요.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가야금 병창 녹음방초 듣겠습니다.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 김동준의 장구장단입니다.

장장한 숲속은 백효를 차지하고야 때때마다 성역 앞에 사냥찬

퍽다우따그락 뚝다우턱 저거 배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잡고 크고 싫어지게 매우고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 녹음방초, 김동준의 장구장단으로 들으셨습니다. 3453님께서 벌써 끝날 시간이라 아쉽지만 이런 일상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조선시대에 얼음을 보관하던 동빙고, 서빙고, 내빙고 이야기 해드렸고요. 또 음악으로 좀 시원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상령산이나 이수대업 같은 여유 있는 속도의 음악도 들려드렸습니다. 속도가 느린 음악을 들으면 마치 인견과 같이 시원한 소재로 품이 넓게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듯 시원해져서 오늘 느린 속도 음악들도 함께 나눠보셨고요. 가야금의 청망한 가락도 시원했죠. 당분간 날이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 면역이 되면 좀 나아지긴 하겠죠.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엽입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 여러분 무덥지만 그래도 시원한 시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대나리 못짐 윤유리 집행일을 우와 톡톡 짚고 헛걸어서 올라오며 시절 노래를 부르나

오늘 어이 거리 오늘은 가대 어디가 자이며 내일은 가대 자지 자룡 타고 월가금 헛둔 청총마루가 가지고 쓰면 즉시 한양을 가려운 마는 조고마은 윤례탈이로 몇 번 자고 그랬 말이냐 불쌍 토래

좋아 순정을 아니 든다 후 월삼동 주호석 중아 양의 경각이 뛰어든니 삼재앙 동기 몽룡씨 카도지만은 여

아니, 아이는 올라가고 의사 또 내려오다 그놈을 지내놓고 가만히 서서 생각해보니 방자가 틀림없거나 내가 저놈을 불러 물어볼 수밖에 없군. 아나, 얘야, 저기 가는 아이야. 저놈이 힐끗 돌아보며 대답도 않고 서 있거늘. 이 자식, 어른이 부르면 쏙 오는 것이 도리 옳지. 가만히 서서 보기는 이놈. 방자란 놈은 어긋나기로 남은 쏘 유명한 놈인데 의사또를 바라보니 하도 헐기차려 제 마음에 가소롭던 것이었다. 의사또 턱 밑에 바싹 들어서며 바쁘게 길 가는 사람 왜 부르요? 이 자식, 너 어디 사느냐? 나 살기는 다 죽고 나 혼자 산데 사요. 이 자식, 혼자 사는 데가 있단 말이냐? 아, 나만 산 게 혼자 산 데 아니오? 아, 이 자식이 남원을 남한이라고 하는구나. 그래, 맞았어. 맞아, 당신 죽도 않고 귀신 먼저 됐소, 우려. 이라, 이놈. 그래, 너 어디 가느냐? 양반 독차전디 가요? 한양 간단 말이로구나. 아따, 당신 소강질 뒷문에 움막 짓고 살았소? 오, 그놈 괘씸한 놈이로고. 그래, 한양에 누구를 찾아가는고? 나 한양 묵은댁에 가요. 묵은댁이라? 집시락 두터운데도 아닐 끼고. 오호, 너 구간댁 간단 말이로구나. 웠다매, 당신 귀신이 아니라 귀신 잡아먹고 도깨비 똥 싸겄수예. 얘라, 이 자식. 구간댁이는 어찌 허여가느냐? 아, 왜 그렇게 물어쌌소?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다. 그럼 내가 바쁜 게 얼른 일러주지라오. 우리 골 남은 옥중 춘향 편지 갖고 구간댁 이몽룡 씨를 찾아갑네다. 예, 처음에 무례한 말이다마는 그 편지 잠깐 보여줄 수 없니? 어떠, 이놈의 어른 좀 봐. 아, 염치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생김생김은 점잖게 생겨갖고. 여보시오, 나 뭐 규중 편지 사연을 무슨 말을 쓴지 알고 함부로 보잔단 말이오? 이놈의 어른아, 이 자식, 네가 무식한 말이로다. 옛 문장이 이르기를 후공총총 설보진 하야 행인님 말 우개봉이라 하였으니 잠깐 보고 다시 봉헌들 허물되겠니? 문자 하나 모르는 놈이 그 문자를 아는 척 하느라고. 아따, 그 체린 조격보담은 문자 속은 바로 거들어 그랬네, 그려. 편지 줄 일은 아니오마는 당신 문자 쓰는 것이 하도 심통해서 주는 것이니 얼른 보고 주시오. 오냐? 의사 또 편지 받았대요, 보니. 춘향 글씨 분명구나. 편지 사연 하였으되 표로광음이 우금삼재 적서가 단주라야 약수삼철리에 청주가 끊어지고 북해말리에 홍아

밤에 북천을 바라보니 망하니 옥천이오 군산이 원격하니 심장이 구열이라 이화에 두견 울고 원동에 밤비 올지 정마의 기홀로 왔냐 상사일중이 지왕 절로라도 차가는 난절이라 무심한 호중무원 철지에 오락가락 정불지어의 기호 피불야승이라 오급장단으로 화조월숙을 보내더니 신관사또 도염후와 수청들 아홉기로 저사모피가 없다가 처복하나 흉을 당하여 모진 목숨

여기 언니야, 웬일이야?

0: 일이야. 수주림 무삼진고 진당군 소절 혼디에 그게 무삼체가 되어 암자 형장이 웬일이냐 이곳이 못도다 내 탓이로구나. 방자가 수년을 모시던 저 도련님을 모를 리가 있으리오. 장을 하는 사람은 잠시 재담이었다. 방자가 곁에서 의사또 우는 모습을 이리저리 보더니
1: 아이고요, 우리 서방님 아니시오? 아이고 서방님, 아이고 서방님.
0: 소인 방자 농부나니요 자, 구원, 우란, 하.

0: 당자야,의지를 알아. 당자야, 우지 마라. 이놈을 당장 산문 출도를 하여 봉고를 하리라. 방자란 놈은 눈치가 비상한데다 관물을 많이 먹은 놈이라 이 말을 듣더니 어찌 좋던지 저도 말을 함부로 하겠다. 소인이 사또니 보호역줄이 되오면 남은 출도시 방망이로 대강생일을 깨뜨려버리죠. 이놈아, 내가 의사만 허였으면 그리 허겄다 그런 말이다. 서방님, 그런데도 아옵고 저런데도 아옵네다. 소인을 속이시지 마옵소서. 의사 또 방자 듣는데 실수를 하셨는지라. 예, 방자야.
1: 예?
0: 이 서간을 가지고 운봉관가에 들어가면 주시는 게 있을 테니 잘 간수했다. 남은 광한루에서 만나자. 그럼 서방님 부대 안녕히 행차하소서. 방자와 작별을 하고 의사 또 춘향 생각에 더욱 걸음을 재촉하여 내려가실지 때마침 5, 6월 이종시라 농부들이 모를 섬이며 풍장을 치고 농부가를 허던 것이었다. 두리둥둥둥둥 두리둥둥둥둥.

상사요.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네 말을 들어와 농부님 말을요. 하면 우리 농부가 세절이로구나.

어디요? 돋는 달 드는 해를

용. 일이 한참 먹이더니만은 해가 슬프시 넘어가니 자진 농부가로 넘어가던 것이었다. 두리둥 둥둥둥 꽤갱.

상사들 어구구구로 상사들여 룰룰 상사들 돌아

상상이 우린다면은 사판이요 어찌 허여 사판인가 우리 원론님은 둘이판요 거부장자는 뺏기는 판 육방관 속에 먹을

롤롤 상사리 여본 손동부님 말 들어 와도 말 들어

그때 여사또님은 농부들 틈에 껴서 점심 얻어 자시면서 대강 탐문을 하신 후에 이곳은 어딘고 허니 박석고개였다. 박석!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보듯 옛산이고 물도 보듯 물이다만

어디 어디고 노냐? 방아를 우야 저리 도냐? 오자 교도 무사던가? 객사 정치왕유 색신은 나구를 메고 두든 뒤요.

들어. 오빠들 뭐 가느니 못 가느니 이별 헛드는 곳이로구나. 사는 사 종상 소리 손이 서리 역주원을 무난 커날 명일사 거행을 분부하시고.

가져갈지 일락소산 황후대야 집집마다 밥집 노랑 저녁

통편에 손난반송 귀눈보봉구냐저리오 연목가운데 석가산도 무르리고 강심

면에 두른 나문 칸칸이 무너지고 행랑은 쓰러져서 몸체는 이그러졌네. 문호에 붙이고 범벽

0: 되는구나. 그 날에 청삽살이 공광지였고 나서거나 아싸 또 이루온 발을 쌈 이게 여지지 마라 주인과 같은 손이로다 무엇을 하노 방황하며 미리 생각 처리 생각
1: 그 안을 가만히 살펴보시니

누누니 들이구나 그곳을 가만히 들어보시난디 그때여 주냥 무치는 저 놓고 두 손 한

서거. 임자생 송춘영은 낭우러를 하여 소녀가 흑을 헌다. 영재 경가이 트였으니 효자 중생 내리어 붙어를 하나.

이건 옥중 전향 살려갔어. 당당아 탄상을 가르라.

부사또님이 밖에서 이 모양을 보시더니 내가 선영덕으로 의사된 줄 알았더니 이곳에 와보니 우리 장모의 정성덕이 반 이상이로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나를 그냥 위어 뜯어버릴 테니 내가 잠시 속여서 여러 사람이 찾는 듯이 한번 불러볼 수밖에. 여봐라, 아니 암도 없느냐 이러느라. 춘향모 필다 깜짝 놀래. 향단아, 천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희 아씨가 죽게 된 게 성주조상이 모두 팔동했는갑다. 어디서 이렇게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향단이가 아이고 마님 밖에서 누가 찾아요. 아이고 내다 봐라. 그 누구를 찾으시오? 너가 마나님을 잠깐 보러 왔으니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나님, 밖에 어떤 꼭 거린 같은 사람이 마나님을 꼭 뵙자고 합니다. 아이고, 이 정황 없는 나를 누가 와서 보자고 한단 말이냐. 없다고 따 보내라. 향단이 나와, 저 우리 마나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신디라오? 그 딸 것까지야 뭐 있느냐. 내가 여기서 저 그 비는 소리 다 듣고 봤다. 너 마나님이 안 계시다고 거들랑은 아까 그 삼청동 이몽룡이 잘 되라고 빌든 그분만 나오시면 된다. 양단이 들어와. 마나님, 아 여기서 비는 거 다 듣고 배겠으라오? 좀 내다 보시지요. 그 어떤 사람이 늙은 나를 성가시게 이렇게 오느라 가느라 야단이다냐. 준양 모친이 떠들고 한번 나오는디. 준양 모친이 나온다. 준양 어머니가 나오는디. 백수 면보리 밥불이 뒤에 가다 아르가 털이 늘어리고 부라진 허리 손 들어온 꾸르거리고 나오더니

죽어버린 남원 사세 발면 중어 내 딸을 소문 못 들었나 대신 소불길 하야 문화음 동녀 딸한다 금호같이 길드네

친이 말 듣고 이가 라니 운우 이가요 성한 성규 많은 이가 운우 이건 유를 알 수 있나 이 사람아 말을 듣소 70당년 늙은 전이 우람 동여대 딸을 주냥 옥중에다가 두어두어 옥수바라지를 하느라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니 정신 해갖고 눈이 어두워 그저 모든 사람 정벽에 나를 모르었네 사뚜지론 말 평생 우경자라지 잔네 파르비가 우래요 세거인 또백여 백발이 환여지였으니 차례지를 모두 말하닐세 나를 모르나 장보자그리가 망령이여 춘향 모친님 말 듣더니 아니 우셨죠 장모라니 예 장모라니 웬 말이여 남본듬 내 구입장이돌 아니 꽃군동록들아 저녁아기가 유행성 그대로라니요

때리시었나요? 인사 한마디는 전혀 없고 내 집 본전을 다지면서 싱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장모라면 환장을 줄 알고 이 가람은 이 갈린다 늦게 실대어 서가서 어서 또 이루었만 장모가 진정 모르다고 언제 그저 성명을 일러준세 서울 삼창봉산원 춘향 당군 이몽룡 그래도 내가 날 몰라 춘향 모친이 말 듣더니 허간이 벙벙 하고 흉중에 답답 두 눈이 캄캄 한참 말을 못하더니 말은 오사또를 뚜뚜루인비 팔아 보더니 자네가 참으로 목류이야 아이고

군안된 사우 바나레사 뚫어준다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우제 타키봉 던지 구름 속 쌓여 왔나 서울에서대한 던지 바람결을 날려왔나 분소는 반사 태기를 얻으니 우리 깊어서 이제 온가

중운가 야수어 타구일 어떤 이들을 갔다가 이제 온가 들어왔세 이 사람아 유재비라고 아니 들어오고 문박 그 쓰고 주지 마는가 들어가세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와세 방으로 들어가 좌정한 후에 향단이 절을 하며 소녀 향단이 무난이요 왔다 향단아 이제 너야 쓰는 살았다 컸는 방에 점화하고 고두쇠 불러 관에 가서 고기 사오라 하고 너는 닭 잡어 찬수장만에 어서 진지 지어라 그리고 야야 향단아 우선 급한 것이 촛불이다 촛불 좀 가져오너라 촛불은 뭐 다른 일이 급피하다닌가 아이고 우리 사위의 얼굴 좀 봐야 할 것인디 눈이 침침해서 보여야지 아 이 사람아 내일 아침에 보아도 실큰 볼 텐데 무엇이 그리 급한가 어따 이 사위 양반아 대장부 마음이라 마음이 놓고요 그러지만은 나는 밤이라 낮이나 기다리고 바래던 우리 사우 얼굴 예전 얼굴이 그대로 있나어서 좀 보세 향단이 촛불을 가져오니 춘향어무 받아들고 의사또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린 중에는 대방거린이 되어왔거날 춘향무 간담이 서늘허여 의사또를 물그로 팔아 보더니 털었던 촛불을 내던지고 잘 뛰었구나 잘 뛰었는데 여거를 여거 죽은 형신 새가 자를 뛰었네 책방 속을 읽을 때는

하루나 술마 설마 하여 떠지 설마가 사랑을 추기

성기증에 일어났어. 오면은 우르르르르르르르 더구나 간단히 칠성난 무화로 몰똥을 두노와 반짝 뜨르서 부두지며 백일종성을 드린다면 아니 된다는 게 없다더니 일년이 다가도록 밤낮 죽수 피라더니 그린데 왔네 그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전부 여가 구여가지고 왜 여기 왔나? 내 정성이 부족어요. 저거제 연이 돼야 한든가 한언짐이 노처에

0: 나 이제는 잘 되라고 빌어볼 때도 없이 되니 죽었구나 죽었구나 내 딸 준향이는 영주건데 나 다 잘 꼭 조지한다며 가슴을 콩콩 두드리고 머리도 즉 꼭 부딪히며 저 황여추 쓸성팔과 남치구소지를 거두어 진다.
1: 의사또는 시치미를 뚝 띄고 우는 춘향모만 더 답답하게 꾸미고 있겠다. 장모, 날로 보아서 그만 참소 참아. 그런데 참 장모가 말하니 말이지 내 얼굴 많이 변했지? 춘향에게 장가 올 때만 해도 얼굴이 좋았지. 얼굴뿐 아니라 형세로 말하더라도 서울서 둘째가라면 설기 알던 형세인데 아, 그 돈이 나발소리 들은 돈이라 그런지 허망하게 나가대 그려. 아, 집안이 망하고 보니 내 꼴도 이렇게 되대 그려. 할 수 있나? 아버님께서는 일가댁 사랑해가 학장 지르시고 어머님은 외가로 가시고 나는 친구 사랑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내다가 풍편에 듣자 하니 춘향이가 본관 수청을 들어 잘 되었다기에 돈백이나 얻었을까 하고 왔더니 아, 춘향이는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되었으니 내일인 당펠세. 춘향모 기가 막혀. 울화나는 정도로 해서는 당장 내쫓겼으나 그럴 수도 없고 살살 말로 따서 쫓을 작정이었다. 이 서방 말을 들으니 가히 없소만은 내 신세를 생각이면 더 기가 막히오. 어느 아들이 있어 딸이 또 있어 춘향 하나 믿고 산 뒤 지가 저렇게 죽게 되니 낸들 무슨 재미로 세간 두겠소. 이 집도 벌써 팔아먹고 춘향 미음 양식거리도 없으니 아, 이 서방은 구간사또 차제니 저녁은 물론 잡쌌을 테지만 우선 주무실 데가 없소. 풀 뗄래야 난기도 없고 향

들으시면 옥조작이 흐를 것이니 너 먹으려 갈세마오.

가르치면서 아이고 알겠지 무슨 얘가 저지 저강이 그건지리오 선방님 정대하신 처분 알겠어 착한 마음 어찌 복을 못 받는고 하라 임노부심무요설 표주실 줄을 모르시나 지근헌 울음소리의 허사 또 무이기대요 뭐냐 향단아 우리 마라

지기허나 서방님도 저 지경이 되었으니 내 딸 춘향은 영 죽었지. 죽어도 원혼이나 안 되게 가서 얼굴이나 보여주어. 글쎄 일이 된 줄 알았으면 내가 공연히 왔거든. 그러나 저는 날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다 아니 가볼 수 있나? 가세. 바로나 치거든 갑시다. 오, 바로를 쳐야 가나?

지혜는 못하래. 직접동방 잘래도야 바람을 끼게 막연구구나. 잘래도 잡기가 뻔해졌으니 건너가는 길이 막연구구나.

걱정이야. 뭔가 아빠하고 부모야 진다면 소경이라도 그대야 질 거냐. 얼쩡얼쩡 같이 와 잡아줬네. 아니 너무 지는 못하리라.

정들아 이별 너가 다 정하면 이별이라고 다스려서 이별 다가졌지 건 맹세를 뜻은 같지도 믿었더니

얼마나 그러한 영웅들아 죽어도 사정이 되겠거나 나는 저런 같은 구원 인생 아짝 한번 죽어지면 다시 허기가 어려워 내가 뒤에 그다음이 내가 보면 위에 만큼을 이전할 거냐 얼씨구 징화 자존해 안 이루어지 못하니 아휴.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71살의 일본 어르신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 앉아서 수업 내용을 꼼꼼히 받아 적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하루 4시간 도서관에 남아 복습을 한다는데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은요, 오랜 세월 경찰로 일하다가 퇴직했고 큰 병도 앓았다고 합니다. 우리 삶이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왔다고 말하는데요. 무더운 8월의 아침입니다. 그렇지만 새로 배우고 시작하려는 마음은 언제나 참 싱그럽다.

으깨집니다.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다시 펼치는 일, 낯선 말 한마디 따라 해보는 일, 미뤄둔 취미를 꺼내보는 일까지 그 작은 한 걸음 안에 여전히 도전의 불씨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도전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거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창부타령 해금 독주입니다. 해금 연주의 김영재입니다.

창부 타령 해금 독주 들으셨습니다. 해금 연주의 김영재였습니다. 오늘은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71살에 한국어를 배우러 온 일본 어르신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뭐 공부라는 것이 꼭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일만은 아니죠. 내가 아직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남아있다. 그걸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괜히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 때도 많은데요. 막상 도전해보면 생각보다 큰일이 아닐 때가 꽤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하나 익히고 또 버튼도 한 번 더 눌러보고 그런 작은 배움들이 우리의 하루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유 이 나이에 뭘 이런 말 대신에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작은 시작, 작은 도전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결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그리고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짚어보는 건강 더하기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 들려드립니다. 풍경 소리 함께 하시고요. 수요일에 만나는 정경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벼루조 타령 들려드리죠. 연주의 국립국악원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을 기록하고 풍성한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기획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인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이 새음원 시리즈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음악들을 꺼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4 새음원 시리즈 이종미의 검은고 풍류 앨범 가운데서 신쾌동류 짧은 산조를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는 검은고 명인 신쾌동 선생이 완성했는데요. 신쾌동 명인은 스승 백낙준으로부터 검은고 산조를 사사하고 오늘날 검은고 산조의 틀을 이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은고를 연주하며 노래까지 함께하는 검은고 병창을 처음 체계화한 예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의 매력은 호쾌하면서도 단단한 선율에 있습니다. 가야금 산조가 화사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검은고 산조는 수수하면서도 웅장한 울림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깊고 묵직하게 채워줍니다. 오늘 연주를 맡은 이종민은 국악관현악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풍부한 연주 경험을 쌓았고 연주 활동과 함께 연구와 강의까지 이어오며 실기와 이론을 두루 갖춘 검은고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서는 신쾌동류 산조의 깊이를 담백하면서도 힘있는 연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장구반주의 박문규와 함께 주고받는 호흡도 이 곡의 또 다른 감상 포인트입니다. 검은고의 이종미, 장구의 박문규입니다.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 16분여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이종미의 검은 고, 박문규의 장단으로 신쾌동류 짧은 산조,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신쾌동 명인이 다듬고 오늘의 연주자들이 이어가는 이 소중한 가락이 앞으로도 오랫도록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부산 기장 599 중 고3 연불입니다. 소리의 김동원, 장구와 뒷소리의 김진환, 징의 김동렬입니다.

부산 기장 599 중 고3 연불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동원, 장구와 뒷소리의 김진환, 징의 김동렬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아프게 되면 곁에서 돌보는 이들의 일상에도 크나큰 변화가 생기죠.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걱정과 긴장을 오랫동안 안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대만의 국가의료기관에서 대만 기혼자 95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의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보다 치매 위험이 약 70%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확인됐는데요. 연구진은 부부가 오랜 시간 비슷한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함께 공유하는 점, 그리고 돌봄 과정에서 생기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를 정성껏 돌보느라 정작 돌보는 분 자신의 잠과 식사, 또 운동과 진료가 자꾸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치매 돌봄은 한 사람이 혼자서 견뎌야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호자분들도 자신의 건강을 살피는 시간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먼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진다면 가족과 돌봄 시간을 나누거나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식사를 거르지 않으셔야 하고요.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며 걷는 시간도 몸과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울하고 의욕이 없다거나 기억력이 예전과 다르게

0: 느껴진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사랑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무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잠시 쉬는 것이 미안한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점, 보호자의 건강도 함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 본인이 건강을 지켜야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성독 명심보감 개선편과 효행편 듣겠습니다. 성독의 소사형입니다.
1: 명심보감 개선편

우리 사손지게 연이라 경행도계왈은의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상봉

천청은 양내하고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니라. 익지서에 운 약관이 양만이면 천피

일어나 전필 죽지니라.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니 천마잉이 호이호이하여 소이불륜예라. 자왈 핵제 어천이면 부소도야니라. 순

여인이 오늘 부생공자마이 이내라 경행노개왈 화불가 행면이요 복불가 재구내라 시대 풍성 등왕가이기요 운태내갱 전복비니라 열자왈 치롱고와도 가호부요 지혜청명도 각수이비니라 연월일시해제정하니 살래유명 부류이니라 효행편이라 시월부의 생아 하시고 모의 구가하시니 애애 부모요 생아구로 샀다 욕복 심은인데 호천망극이로다 사왈효자지사지야에 거즉치기 경하고 양즉치기나 가고 병즉치기 우하고 상즉치기 애하고 재즉치기 어미니라 차왈 부모제으시든 불원유하이며 유필유반이니라 자왈부 명소어시든 유이불락하고 식재구즉 도지니라 태공이왈 효어지니면 자여효지하나니 신의부려이면

0: 가나니 불신이 얻은 당간 첨두수하라 점점 적적 불찰이니라.
1: 성독 명심보감 개선편 효행편이었습니다. 성독의 소사형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경기 휘모리 잡가 장기타령입니다. 소리의 박상옥입니다.

1부 마무리곡 경기 휘몰이 잡가 장기 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박상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한강으로 가보겠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강바람 맞으며 쉬어갈 수 있는 곳, 서울 시민들에게는 한강이 그런 피서지인데요. 지금 한강에서는 2026 한강 페스티벌 여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가깝고도 확실한 피서지, 시원시원 한강입니다. 지난 8월 1일 시작됐고요. 오는 8월 16일까지 9개 한강공원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8월 5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8일에는 망원 한강공원 일대에서 한강 무박 2일, 밤샘 한강 온이 열립니다. 이 행사에서는 여름밤 한강에서 드라마를 함께 보고 새벽에는 공포 영화도 상영되는데요. 한강 라면 같은 야식과 만화책, 보드게임도 마련돼서 색다른 밤나들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토요일 저녁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 무소음 DJ 파티도 열립니다. 무선 헤드셋을 쓰고 한강의 밤공기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뚝섬과 광나루,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저녁 강바람을 맞으며 영화를 보는 한강 다리 및 영화관도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잠실 한강공원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줄타기 공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즐기고 즐기는 한강 무소음 요가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마다 장소와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한강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제 사막장 들려드립니다.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로 들으신 축제 사막장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대석 작곡의 수리제 들려드립니다. 강원도 홍천강가에 자리한 버새집 수리제와 그곳의 풍경을 담은 작품으로 1악장 정경, 2악장 흥취, 3악장 다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2층 초가집과 방넝쿨,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와 강가의 나룻배, 차를 마시고 그림을 그리며 자연과 벗하는 친구의 모습을 검은고 가락으로 담아냈습니다. 정대석의 검은고와 김정수의 장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정대석의 검은 고와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수리제였습니다. 이번 곡은 인당수 뱃노래인데요. 이 곡 전해드리고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인당수 뱃노래 소리의 박예리, 이영태, 허종열 외 여러분입니다.

년어 포박소남 다니다가 오늘날 김당수 인제수를 드리오니 도계신 아들

보름 차고 건 곳이 포화동이야.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그 옛날 여름날에는요, 장맛비가 한바탕 지나가고 개울물이 제법 불어나면 동네 아이들의 마음도 들썩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지를 걷어올리고 우통을 훌렁 벗으며 냇가로 뛰어들었죠. 수영복이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첨벙첨벙 물을 끼얹고 누가 더 오래 자

암수 하나를 겨루다 보면 해가 지는 줄도 몰랐죠. 요즘은 물놀이 한번 가려면 챙겨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수영복 기본이고요. 수영모와 물안경, 아쿠아 슈즈. 물놀이를 가는 건지 이삿짐을 꾸리는 건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물놀이 할 때 따로 준비할 것이 없었죠. 덥다. 야, 가자. 이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옷은 개울가 넓적한 돌 위에 차곡차곡 벗어놓았고 아이들은 대부분 알몸으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다 그러고 놀았으니까 뭐 민망할 것도 없었죠. 다만 동네 누나들이 빨래하러 개울가에 나타나면 물속에서 목만 내놓고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누나들이 빨래를 마치고 갈 때까지 바위 뒤에 숨어있는 아이도 있었고요. 또 남자 어른들은 삼베로 만든 잠방이나 무명으로 만든 짧은 속옷 차림으로 물에 들어가곤 했었죠. 삼베 옷은 질기고 물에 젖어도 비교적 빨리 말랐지만 감촉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깔깔하고 거칠어서 마른 옷으로 입어도 살갗이 따가운데 그 옷을 입고 물속에서 팔다리를 마구 움직이니 허벅지 안쪽이 얼마나 쓸렸겠습니까? 그때 그분들 오늘날의 수영복을 봤다면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볍고 잘 마르는 옷을 왜 우리 때는 왜 없었을까? 왜 안 만들었을까? 너털 웃음이 나오는 추억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넘어가죠. 여름 풀소리 준비했습니다. 연주에 사물놀이 땀띠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여름 풀소리였습니다. 연주의 사물놀이 땀띠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920년대 도시 사람들 사이에 해수욕 문화가 유행하면서 해수욕복이라는 옷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영복은 요즘 수영복보다 훨씬 묵직하고 몸을 많이 가리는 형태였는데요. 사치품에 가까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빠듯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수영복이 본격적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후반 이후였습니다. 대중잡지와 영화에서 새로운 패션을 접하면서 물놀이를 위한 옷에도 관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에는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기 시작하면서 국산 수영복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요. 1980년대에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수영이 대중 스포츠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아시아의 인어 기억하시죠? 최윤희 선수를 보면서 수영을 배우겠다고 나선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실내 수영장도 늘고 새벽 수영과 또 주부 수영 교실이 생기면서 수영복은 해수욕장에 갈 때만 꺼내는 옷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 입는 운동복이 된 겁니다. 그후 2010년대 중반 물놀이 풍경을 크게 바꾼 옷이 등장합니다. 바로 래시가드입니다. 래시가드는 본래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입던 옷인데요. 서핑보드에 피부가 쓸리거나 강한 햇볕에 피부가 상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 가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긴 소매에 래시가드를 입은 모습 쉽게 볼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외국 여행지에서는 긴 래시가드 차림의 가족이 모이면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생겼습니다. 돌 위에 옷을 벗어놓고 해가 저물도록 물장구를 치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야 마지못해 집으로 향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제 흰머리가 늘고 무릎과 허리를 먼저 걱정하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물장구를 치고 싶은 그 시절 아이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는요, 물가에서 잠시 그 아이를 다시 만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바다의 꿈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이정표입니다.

바다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이정표였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수영복의 변천사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도 예전에 우퉁만 벗고서는 개울가에서 동네 친구들이랑 헤엄을 참 많이 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물이 얼마나 깊은 줄도 모르고 참 겁도 없었는데요. 올여름 어디든 물가로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전, 또 안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너영, 나영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김용우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에 함께 했던 솔바람 물소리 마무리 곡 너영 나영이었습니다. 노래의 김용우였습니다. 오늘 순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좀 전에 제가 수영복 얘기 말미에 안전을 당부드렸잖아요. 정말 날씨가 더워서 온열 질환자도 많고 또 사고도 많은 올 여름입니다. 다시 한번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주문 함께 외쳐볼까요?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요즘은 더위 때문에 오가는 골목에 몇 시쯤 그늘이 드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버스 정류장 어디에 나무가 있는지, 건물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길어지는지 저절로 눈에 들어오고요. 횡단보도 앞 전봇대 그늘 한 줄기에도, 간판 아래로 생긴 손바닥만한 그늘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는 그늘 한 줄기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그늘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몸뿐 아니라 뜨거워진 마음도 잠시 식힐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늘 한 자리쯤 내어줘야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캐러밴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저 사막을 지나간다, 덥다, 사랑 찾아 끝없이 간다, 꽤 덥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인데 엄청 공감이 되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곳은 당연히 사막 아닌데 땅이 서늘해질 겨를이 없으니까 뭐 사막이면 이런 기분일까?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늘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전봇대가 만들어내는 그 가느다란 그늘 한 줄기에 사람들이 줄줄 서 있는 것만 봐도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전국이 다 뜨거울 예정인데요. 두 시간 좀 선선한 느낌으로 음악이든 이야기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드세요? 그래서 뭐 더우니까 입맛은 입맛대로 없고 불 앞에서 요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적당한 무언가를 다들 찾아서 드시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름철 별미, 여름철 단골 메뉴 한번 나눠

뭐죠? 여러분들의 여름 밥상 문자로 받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쿵인데요. 이거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와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고니아의 노래와 연주로 배달별곡 듣습니다.

고니아의 배달별곡에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이정구의 노래 열무김치찌개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겨운 내용의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때마침 2358님 저의 여름 메뉴 여름엔 열무김치죠. 딱 사연 도착했네요. 열무김치에 고추장 참기름 넣고 쓱싹쓱싹 비벼 먹으면 한 그릇 뚝딱입니다. 주말에는 열무김치말이 국수로 입맛도 살리고요. 근데 아 저는 늘 입맛이 있다는 것이 점점점. 어유 잘 드시면 좋죠. 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5220님 묵사발이요. 여름 메뉴 묵사발 만한 게 있을까요? 묵은지 송송 썰고 오이 채 썰고 시중에 나와 있는 냉면 육수 살짝 얼려서 함께 먹으면 속이 뻥 뚫립니다. 다른 양념 필요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묵사발 맛있죠. 목에 탁탁탁 넘어가는 그 기분이 아주 매끈한 것이 참 좋아요. 그죠? 3678님 굿모닝입니다. 저의 아침 식사 견과류에 과일 조금 넣고 요거트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 적극 사용하는 요리기구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찜기입니다. 아침에는 계란 찌고 가지나 양배추 쪄먹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 가스레인지 불 안 켜도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찜기, 전기, 찜기. 노래 나갈 때 검색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산 멋쟁이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송소희 두 번째 다리 함께 부르고 연주하는 태평가 듣죠.

송소희 두 번째 다리 함께한 태평가에 이어서 놀플라워의 노래와 연주로 소년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요즘 이렇게 무더운데 뭐 해서 드시는지 여러분의 여름 밥상 문자로 만나고 있습니다. 9814님 맛집에서 콩물을 넉넉하게 사다가 쟁겨놨습니다. 국수 삶아서 콩국수에 먹고요. 그냥 밥 말아 먹어도 좋고 그냥도 한번 마셔봤는데요. 한 끼 해결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영양가가 많으니까요. 와,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콩물 냉장고에 넣어놔도 상할 때 되면 상하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쟁여놓기는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8452님 베란다 텃밭 하는데요. 쌈채소가 풍년입니다. 매일 쌈채소에 밥 조금 쌈장 한 숟갈 올려서 싸먹습니다. 이거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기른 거니까 더 맛있겠죠. 그리고 뭐 농약이나 이런 거 당연히 안 쓰셨을 테고 말이죠. 하나 더 볼까요. 9485님 저는 옥수수랑 감자를 좋아해서 요즘 하루 한 끼는 찐 옥수수 찐 감자로 때웁니다. 반찬 따로 없어도 되니까 이건 나이스죠 라고 하셨습니다. 하하, 요즘 먹는 찐 옥수수 찐 감자가 제일 맛나죠. 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문 소리꾼 이문 씨가요,

기타와 피아노 그리고 가야금이 함께 표현해내는 서정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음악이었습니다. 시오트의 이사비 들려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정선아리랑의 재발견, 정선 함께 들었습니다. 이희문, 김재덕이 함께 했습니다. 자, 강수자님 사연 볼게요. 한디 안녕하세요. 저는 3일간 혼자 일해서 일하면서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휴가 가고 저 혼자 일하거든요. 알죠. 어젠가 그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휴가가 없다고.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유롭게 하다가 외롭게로 끝나지 않도록 창호해드린 햇살에서 아주 들썩들썩한 음악들도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치즈꼬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시 오전 10시겠죠 저희 어머니가 드디어 퇴원합니다. 오빠가 걸린 감기가 어머니께로 옮겨가서 중증화가 됐습니다. 아주 난리가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수치도 안정됐고요. 뭐 덕분에 때문에 그 두 분의 감기를 제가 지금 받았어요. 심한 기관지염 중입니다. 그래도 어제 면접 잘 다녀왔고요.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창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6분 37초 지났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2: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탐미주의 희곡을 한 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 창극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역에는 김준수와 최예림, 헤로데 역에는 유태평양과 이승민이 출연하고요. 정은혜, 서희철, 김도환 등 실력파 소리꾼들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창극 살로메는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에 초대하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작품인데요. 베트남 전쟁 속에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소설 크리스틴 헤나의 더 우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공연이나 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혹은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책은 5분, 창극 샬롬의 공연 티켓은 5쌍 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토속민요 세 개를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
0: 오호.
1: 노래마다 어떤 곤충의 울음소리가 숨어 있어요. 잘 듣고 어떤 곤충인지 맞춰보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이 조강 맹맹맹
1: 살릉살릉 대나무 경자 포짜리 나도 베고 술충념하세.
2: 잘 들으셨죠? 메롱메롱 이초강 이초강 싸름싸름 소리는 다 다른데요. 새 노래가 똑같은 곤충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거래요. 과연 어떤 곤충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파리, 2번 모기, 3번 매미, 4번 귀뚜라미. 거미줄? 요새 나무에 딱 붙어갖고 아침부터 열심히 우는 곤충인데 모르시겠음. 젤로 시끄러운 곤충으로 찍어보세요.
3: 네, 청우가 오늘은 토속미녀 속 곤충 소리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지역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요. 세 곡 모두 이 곤충의 울음소리를 재밌게 흉내내고 있습니다.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조각 맹맹맹
1: 살릉살릉 으태나무 경자 토짜리 나도 베고 술춘념하세
2: 메롱메롱 이촉강 이촉강 싸름 싸름 과연 어떤 공충의 소리일까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파리, 2번 모기, 3번 매미, 4번 귀뚜라미입니다. 한여름 나무 위에서 목청껏 울어대는 소리고요. 수컷이 짝을 찾기 위해서 내는 구애의 소리라고도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날도 더운데 이거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들력 들력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김동률의 노래 듣습니다. 구애가.

가슴에 뭘 안겨줘요. 못 이긴 척하면서 살짝 넘어가줘요.

재즈 연주와 아리랑이 요렇 코럼 잘 어울리는 줄 어찌 알았을까요? 요거 들으니까 알죠. 김동률의 구애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청아의 퀴즈 푸는 중이고요. 오늘은 토속민요 속 곤충 소리 퀴즈를 드렸습니다. 지역마다 표현은 좀 다른데요. 세곡 모두 이 곤충의 울음소리를 재밌게 흉내냈습니다. 메롱 메롱 한쪽도 있고 이 촉강 이 촉강 싸름 싸름 요렇게 했습니다. 자,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파리, 2번 모기, 3번 매미, 4번 귀뚜라미인데요.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6855님, 지금 밖에도 마구마구 울고 있습니다. 정답 매미 하셨고요. 1510님도 지금도 매미 소리 들리네요. 여름 한복판입니다. 덥네요 하시면서 매미 보내주셨고, 7237님, 요즘 매미가 귀가 아플 정도로 울어대는데요. 아우, 맴맴 덕분에 두통이 뚝 멈춘 듯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잘 됐네요. 8318님, 매미 무려

0: 5년을 땅속에서 기다리다가 한 달을 산다고 하는데 밤낮 없이 울어서 잠을 못 자게 만드네요. 때로는 새벽에 창문에 매미가 붙어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해요. 진짜 큰 소리로 들리잖아요. 창문에 붙어 있는 그 정도로 가깝게 있으면. 그리고 또 요즘 걷다 보면 나무 위에서 툭 떨어져 내리는 매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모습 보면서 또, 아이고, 또 이렇게 여름도 저무는구나 마음도 들긴 해요. 무덥지만 그런 작은 것들로부터 여름과의 이별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9801님, 글 없이 사진만 하나 보내주셨어요. 나무가, 어이구, 엄청 잘 자란 나무 기둥이 보이고, 가지도 보이고, 나뭇잎, 이야, 연둣빛 나뭇잎 보이고,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매미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정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파리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정답으로 봐야겠죠? 좋습니다. 자, 창으로부터 오늘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매미였어요. 근데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매미가 짝을 찾으려고 우는 거라던데. 저렇게 시끄러워 갖고 오던 짝도 도망가겠어요.
0: 그렇기도 하네. 그래도 매미들끼리는 서로를 알리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시끄러워도 창호야, 여름 한철만, 우리 한철만 좀 이해해 주자.
1: 네, 짝꿍 없는 그 심정 지도 알아요.
0: 옹?
1: 매미들이 얻는 좋은 짝 만나갖고 조금만 조용해졌으면 좋겠네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3300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2755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2903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300 범장기지 떡, 2755 어쩌다 못난이 김치, 2903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드리게요? 선물 드리죠.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조주선의 소리로 사레밭 아리랑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보디치가 담단같이 담스러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했습니다.

0: 보내드린 햇살.
1: 전라도의 수부 천주는 사부려에 사부려를 더해 팔부려의 고장이라는디 사또가 아전만 못해 관불열이요 아전은 기생만 못해 리불력이 기생은 소리만 못해 기불여성이요 소리는 음식만 못해 성불여식이라 양반이 아전만 못해 반불열이 기생은 동이만 못해 기불여통 배맛은 부맛만 못해 이불여청 술맛은 안주만 못해 추불여요 전주가 자랑할 것이 많기도 많지만 그중에 음식이 첫손에 꼽힌다는 말인디 그 음식 맛의 근본이 재료에 있었으니 게딱지 하나에 밥 세 그릇이 뚝딱 금강 찬개 한 네 개 임금님의 수라상엔 서원 넘어 돌미나리 민초들의 식후 삼경 대흥리의 서초 담배 한 줄기에 22통 심풍리의 애호박에 혀끝에서 사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선왕골의 파라지라 통통하고 고소한 맛 사정골의 콩나물 난들난실 샛노랗다 어목대의 청포물 정정한 속 천주천변 모래무지 지천이고 연하고도 사각사각 기린봉의 열무배추 해보다도 더 달다던 삼례봉동 둥근무시 이 열 가지가 바로 전주의 십미라. 폭탕을 즐기는 주객들은 단연 미나리를 앞세웠고 숙취 풀리는 콩나물이 두 번째가 되었으니 예나 지금이나 전주는 참으로 술 만나는 고장이요. 전주에서는 누구나 한량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월 따라 입맛은 자꾸자꾸 변하는 법. 전주 사람 좋아하는 2000년대 신발미도 있으니 평양의 냉면 개성의 탕방과 함께 조선의 3대 음식의 하나라 일컬었던 전주 비빔밥이 맨 앞에 서고 그 뒤를 별의별 음식

0: 음식들이 그냥 침을 꼴깍 넘어가게 들어섰는데 펄펄 끓는 뒤도 시원하다 콩나물국 밥상다리가 후덜덜덜 전주 한정식 누룽지 박박박 긁어먹는 영양돌솥밥 포근포근 순두부 배 고봉으로 떡해 솥은 냄비 감자탕 찰랑찰랑 갈국수 뜸시뜸시 순대국밥 뚝배기에 사투리랑 오모가리탕 사시사철 추어탕 사시장철 미나리볶음탕 서민들의 사철 음식 시래기국 전주 양반 봄내는가 매기탕 떠잘랐다 동치미 구수하다 전국장 엄마 손에 김치찌개 임산부의 영양음식 선지국밥 중앙시장 당내장장 청포묵 무침 도토리묵 무침 홍어무침 비다리 잡채 참게장 화심두부 고들빼기 김치 전주의 오랜 간식 청과유과라 막걸리와 이강주 모주는 전주를 대표하는 술이니 애써 술꾼 아니라도 반주 한잔 입안에 돌려봄이 어떠한가 식은 밥도 성찬대 나오는 곳 문을 열면 만찬이요 문 닫으면 극찬이라 얼씨구 철씨구 치화자 좋은데 천조 마타령 조을씨구
1: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곡은 정민영의 소리 박추우의 북장단으로 전주 마타령 함께 들어봤습니다. 때마침 4643님이 방학을 맞이해서 할머니 찾아온 손녀들과 전주 소리 문화의 전당에 가서 안소니 브라운 전시회 봤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전주 사시네요. 손녀들 만난 거 많이 먹여주십시오. 자, 청해드린 해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이 출신의 음악인들 진짜 여기저기서 가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심사, 최종 결선 심사에도 물론 참여하지만 그에 앞선 본선 심사, 예선 심사를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출신들이 직접 하거든요. 저도 거기 출신이니까 심사를 많이 해봤는데 제 30회 때 출전한 그 참가자들의 모습이 음악도 잘하고 또 아 저분은 아이돌을 해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아주 출중한 외모 그리고 또 탤런트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싱어송라이터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이에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30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출전할 때는 황세영이라는 본명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프로듀서 101이라는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 거기도 또 참여를 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꾸준히 자기 음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페인어 가사로 된 노래들을 많이 발표하더라고요. 바일라 바일라, 뭐 춤춰 춤춰 이런 뜻이고요. 그런 음악도 발표를 했고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마리포사입니다. 마리포사는 스페인어로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와, 스페인어 가사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당연히 우리말 가사도 들어있고요. 스페인어 발음이 아주 좋던데. 더불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라틴팝 명곡들을 커버하는 커버 영상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점점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 노래 어떻게 들릴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려 봅니다. 소이에가 부르는 마리포사.

싱어송라이터 소희애의 마리포사 듣고 왔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또 오케스트라 버전도 있더라고요. 유튜브 가시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그 버전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보면 스페인어로 된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마도 스페인이나 남미에 있는 팬들이 꽤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신의 장르를 그래서인지 K라틴 재즈 팝이라고 붙였습니다. K팝, K락, K인디, K라틴까지 K팝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끌어가고 있는 우리 음악인들 아주 박수 많이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곡 더 듣습니다. 솔솔의 노래와 연주로 팔랑팔랑 듣습니다.

솔솔의 노래 팔랑팔랑 듣고 왔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잘 쓸어 왔겠죠? 아, 예. 지금 눈으로 그렇다고 저한테 확신에 찬 눈빛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만나보죠.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알알뉴스. 자,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와,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요.
1: 네. 다들 어떻게 버티시는 거예요? 네, 저 너무 더운데 저 잠깐만 나가도 막 몸이 녹아내릴 것 같고.
0: 허허허, 그러니까요. 그래도 라디오 방송국은 실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근데 이제
0: 야외
1: 또
0: 오픈 스튜디오 이러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1: 아니,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만큼은 시원한 선곡, 네, 시원한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알뉴스 시작해보지요. 요즘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교육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빠를수록 좋은 건지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1: 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네, 사실 와 저거 어떻게 알아 싶을 정도로 금방금방 습득을 하잖아요.
0: 완전 어린아이들 뇌가 스펀지 같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렇게 쫙쫙 흡수하고 빨아들일 때 집어넣어야 된다. 영유아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이득이다.
0: 아,
1: 늦어질수록 애들이 뇌가 굳고 뭐 영어 발음도 혀가 굳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0: 초기 사교육을 이제 추천하는 입장은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실제로 0세 때부터 사교육을 시작한 2세 아동 비율이 2016년에 12%에서 2024년에 33%로,
0: 예,
1: 8년 사이에 거의 3배 뛰었어요.
0: 아니, 0세가 뭘 안다고? 0세부터 2살까지?
1: 네.
0: 말도 못하지 않나요?
1: 그렇죠.
0: 이 나이까지는?
1: 말은 못하지만 뭐 이런 거예요. 교구들 가지고 소근육을 키우고, 아, 우뇌를 자극해 준다. 그리고 막 뭐 단어도 보여주고 글자도 보여주고.
0: 우와.
1: 언어는 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0: 이야.
1: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면 월 평균 145만 원이 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예, 요 정도 돈을 들여서 많은 부모들이 영아 사교육 시장에 같이 이제 달려들게 되는 건데요.
0: 예.
1: 그런데 육아정책연구소가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0: 예,
1: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언어 발달이나 문제 해결력, 집행 기능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0: 아, 초기 영아 때 받았던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의 언어 발달 뭐 이런 기능하고는 별로 관계가,
1: 네,
0: 없다는 거네요.
1: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고.
0: 아,
1: 도리어 학습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경향까지도 나타났다고 해요.
0: 아, 계속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되니까 어릴 때부터.
1: 예,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0: 예,
1: 잘 되자고 하는 건데.
0: 그럼요.
1: 오히려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자존감을 깎아먹는 결과가 나오면,
0: 아,
1: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뭔가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어릴 때부터 그냥 딱 차단되는 거잖아요.
1: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본인이 도전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막아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물론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인대요.
0: 예.
1: 막 외우는 것 같고.
0: 우와.

0: 이 말도 하는 것 같고 저것도 아는 것 같고 더하기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했고 또 자아 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 이런 어떤 사회 정서 영역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찾지 못했다라는 게 이번 조사 결과의 핵심인데요.
1: 예.
0: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뇌 가소성.
0: 예, 이 시기에 뭐 이런 경험에 잘 반응한다. 이 시기에 발달 특성이 이러하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오. 18개월 때는 이런 거에 반응을 잘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마치 사회적으로 그리고 부모들한테 해석되기로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조기 주입을 꼭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거든요.
1: 이런 의견들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때 뇌가소성이 있을 때 아이한테 더 잘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0: 네.
1: 그래서 막 영유아 교육시장으로 막 뛰어들게 되잖아요.
0: 네. 왜냐하면 다들 심리가 이때를 놓치면 끝이다.
1: 아.
0: 이런 게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런 뭐 전전두피질하고 관련된 실행 기능이라든가 억제 조절, 뭐 자기 억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거나 작업 기억, 뭐 인지적 유연성 이런 능력들은 계속 뭐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아니고 놀이, 놀면서 어떻게 하는지, 잠을 잘 자고 신체가 건강하고 낮은 스트레스 수준 때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근데 지금 당장 영유아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설명을 듣고.
1: 제가 딱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0: 근데요. 저는 키우고 있잖아요.
1: 네.
0: 저도 별 얘기 다 들어요. 지금 쟤 저렇게 놀리면 안 된다. 저희 아이 보셨잖아요.
1: 예.
0: 한디님 자주 보셨잖아요.
1: 예뻐요. 얼마나 귀엽고.
0: 너무 해맑.
1: 똑똑하고.
0: 너무 해맑죠.
1: 노트 한 권 빠르게 쓸 정도로 네. 그림을 많이 잘 그리는 아이고.
0: 그런데 너무 해맑게 노는 것만 좋아해서 주변에서 쟤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1: 훈수두는 또 주변 분들이 있네요.
0: 그러면은 저도 조급해지고 이게 이쪽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1: 예.
0: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1: 이야.
0: 그래서 주변에서 듣자 하니 뭐 초등학생 3학년생이 수능 문제를 풀고 있고
1: 예.
0: 뭐 요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만
1: 맙소사.
0: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딱 평범한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부모들은 헷갈리고 또 사교육 시장에서는 부추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로 가는 것 같아서
1: 예.
0: 예, 요번 조사 결과도 또 재미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그렇군요. 영유아기에 때는 그래도 좀 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세상과 좀 여러 접점을 만들어가고 그러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보조배터리 화재 소식 요즘 자주 들리잖아요.
0: 네.
1: 근데 이 폐배터리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 버리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요.
0: 네. 경향신문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1: 예.
0: 이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이 가장 많은 곳은 은평구였어요.
1: 예.
0: 518개 있었고 반면에 마포구가 102개, 동대문구가 98개에 그쳤습니다.
1: 은평구 굉장히 많네요.
0: 네. 그래서 가장 많은 곳하고 가장 적은 곳이 5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1: 예.
0: 게다가 동대문, 마포, 광진구는 2022년 이후에 수거함 개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고요.
1: 오.
0: 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0: 또 중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도 2022년도에 통계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함을 못 찾거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보조배터리를 다 쓰고 종량제 봉투나 뭐 플라스틱 분리함에 섞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1: 그럴 법도 한데요.
0: 예,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이것들이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와, 이 리튬 이온으로 만든 배터리 같은 경우는
0: 네.
1: 물 부어서 끌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를 몇 번 봤더니
1: 예.
0: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 시한폭탄처럼 터진다는 거예요.
1: 네. 전기차 한 대의 화재가 지하주차장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0: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보세요. 일반 종량제에 넣어서 쓰레기 차에 태웠어요.
1: 예.
0: 그러면은 수거차에서 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선별장으로

0: 로 가서도 압착기가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러면 강한 압력을 받게 되면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날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저 실제로 서울의 한 자원순환센터에서는 화재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에 90%가 배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야, 배터리 전용 수거함에 버리는 건 이건 꼭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런데 이렇게 자원순환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 나고 있는 거 우리 다 몰랐잖아요.
1: 예, 오늘 처음 알았어요.
0: 예,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거함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1: 예.
0: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치구가 신경을 쓰냐 안 쓰냐? 이거에 따라서 수거함이 있고 없고 차이가 커지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또 홍보도 안 돼서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수거함에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서울시는 뭐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수거함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1: 예.
0: 걱정이 되는 건 이런 유도 방식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예. 그래서 이런 각 구별로도 격차가 커진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강제성 있게 설치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1: 예.
0: 지금은 제가 이 조사 결과가 정확한 통계가 서울의 사례로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전국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더 적을 수도 있고요.
1: 예. 보조 배터리 함부로 버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용 수거함이 있다고 해요. 자, 저렴하게 여름밤 물놀이 즐길 수 있어서 한강 수영장 요새 완전 핫플레이스던데요.
0: 네.
1: 그래서 사람이 몰리는 만큼 불편한 사건, 안전 문제 이거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한강 수영장 좋죠. 그 어디 한강공원이냐 어디 수영장이냐에 따라서 네. 느낌도 다르고
1: 맞아요.
0: 저렴하고 낭만 있게 놀 수 있는데요. 그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개장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8일간 한강 수영장을 찾은 이용객이 26만 2,400여 명에 달합니다.
1: 우와, 진짜 많았네요.
0: 네, 특히나 저녁 시간대. 이때 젊은 층이 집중이 되거든요.
1: 요즘 거기 막 디제잉 파티 같은 거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0: 맞아요.
1: 둠칫둠칫둠칫둠칫. 네.
0: 이게 또 한강 물놀이장이 그 구역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요.
1: 아.
0: 네, 특히나 여의도 한강 수영장 뭐 이런 곳들이
1: 예.
0: 그런 디제잉도 하고 젊은 층이 되게 많이 오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막 광란의 풀파티 해가지고
1: 아이고야.
0: SNS로 막 영상 돌아다니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 겁니다.
1: 여름밤 무더운데 시원하게 즐기는 것까지는 좋으나
0: 네.
1: 안전이라든지 뭐 사건 사고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는 상황이네요.
0: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1: 아이고야.
0: 예, 여의도 한강 수영장을 찾은 20대 여성 A씨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는데요.
1: 예.
0: 여성들이 수영장 한가운데서 둘러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주변을 갑자기 남성들이 둘러싸고 물을 뿌리기 시작했고 뒤에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신체를 밀착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 아, 기분 나빴겠는데요.
0: 예, 그렇게 기분 나쁘게 풀장을 빠져나오는데 어떤 여성은 또 다른 여성이 울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1: 예.
0: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비키니 상의를 실수인 척 내렸다고 그렇게 뭐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A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성추행이 있었던 거네요.
0: 예.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좀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문제는 성추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등포 경찰서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남성 한 명을 입건해서 수사하는 일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1: 아하.
0: 또 금연 금주구역인데도 흡연이나 음주하는 사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가족 단위가 많이 가는 곳들인데
1: 예.
0: 한강은 그래서 어린이 이용객이 많은데 그런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1: 예.
0: 좀 수질이 더러워졌다.
1: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0: 예,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어요.
1: 물 위에 막 이물질 같은 게 막 떠다니고.
0: 예. 그래서 물속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해졌다고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보다 확실히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째 갈수록 안 좋아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 결국에는 나날이 매 해마다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관리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렴한 입장료로 뭐 접근성도 높이고 인기를 끈 거는 성공적이었지만

0: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안전 관리라든가 수질 관리라든가.
1: 이 야간 디제잉 파티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네. 책임질 수 있는 안전 관리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0: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디제잉 파티를 열었을 때 추후에 벌어질 일들까지 좀 생각을 해서 예,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뭐 파티를 광란에 파티를 즐기게 하고 사람들 모이게 하고 그랬으나 이제 좀 어떤 한강 수영장이라는 특성하고는 좀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민간 풀 파티장이 아니고
1: 그렇죠.
0: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테마가 더 적절한 곳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시설이 어떤 특정 연령대와 특정 분위기만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서울시는 불법 촬영 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경찰과 합동 점검을 하고 안전 요원을 늘리는 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공공 수영장은 모든 시민이 즐겨야 하는 공간이잖아요. 또 가족 단위 이용객도 많은데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죠. 요조의 노래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0: 요조의 노래 조금만 더 가까이 듣고 왔습니다. 자, 수요일 코너 RR 뉴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소식들 조현정 씨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는데요. 86년 전통의 여고가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8개 학교에 공학 전환을 확정했는데요. 동문들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왜 반발하는 걸까요?
1: 예, 일단 서울시에서 2027년도, 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학교가 11개 학교예요.
0: 예.
1: 이 중에 뭐 여러 조사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8개 학교를 최종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0: 예.
1: 2027학년도에는 정원여중, 성심여중, 한양중, 한양과기고, 신정여중, 서울신정고, 무학여고 이렇게 일곱 곳이고요. 2028학년도에는 성심여고 한 곳이 공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0: 예.
1: 네, 시교육청은 이제 전환이 확정된 학교에는 시설 사업비를 차등 지원을 해야 돼요. 학교당 3년간 3억 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뭐 화장실도 이제 공학용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0: 아, 그러네요.
1: 예,
0: 네.
1: 탈의실도 그렇고 뭐 보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공학 전환을 시도하는 학교들은 여러분도 예상을 하실 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0: 아, 맞습니다.
1: 우리 여학교 남학교로 해서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걸 이유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특히나 또 여고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소규모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고교 학점제 운영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0: 아, 그래요?
1: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0: 아, 요즘 뭐 고교 학점제 이런 거 네. 너무 모르니까 저는.
1: 그러니까요. 뭐 학종이다 고교 학점제다 뭐 너무 복잡해서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쉽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고교 학점제는 이제 다양한 과목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규모의 경제처럼
0: 예.
1: 이렇게 모인 사람이 많으면 더 유리한 거예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0: 아, 그렇네요.
1: 네, 그러면은 이제 인원이 너무 적으면 과목 개설을 많이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0: 어느 정도의 학생 수가 좀 필요하네요. 학교
1: 네.
0: 입장에서는.
1: 예, 그런 이유를 여학교들이 특히 들고 있어요. 우리 네. 애들이 너무 없으니까 앞으로 명맥을 이어가려면 공학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그런데 이제 동창들은 동문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발할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1: 아, 당장 나는 여고를 나왔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학교 이름과 어떤 정통성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0: 아.
1: 사라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0: 그래서
1: 특히 지금 무학여고 총동창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 예.

0: 네.
1: 여기가 86년 전통의 학교인데
0: 와.
1: 의견 수렴 없이 일을 추진했다라면서 분노를 표한 거거든요.
0: 아, 일방적으로 추진해버려서 과정이 일단 문제가 된다는 거고.
1: 네, 그래서 동문들이 시교육청 앞에 모여서 항의 집회도 열었고 정근식 교육감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도 이게 이 무학여고가 지금 처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0: 예.
1: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꾸준히 계속 불거질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0: 예.
1: 우리 애는 딸이야. 근데 여기가 남자 학교예요.
0: 아.
1: 그래서 여학교까지 멀리 가야 되거나.
0: 그러네요.
1: 뭐 반대로인 경우도 있죠. 아들인데 여학교만 있어서 또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게 문제인데 반대하는 쪽도 일리가 있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 대부분 사실 주변의 남고는 그대로인데 여학교만 또 바뀌는 경우가 좀 비율적으로 많거든요.
0: 아, 남고도 공학으로 바꿀 수 전환할 수 있는데 그런 학교는 왜 없는 거냐 이런
1: 네,
0: 입장이네요.
1: 여학교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성 자체가 좀 갈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성학교, 그러니까 여학교, 남학교가 문화적 유산이면서도 애초에 여학교, 남학교로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런 설립 이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역사적인 전통도 존중해가면서 여러 주체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학령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학교의 역사, 정체성도 가볍게 볼 수는 없겠죠. 변화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설명과 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이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 한 마리 푹 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닭을 물에 씻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요.
1: 네. 포장지에서 생닭 꺼내가지고
0: 예.
1: 보통은 흐르는 물에 이제 한번 헹구시는 것 같아요.
0: 저도 그래요. 네, 이거 헹궈야 되지 않나요?
1: 그대로 먹기엔 좀 찝찝하니까요.
0: 찝찝하죠. 포장하는 과정 사이에서
1: 네.
0: 뭐 이런 이물질들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적어도 겉에 잠깐이라도 흘려 보낸다.
0: 흐르는
1: 라는 물에. 개념으로 싱크대로 가져가서 씻어내는데
0: 네.
1: 그런데 이 행동이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왜요?
1: 식중독균을 주방 곳곳에 퍼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0: 아.
1: 생닭에 묻어 있던 식중독균이 이제 씻다가 조리대나 식기 등에 우리 눈에 안 보이게 곳곳에 퍼진다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실제로 일부 국가 어떤 나라들은 생닭 씻지 말고 바로 그냥 끓여서 익혀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0: 예.
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생닭 제품에 대해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상태니까 한 번 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0: 생닭의 그 표면에 네. 뭐 식중독균이 많이 묻어 있는 편인가 보네요.
1: 아무래도 생고기고.
0: 아.
1: 예. 왜 우리가 계란도 요리하다가 계란 껍질 만지고 나면은 손을 씻어야 되고
0: 예.
1: 그렇잖아요.
0: 예.
1: 그런 것처럼 그런 양계장에서 나온 계란의 표면 그리고 생고기 이런 것들은 식중독균이 묻어 있지만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 같아요. 어차피 끓이면 이물질도 벗겨져 나가고 끓이면서 식중독균도 죽는다. 그 과정이
0: 네.
1: 그렇다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생닭을 씻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0: 예.
1: 그렇지만 세척을 해야 한다면 다른 식재료 먼저 모두 다 준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씻어야 되는데 특히나 물이 주변으로 안 튀도록 주의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요거를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안 튀게 씻는 게 더 자신이 없어서.
0: 그러니까요. 안 튀게 내 눈에는 안 튀게 씻은 것 같지만 미세하게 여기저기 다 퍼지잖아요.
1: 왜 그렇잖아요. 흔히. 변기물도 내리지만.
0: 그거 실험한 거 보면 진짜 뜨악해요. 변기물 뚜껑 안 닫고 내렸는데 이게 막 퍼져가지고 막 칫솔에도 붓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 수건에도 붓고.
1: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0: 예, 맞아요.
1: 그것처럼. 닭을 아무리 내가 안 튀게 씻는다고 해도 저는 튀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쫙 봤더니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끓이고
0: 예.
1: 헹궈라.
0: 손 많이 간다.
1: 저는 근데

0: 그냥 끓여도 될것
1: 그래도
0: 같아요.
1: 될것
0: 예, 끓이는
1: 같아요.
0: 동안 다
1: 네.
0: 벗겨져 나가니까요. 예.
1: 자, 생닭을 씻다가 오히려 식중독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요.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꿀팁 감사드리고요. 조현정 시사평론가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보내드리면서 까데호의 연주로 여름방학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서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후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서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멍멍멍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 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려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0: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무대 위에서 꽃을 피우는 시간.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인큐베이팅 사업 청춘만발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청춘만발은요, 전통 공연 예술 분야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첫 창작의 무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사업인데요. 2017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87개 팀 386명의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며 전통 예술의 새로운 얼굴들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순위를 가리는 경연이 아니라 현대무용과 차진엽과 연출가 정진세, 검은고 연주자 박우재 등 공연 예술계 전문가들이 참가팀과 1대1 멘토링을 진행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함께 높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올해 본 경연에는요, 모스, 하머, 포짓, 김혜윤, 가버나움, 저스트 소 스토리, 아트 프로젝트 진까지 모두 8개 팀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또 10주년을 기념해 8월 10일 특별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역대 수상팀인 첼로 가야금, 헤이스트링, 그루브 엔드가 다시 무대에 올라 대표작을 새롭게 선보이며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전통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지 청춘 만발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해금 연주자 김연희의 해금 풍류 6, 김영재류 해금 산조가 펼쳐집니다. 해금의 깊은 울림으로 1시간여의 긴 산조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이자 서울시 무용유산 사면육각 이수자인 김연희 연주자는 전통의 깊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까지 아우르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해금 연주자입니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이는 김영재류 해금 산조는 현존하는 해금 산조 네 유파 가운데에서도 변화가 가장 풍부한 산조로 손꼽히는데요. 진양조에서 시작해 중모리와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 속에서 느림과 빠름, 고요함과 역동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들려줍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뛰어난 기교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산조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무대로 마련됐는데요. 전통의 어법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성을 담아낸 살아있는 산조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장구반주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 이민영이 함께하며 해금과 장구가 만들어내는 깊은 호흡으로 한여름밤 풍류의 멋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공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화성시 반석 아트홀에선 화성시 예술단 기획 공연 화음 3, 화성의 음악, 화성을 연주하다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도시도 저마다의 소리를 품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와 들판의 바람소리, 오랜 역사가 스며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하나의 도시만의 음악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바로 도시 화성이 품고 있는 풍경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은 화성시 국악단이 연주하고 예술감독 겸 지휘는 김연섭이 맡았습니다. 여기에 김보연과 임준희, 이규숙,

0: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참여해 저마다의 시선으로 화성을 음악으로 그려냈는데요. 무대에선 화성 빛으로 지은 봄의 행차, 파도의 유희를 비롯해 모두 7편의 창작 국악관현악 작품이 이어집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가끔은 이른 아침 시간에 숲의 향기 그득한 곳을 거닐어 보세요. 직접 물을 한 번도 준 적 없지만 스스로 잘 자라서 진한 숲속 향기를 내뿜고 있는 그런 나무 사이를 거닐다 보면 자연 앞에 아주 작아진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하루하루 세워놓은 계획, 시간 단위로 돌아가는 일과 그런 것과 무관하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게 늘 거기에서 스스로 빛이 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숲의 향기를 거저 내어주고 있는데요. 요즘 뜨거운 태양의 노쇠 같은 맛이 너무 진한 때라서 숲속 향기가 그리운 즈음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가까운 숲길을 찾아 자연과 함께 숨결을 나눠보는 시간을 꿈꿔봅니다. 대나무와 오동나무의 조화, 대금과 가야금 연주로 웃도들이 듣겠습니다. 노부영의 대금,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입니다.